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0: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권 씨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탭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여정과 악당을 주로 대결해왔지. 노정주의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만큼이나 무서운 녀석이야.
4: 아니,
3: 내가 감기에 걸렸네.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5: 박사님,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3: 아니, 아직 좀 이따 가보려고.
1: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먹던 약이에요.
2: 아, 이거 어디가 아파서 먹던 약인데?
1: 어, 내가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서 먹던 약. 아, 그리고 이건 내 엉덩이에 바르던 약인데 박사님은 머리가 아프시니까 머리에 바르면 될 겁니다.
0: 탱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사님은 감기에 걸리셨는데 엉덩이 뾰루지 약을 머리에 바르라니!
1: 아, 아니, 이 약은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뭐든 다 먹고 바르면 좋은 거 아니야?
3: 우리 댕댕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군. 그렇게 함부로 막 먹었다간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약이라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아플 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해요.
1: 아, 그런 거였어.
3: 그런데 댕댕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으려는 한 어린이가 있다.
4: 네? 정말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배 아파! 살려주세요! 119 불러, 119!
2: 선생님! 선생님!
3: 나 여기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그럼 얼른 병원으로!
1: 일단 응급주사가 좋겠습니다. 주사! 쏙! 아이 선생님, 저희 병원 놀이 한 거예요.
3: 어? 병원 놀이?
2: 아, 뭐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냐?
1: 놀랐냐?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 재밌지. 속았지롱. 예!

0: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네요. 약 드릴게요.
1: 우와, 감사합니다.
2: 실감나게 한다면서 무슨 사탕을 약으로 주냐? 시시하게.
0: 그럼 약을 뭘로 해?
2: 우리 집엔 병원 놀이 장난감 완전 멋진 거 있거든. 그거 완전 실감나.
1: 오, 정말?

0: 엄마, 친구들 우리 집에 병원놀이 하러 왔어요.
1: 아, 우재가 얼마 전에 병원놀이 장난감 샀거든. 어, 가서 재밌게들 놀아.
2: 네.
0: 내 방에 가자. 와봐.
1: 아이고.
0: 청진기. 주사기. 체온계. 혈압계.
3: 우와, 다 진짜 같다. 근데 약은? 맞아. 너 아까 우리가 사탕을 약이라고 한다고 시시하다 했잖아. 진짜 약 같은 것도 있어?
0: 진짜 약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약이 있지.
3: 진짜 약?
4: 아이고 세상에,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좀 더 얘기 좀 해봐봐.

0: 이야기 진짜야.
1: 우와, 이거 뭐야? 네가 먹던 약이야?
0: 응, 나 감기 걸렸을 때 먹던 약. 우리 병원 놀이 할 때 이 약으로 하자. 이 약 먹으면 진짜 병원에 온 기분 날걸?
1: 에이, 안 돼. 우리 맘대로 이런 약 막 먹으면 안 될걸?
0: 뭐가 안 돼? 약은 몸에 좋은 건데? 감기 안 걸려도 이런 약 미리 먹으면 몸에 좋아.
1: 정말? 아, 아닌 것 같은데.
2: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3: 우리 우재 어린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네. 약을 마음대로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저런 어린이는 이 악당 크크가 골려줘야지. 기다려라 우재야, 곧 만나자.
4: 어머, 지훈 엄마 너 팬클럽 가입했어? 나도 가입해야겠다.
5: 악당 크크, 우지 엄마로 변신!
1: 이 약 진짜 먹어도 되는지 너네 엄마한테 여쭤보자.
0: 그래. 엄마, 이 약 병원 놀이 하면서 먹어도 돼요?
2: 그것은 우재 엄마로 변신한 악당 크크였지. 시청자 여러분 눈에는 크크로 보이겠지만 아이들 눈에는 정확히 우재 엄마로 보였어.
6: 아유, 그럼 병원 놀이 할 때
7: 진짜 약 먹어도 되지.
6: 엄마 어릴 적 병원 놀이 할 땐 다 진짜 약으로 했어요. 그래, 우재가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약.
0: 그만, 엄마가 진짜 약으로 해도 된다잖아.
6: 그럼 병원 놀이는 실감나게 해야 제맛이지. 엄마도 옛날에 병원 놀이 참 좋아했는데.
0: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병원 놀이 할래요?

0: 많이 아플 텐데 참으세요. 아, 아파. 아, 더 아파 이게. 엄마, 어려서 병원 놀이할 때 진짜처럼 실감 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주사도 아프게 넣어드린 건데.
1: 그러긴 했지.
2: 자, 환자분, 이거 몸에서 독 빼는 약이에요. 지금 바로 드세요.
1: 지금이야?
3: 뭐야, 우제 감기약이잖아.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4: 엄마, 뭐해요? 빨리 먹어요. 그래야 진짜 같죠.
2: 맞아요.
1: 자, 이제 병원 놀이 그만합시다.
0: 에이,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4: 빨리 먹어요.
3: 얘 왜 이래, 정말 귀찮게. 안 되겠다.
1: 휴. 안녕.
5: 누구세요?
1: 몰라도 돼. 카카카카카카. 둘, 셋, 뿅.
5: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0: 엄마가 병원 놀이할 때 진짜 약을 해도 된다 해서.
5: 내가? 어휴, 안 돼. 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6: 아,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7: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누구지?
6: 그러게.
1: 애들 골탕 먹이려다 내가 골탕 먹을 뻔했네.
8: 아따 큐큐!
1: 예니, 딩동댕이 삼총사!
9: 너 이 녀석, 악당짓도 정도껏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병원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해?
1: 약을 자기 맘대로 먹어도 되는 줄 아는 어린이는 혼좀 나봐도.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 놀이도 꽤 재밌었고.
8: 하, 병원 놀이가 그렇게 재밌으면 우리랑 하지. 크크.
1: 어, 저 정말
10: 그래. 크크 원장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1: 어, 좋아! 너무 좋아! 선생님, 저는 악당인데요. 아이, 자꾸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10: 아, 그럼 우리 크크 빔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1: 아, 정말요? 아, 빔 주사!
10: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9: 딩동!
8: 딩동!

0: 앞으로 병원 놀이는 안 할 거야.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예!
2: 병원에서 받은 오래됐냐? 엄마가 아무데나 둬서 우리 우재가 먹을 뻔했네. 미안해. 엄마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3: 저도 앞으로는 자 함부로 막 먹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2: 그래, 우리 조심하자.
3: 네, 엄마.
2: 그래. 아유, 이거
4: 기준 좋다.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페퍼가 아파요.
1: 엄마 아빠가 아침을 차려놓고 페퍼와 조지를 부릅니다.
2: 얘들아, 아침 먹어라.
1: 페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네요.
0: 엄마, 자꾸만 기분이 안 좋아요.
3: 저런, 우리 페퍼가 아픈 모양이구나.
2: 불금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겠군.
4: 네, 불금 병원입니다.
2: 선생님, 페퍼가 아파요. 얼굴이 온통 붉은 점 투성이에요.
4: 그럼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금방 가보도록 하죠.
1: 의사 선생님이 페퍼를 보러 오셨습니다.
4: 잘 있었니, 페퍼? 기분이 좀 어떠니?
0: 별로 안 좋아요.
4: 자, 혀 좀 내밀어 볼래?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두드러기가 좀 난 것뿐이에요.
0: 약 먹어야 해요?
4: 두드러기는 금방 가라앉을 거야. 하지만 원한다면 약을 좀 줄 테니 먹어볼래?
0: 네, 주세요.
4: 약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자, 해요.
0: 맛이 너무 이상해요.
4: 이렇게 약을 잘 먹다니, 페퍼는 아주 용감하구나. 계속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혼자 있게 해야 하나요?
4: 친구들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두드러기는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의사 선생님.
0: 엄마, 이제 일어날래요.
3: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0: 너무 심심해요.
3: 선생님이 친구는 만나도 된다고 하셨어.
0: 그럼 수지를 불러.

0: 돼요?
1: 수지는 페파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2: 수지한테 전화해보자.
3: 네.
2: 페파 엄마 안녕하세요. 수지 좀 바꿔주실래요?
0: 수지 안녕.
3: 네.
0: 안녕 페파. 있잖아, 나 아프다. 얼굴에 빨간 점 많이 생겼어. 병원에 갔다 왔어? 불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선생님이 나 약 잘 먹는다고 용감하다고 하셨어.
3: 그럼 정말 아픈 거야?
0: 그래, 정말 아파. 꾀병 아니야.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불금 의사 선생님이 약도 주셨어. 되게 되게 쓴 약이다.
3: 내가 병문안 갈게.
0: 네.
3: 간호사 옷 입고 갈 테니까 기다려.
1: 수지가 페파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지는 간호사 옷을 입고 왔죠. 데니와 레베카도 같이 왔습니다.
4: 안녕, 페파.
0: 안녕.
3: 네.
0: 이제 다 났어? 아니야, 아직도 조금 아파.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3: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
0: 오렌지 주스 좀 갖다 줄래, 수지?
3: 알았어.
1: 팔파는 아픈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0: 고마워, 수지.
3: 이제 기분 좋아졌어?
0: 아주 조금. 데니?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해줄래? 그리고 레베카, 넌 꽃밭에 나가서 꽃 좀 꺾어다 줘.
1: 의사 선생님이 팔팔을 보러 오셨습니다.
5: 뭐라, 간호사 선생님 벌써 와 계시네. 환자는 어때요?
3: 전 진짜 간호사 아니에요. 간호사인 척하는 거예요.
5: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직접 환자를 봐야겠군.
3: 네, 선생님.
5: 페파 얼굴에 있던 붉은 점이 다 없어졌네. 이제 다 나았구나.
0: 그래도 아픈 것 같아요.
5: 기분이 안 좋니?
0: 조금 더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6: 이 공을 갖고 나가서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놀래?
7: 저도요!
5: 아니, 이럴 수가. 어느새 깜쪽같이 다 나았구나.
6: 이도 하고 장갑도 꼭 끼고 나가렴.
1: 밖은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페파와 조지는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죠.
0: 조지, 얼른 나가자.
1: 눈 위에 페파와 조지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둘은 신이 나서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죠. 어, 저런.
0: 뭐가 그렇게 우스워? 조지, 우리 눈싸움 할래?
1: 팔파는 눈뭉치를 만들었습니다. 페파랑 조지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0: 장난꾸러기 조지, 거기 서지 못해?

0: 저런, 팔팔아 던진 눈뭉치가 좀 컸던 것 같죠?
1: 미안해, 조지. 조지, 우리 눈사람 만들자.
0: 둘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통을 만듭니다.
1: 조지, 이건 눈사람 몸이야.
0: 다음엔 눈사람 머리를 만들었죠.
1: 이제 눈사람 팔하고 눈하고 입을 만들자.

0: 조지는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팔판은 볼멩이를 주워와서 눈하고 입을 만들었죠.
1: 눈하고 입이야. 이제 눈살은 코만 만들면 돼.
0: 팔판은 당근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코를 만들었죠. 눈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추워 보이네요.
1: 눈사람이 추운 것 같아. 우리 옷을 입히자.
0: 조지가 눈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옷을 찾아왔습니다. 눈사람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두르고 장갑도 꼈죠.
1: 엄마, 아빠, 나와보세요.
0: 엄마도 모자, 목도리, 장갑으로 따뜻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2: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멋진 눈사람은 처음인걸.
0: 팔파 아빠는 추워 보이네요. 모자도 목도리도 장갑도 안 했군요.
1: 왜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끼셨어요?
3: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2: 난 그게 모두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0: 눈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빠 거였죠.
3: 어우.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입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담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또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0: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1: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2: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1: 아니, 뭐라고? 그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0: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3: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란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4: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5: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4: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3: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이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7: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5: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7: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4: 근데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5: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8: 둘 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해.
3: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함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5: 저의 바로 공허함이야.
3: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5: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 볼 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건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3: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5: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3: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드는지 알아?
5: AI.
3: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5: AI가

0: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1: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2: 아이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3: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1: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3: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1: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합치고 이건 좀 분해하고 이건 빼고 해갖고 만든 게 AI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걸 저작권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0: 그럼 만약에 그 AI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그 AI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였다면? 네가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작가라면?
3: 그렇게 하세요.
1: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AI가 표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AI도 나중에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예술에
3: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될까봐 조금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냥 그 AI 생으로 이제 예술로만 딱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술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2: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5: 누구세요?
6: 뭐지?
5: 안녕?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굳이 표정을 그렇게 심오하게.
7: 니들이 예술을 알아?
5: 예. 네, 알아요.
8: 알아요. 알긴 알아요. 네.
0: 아, 저렇게 최대한 아니, 답을 들으셔야죠.
5: 아니, 아니 어디가.
9: 저희도 얘기해.
3: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을 그려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1: 아하. 아하.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진 알지? 말 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 그려달라고 할 거야.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10: 멋있다.
11: 멋있다. 멋있다.
10: 그림 저렇게 뭐야?

0: 엄마, 이제 찍는다. 하나, 둘, 셋, 보라뜰.
1: 바퀴벌레가 된 엄마.
0: 다녀왔습니다. 엄마!
2: 어, 뭐지? 엄마가 마중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있나? 없네. 안방에서 주무시나? 옷을 허물벗듯 벗어놓은 엄마가 아닌데. 핸드폰도 두고 가고 무슨 급한 일 생겼나.
1: 아니지,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0: 엄마 알아서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엄마 옷에 죽어라. 저기 망고 케이크 건들기나 내봐. 팔이 채로 펼쳐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 거기 우리 엄마 자리야, 비켜!
1: 잠깐. 설마.
3: 학교 끝나고 오면 보람이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놓을게.

0: 다시 어떡하지? 바퀴벌레로 변한 엄마도 사랑할 수 있을까?
1: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거는
2: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이거 만화적 허용이라니까요.
3: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퀴벌레로 변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4: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니까 바퀴벌레를 나는 소중히

0: 했을 것 같아.
1: 나도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엄마가 바퀴벌레가 됐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여러 보살핌들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2: 근데 난 솔직히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치면 완전히 사람처럼 대해주긴 어렵긴 한데 사육장 사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
3: 아니 근데 그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원래대로 뿅 돌아오면 사육장 다 망가지고 콰르릉 하는 거 아니야?
2: 사육장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사육장은 딱히 부서져도 되잖아.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0: 나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내면은 엄마인 게 더 좋을 것 같아.
2: 나도 동의해.
0: 왜냐면은 겉모습은 달라져도 안에 있는 뭐 추억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 내면이 바퀴벌레고 겉은 엄마면은 바퀴벌레는 지능이 사람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 같은 걸 못하니까 아예 바퀴벌레 상태이고 똑똑한 엄마가 더
1: 이제 엄마의 역할을 못해도 나를 정서적으로 낳아준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나는 바퀴벌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난 역할 말고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사랑이랑 나를 돌봐준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거. 특히 엄마는 역할이잖아 그냥.
3: 사람이랑 무슨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0: 근데 가족과의 사랑은 엄마나 아빠나 나를 힘들게 키워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가족은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가족, 생각해.
3: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못되게 구는 것만 알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4: 당연한 거가 아닐 수가 있지.
5: 사랑을 받기에 사랑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사랑을 하는 거. 그냥 언니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
2: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은?
5: 네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봤어?
2: 그래 엄마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치자 그냥.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해도 그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
0: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3: 내가 생각하는
2: 건 굳이 사랑을 꼭 받아야 돼.
5: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란 것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 생겨나는 게 사랑이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을 그냥 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2: 너 말은 그냥 짝사랑 같은 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5: 그치. 부모가 나한테 잘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맞물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3: 사랑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5: 젓가락이 딱 한 쌍이 있어야지 젓가락이 되는 거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지?
0: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정갈이 키우고 있어.
5: 네?
3: 예를 들어.
0: 유튜브에서 나.
2: 진짜야?
0: 진짠데.
3: 아니, 그래.
0: 하여튼, 진짜 정갈을 키우고 있어. 나는 그 정갈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정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맞물릴 수가 없는.
5: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
0: 응, 깊이.
5: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위로 가고 그 동물은 아래로 가. 그럼 이건 맞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3: 인간이...
1: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았을 때 모성애가 있잖아. 어머니의 경우로 치면은 그게 좀 더 훨씬 넓을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반이나 반 미치라고 나는 생각.
2: 은비 여기 얘랑 똑같거든. 근데 이유가 좀 달라. 부모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데 난 되게 어려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5: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옷도 엄마 거고 우리 집도 엄마 거고 다 엄마 아빠 거잖아.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2: 그치.
5: 우리 명의로 산 건 아예 없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뭐 젤리 같은 거 밖에 없거든.
0: 나는 왠지 엄마도 말했지만 나랑 우리 엄마의 사랑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엄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최대치는 아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3: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직접 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0: 말했는데?
3: 너희 엄마가 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5: 사람 가족마다 다르지.
1: 그치.
5: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3: 나도.
5: 상청소에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 나는. 그 대신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내면은 맨 내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엄마는 내면으로.
1: 아, 친절.
5: 뭐하게 느껴져. 이게 약간 그 행동으로서 그냥 그 눈빛으로서 딱 교감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나 뭐 아기 키우는 뭐 신생 뭐 엄마 아빠들이나 눈빛으로 알아듣고 막 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엄마의 고함 소리로 알아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
1: 고함 소리.
5: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6: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5: 잔소리. 왜냐면 잔소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는 100년을 수련한 스님도 못할 거라고.
7: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움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유교적 책임감이랑 그 다음에 되게 좀 기쁜 거랑 그리고 조금 되게 말로
3: 야,
7: 설명할 수 없는
3: 여러 가지. 복잡 미묘 비지 복잡 미묘 비.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와, 방금 튀겨 온
3: 거 같아. 밑에
8: 우리만 해. 그니까.
3: 다리야, 다리.
5: 바퀴벌레 입니다. 엄마다, 엄마.
9: 너는 바퀴벌레 안 될 것 같지?
3: 네, 네.
5: 아, 너 엄마가 변성기가 왔네.
3: 와, 저것은 직장인의 하루를 표현한 엄청난 현대 예술입니다.
5: 안 할 것 같은데.
3: 이건 만약에야, 만약에.
0: 나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3: 아니, 나는 아빠 키워줄 수 있는데, 엄마가 두 개의 예시. 만약에 계속 사랑을 한다. 바로 차고 이용한다.

0: 깰레판.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블루시티 연쇄 폭발 사건.
1: 이 폭탄은 어떡하지? 미리 특공대는 아직인가?
0: 루시, 현재 상황은?
2: 폭탄의 타이머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0: 오케이. 이런, 꽉 막혔어. 이대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0: 볼트! 성공했구나.
1: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이건 역시 카르노 군단의 지식은

0: 이 나쁜 녀석들.
1: 대원들, 대원들, 지금 바로 부두로 이동하게.
2: 어, 무슨 일입니까?
1: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됐다. 시간이 없어. 히라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즉시한 뒤에 폭탄을 배치하도록.
3: 네,
2: 어서 가자. 히라!
4: 볼트, 폭탄은?
2: 저기야!
5: 바로 해체하자!
6: 폭탄에 접근 못한다!
5: 너 혼자 우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두들 렉스 카이저로 합체해서 상대한다!
1: 대원들, 지금 B3구역에 있는 주방에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되었다!
2: 어? 이 녀석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5: 사령관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1: 두 방으로 나눠진다! 메시자, 크루시, 너희는 버니케랑 선더티랑 마르케로와 함께 우리의 해머를 저지하고 폭탄을 배치하도록!
3: 네!
1: 나머지 대원들은 즉시 학교를 이동하라!
5: 네! 아이노이드 소환! 모두들 부탁해!
7: 맡겨줘!
8: 이 폭탄 정말 터뜨려보고 싶단 말이야. 안돼 안돼 안돼, 카로누님에게 혼나겠지. 아니야, 하나쯤은 터뜨려도 괜찮지 않을까?
7: 멈춰!
8: 멈춰! 폭탄은 못 건드린다.
5: 한꺼번에 공격하자.
7: 어? 이럴 수가. 사령관님, 이걸 보십시오.
9: 설마?
7: 블루시티 도심 쪽 공원에 또 다른 폭탄입니다.
9: 대원들, 지금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됐다.
5: 그게 정말입니까?
1: 그렇다. 어? 시간이 없으니 볼트와 티나는 즉시 공원으로 이동하도록.
9: 네.
5: 부탁한다, 세미.
6: 대체 뭐냐? 뭘 노리는 거냐, 카르노 군단?
10: 미니 특공대, 너희는 나의 계획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11: 정말 대단한 작전입니다, 카르노님. 이제 그레이트 코인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군요.
10: 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블랙버스터.
11: 걱정 마십시오, 카르노님.
12: 감히 어디 가려고?
5: 저리 비켜!
6: 백화점, 부두, 학교, 공원. 뭐냐? 뭘 노리는 거야? 녀석들이 노리는 건 코인 아니었나? 도대체 왜?
10: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7: 사령관님!
9: 뭔가? 이건?
7: 폭탄들이 일제히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 폭탄이 가동됐어!
12: 시작됐군.
4: 갑자기 도망가다니 뭐지?
5: 일단 폭탄을 해체해야겠어. 됐어!
9: 아니, 이럴 수가!
1: 긴급 상황 발생! 현재 블루시티 각지에서 수많은 폭탄이 발견된다! 각 대원들은 전송된 폭탄 좌표를 확인하고 각자 가장 가까운 좌표로 이동하여 폭탄을 해체하라!
5: 가장 멀리 있는 B-93구역 폭탄은 내가 해체하겠다.
4: 나는 B-42구역을 맞지?
6: 카르노 군단, 대체 뭘 노리는 거냐? 이 폭탄은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원이 누구지?
7: 볼트 대원입니다.
6: 볼트라. 볼트. 볼트. 어? 그랬던 건가? 즉시 검은 수호자 작전을 실행한다.
7: 그렇다는 건.
5: B-93구역 폭탄 즉시 해체하겠다.
3: 걸려들었군.
7: 블랙버스터.
3: 이 모든 것은 그레이트 코인을 지닌 네가 여기로 혼자 오게 만든 작전이었다.
7: 뭐?
3: 우리는 카르노님의 명령에 따라 도시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카르노님의 예상대로 너희는 각 지역의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전력을 나누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눠진 네놈들을 간부들이 각각 상대하라 명하셨다. 너희는 우리가 폭탄 해체를 방해하는 걸로만 생각했겠지. 그 뒤 곳곳에 폭탄을 가동시키자 니놈들은 당황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가장 빠른 니놈은 역시 가장 먼 이곳을 택하더군. 이 모든 것이 카르노님의 작전대로였다.
5: 이 녀석들 처음부터 날 노렸던 거냐?
3: 뭐? 네 녀석 따위에겐 관심 없다. 네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이 필요할 뿐. 뭐지?
6: 어? 카르노 군단, 우리 미니트 공대의 전력을 너무 과소 평가했군.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웅이 있다.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미니트 공대를 구해낸 정의의 특수 요원 레이다.
12: 볼트, 괜찮나?
7: 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2: 다이노이드 파워를 테일러에 적용시켜 본부에 적용하는 다이노 커맨더다.
7: 다이노 커맨더?
12: 잠시 물러서라, 볼트. 카르노의 전력을 처단하겠다.
10: 이놈이!
12: 카르노 군단이란 게 고작 이 정도였나?
10: 이 녀석이!
12: 너의 힘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이다!

0: 이제 이 특공대
1: 네가 레이건 고맙다. 덕분에 그레이트 코인을 지킬 수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나는 기차 여행.
1: 어? 트리노 온다.
2: 난 멋쟁이 트리노.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3: 안녕 트리노.
4: 어? 트리노,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뭐가 달라졌을까요?
1: 뭐가 달라졌지?
5: 아, 알았다. 트리노, 이제 손님도 태우는구나.
2: 빙고, 맞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는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1: 멋지다. 트리노,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그만, 내일은 예정된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모실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떤가요?
1: 내일? 당연히 좋지.
2: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3: 알았어. 고마워 트리노.
2: 천만에요.

0: 무섭네요.
1: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2: 좋아.
1: 어? 구조대다.
3: 안녕.
2: 안녕.
4: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1: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5: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1: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2: 다음엔 그렇게 할게.
5: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6: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7: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1: 거름? 거름이 뭔데?
8: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9: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1: 배설물이라면?
3: 똥이잖아!
1: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0: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6: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1: 응, 알았어.
9: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1: 응. 드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3: 우와, 좋겠다.
4: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9: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7: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얌얌 먹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4: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5: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9: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3: 그러게.
5: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3: 알았어.
5: 그럼 모두 잘 자.
3: 잘 자.
1: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미니맥스.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백지! 백지!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같이 가!
4: 빌더씨!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서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래요?
6: 나는 없어.
1: 나도.
2: 나도 없. 아, 맞다. 미니맥스.
5: 미니맥스가 뭐죠?
2: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데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1: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3: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2: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5: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1: 빨리 와야 해.
2: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0: 조용해서 좋구먼.
2: 미니맥스! 어? 형 왔어!
0: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2: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0: 바디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바디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가! 가! 가!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1: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0: 드레키,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1: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0: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2: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3: 그러게. 너무 늦는데.
4: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2: 사고?
5: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6: 아마도 그렇겠지.
7: 어디쯤 가고 있을까?
8: 글쎄.
7: 사고 발생! 사고 발생!
9: 무슨 일이야?
7: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9: 알았어.

0: 나는 소리지?
1: 도와줘요!
0: 맨수랑 트래키잖아! 홀리! 찾았어! 트래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0: 응! 얘들아!
1: 헨리!
0: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미니맥스를 먼저 부탁해!
0: 걱정 마!

0: 차! 헤이!
1: 어, 여기,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알았어. 로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1: 자, 금방 구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트레키.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1: 잘했어, 트레키.
3: 고마워, 헨리.
4: 빨리 나가고 싶어.
0: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엠버, 준비됐어.
5: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4: 나왔다.
0: 잘했어, 맥스.
5: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1: 개운하다.
5: 우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4: 도와줘서 고마워.
1: 천만에.
3: 그나저나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4: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1: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4: 기쁜 소식?
0: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4: 정말? 야호! 신난다!
3: 잘 됐다, 맥스!
6: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보겠어요. 포크?
1: 응?
6: 브루노?
7: 여기!
6: 덤프?
8: 여기!
6: 맥스?
4: 여기!
6: 그리고 미니맥스?
4: 여기!
6: 반가워요, 미니맥스!
4: 트리노, 나랑 미니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6: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

0: 자,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1: 유후! 여행이다!
0: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2: 잊은 거?
1: 없어.
2: 여행 준비는 완벽해.
0: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3: 잘 다녀와, 얘들아.
4: 잘 다녀와, 얘들아.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플레이언과 와일드 가디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0: 블루컵은?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1: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죠?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4: 다 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4: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5: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쓰나.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려 크러쉬.
6: 얌전히 있으세요.
4: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7: 아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8: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9: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8: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0: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8: 모르니까 궁금하고 잤나, 의사 양반.
11: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씨.
8: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1: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6: 묵직이 여기 있다.
4: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8: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0: 이봐.

0: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1: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2: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1: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야.
3: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0: 걱정이 그 자체다.
1: 시끄러워. 음?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0: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죠.
4: 준, 프레스트 왔다.
5: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0: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4: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0: 네. 맞군.
6: 스카이드로? 어울리지 않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1: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0: 내가 불렀어.
1: 어디 가려고?
6: 베르루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0: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6: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5: 잘 부탁해.
7: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6: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0: 준, 블루카비 솔레이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8: 뭐?
0: 레이아 박사의 지시가 옳았던 거지.
8: 솔레이위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5: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8: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5: 그럴래?
9: 자유랄당 좋구만. 그리운 감옥과는 천지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잖아.
10: 녀석들의 구금절이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9: 적장이 한 녀석이 이리 계획상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군.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 했나?
10: 어쩔 수 없긴 하지.
9: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11: 솔레이유, 좋은 아침.
12: 안녕.
13: 그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11: 뭐야?
13: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4: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11: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5: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16: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5: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16: 곧 해결할 거야.
15: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16: 그럼
15: 증거를 보여줘.
16: 원한다면.
15: 얘들아, 그만해.
17: 그래.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16: 준.
17: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 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5: 맞아.
17: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3: 재밌었어.
17: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16: 아깐 고마워.
17: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16: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7: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16: 신경 안 써.
18: 신경 안 쓴다고?
16: 왜?
18: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7: 그야 뭐 감이지.
18: 감?
17: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토모넷도. 솔리드 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18: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15: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6: 우리도 준과 메탈 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7: 어, 맞다.
16: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준, 이거 돌려줄게.
17: 얘들아!
16: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17: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공인 작전을 세워볼까?
5: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체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19: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15: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18: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0: 갑니다!
16: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15: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18: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 드리지.
17: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18: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5: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16: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18: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17: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1: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17: 데드형 최고.
18: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0: 가능하면 음미한자.
1: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2: 그 녀석?
3: 여기 최도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4: 뭐야 이것들은.
0: 증.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1: 알겠어.
5: 좋아. 꽉 잡아.
2: 우리도 서두르자. 팬텀원에.
6: 가자. 와일드 가기.
1: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6: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3: 트럭이 멈췄다!
4: 사람 달려!
5: 얼마만의 식사인가?
3: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1: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5: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7: 저기 녀석이 뭐야?
1: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0: 에너지 성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울지.
5: 밥 먹을 땐 코뿔소가 안 건드린다고!
1: 타이건 세럼!
2: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1: 그런 게 있어?
0: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1: 자기력.
8: 자성 말이야.
9: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1: 어? 그렇다는 건?
2: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0: 부탁은 무슨?
5: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입밥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나 반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2: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1: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5: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돈.
3: 뭐? 최악의 아저씨도 없다!
1: 헤비 아이언, 세럼!
5: 메탈 카르곳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10: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1: 조심해, 헤비 아이언!
5: 아이, 깜짝!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1: 응? 아이언 캐논!
3: 나이스 목적지!
1: 솔레이오! 지금이야!
2: 응, 플레이온!
0: 오메가 히트! 플레임!
5: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보지? 내가 맞췄나?
1: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5: 버틸 것도 없다.
0: 주는 와일드 카드곳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봉합체다!
5: 지금이다, 애송이다!
2: 파이어로우!

0: 무모한 일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어, 알겠어. 어? 어?
4: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아저씨!
3: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어, 맡겨둬. 가자.
4: 어, 뭐해 헤비 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 아이언!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고.
6: 이게 짐승의 힘?
4: 목지가 좋지? 너 백신은?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버려줘.
4: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네 몸은 위험한 상태, 헤비 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 아이언이 아니잖아!
4: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그렇게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 아이언!
2: 너?
4: 유카, 그만 들어!
2: 준!
4: 타이거 세넌! 타이거 캐논에이저!
2: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든 구성.
2: 그렇다고
1: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순!
10: 이걸 쓰면 돼!
0: 그건...
10: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4: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벗었어.
1: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0: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0: 나한테 맡겨.
11: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12: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3: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0: 펜타모넨, 세더.
3: 제로우 엑스, 세더.
11: 호랑이, 펜타탐체.
12: 고생했어.
5: 잘 들어봐.
11: 정신 차려, 아저씨야.
12: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많구만.
11: 국토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걸.
6: 결로 이기는.
4: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귀인걸.
12: 그래봤자 저 동출은 기어다닐걸.
1: 저건 헤비 아이언.
7: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5: 조금만 더.
4: 뭐야.
5: 조금만 더! 됐다!
0: 펜타몬에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라?
0: 파이어로!
5: 브레이드!
1: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가져가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6: 너한테 설교를. 건방진 승기 사자 같으니.
0: 지금이야, 플레이언!
3: 제로우 엑스!
11: 베릭 오메이거!
6: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11: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라?
0: 오메가 히트 플레이!
4: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 아이언? 우리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4: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7: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0: 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번에도 블록급처럼 이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3: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12: 아저씨!
0: 플레이어, 너도.
1: 누나가

0: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1: 소멜리!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레건.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2: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응? 솔레이야!
2: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5: 아이석기,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6: 뭐라고?
5: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뺨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6: 난 혼자가 좋든.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5: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7: 솔레이유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

0: 으로 맞추고 있어.
1: 반중력 시스템?
0: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1: 인간이 아니었구나.
0: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1: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0: 그랬지.
2: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1: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0: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2: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0: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2: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0: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1: 네?
0: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잊었듯이 잊었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3: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0: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3: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0: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3: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0: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3: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0: 선택받은 자?
3: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4: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4: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0: 너!
4: 왜 그러시죠?
0: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1: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2: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0: 날조라니. 얘도 참.
1: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0: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서기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1: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5: 블레이유,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3: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2: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1: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2: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1: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2: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6: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소인들의 공존이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 논리에 만족할 리 없지.
7: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6: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7: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6: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거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1: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8: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1: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2: 어머니, 이거나.
0: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2: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0: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9: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6: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궁전은 내가 갖겠다.
9: 뭐라고?
0: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10: 오타운 신청 건물이
2: 어머니!
1: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1: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0: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1: 뭐?
12: 선생님, 우리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 무슨 일이지?
13: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9: 모타운 시청이
1: 점령당했다고?
13: 보이십니까? 저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솔리도운이랑
12: 헤비아이요?
13: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어?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12: 아빠!
6: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축제는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를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0: 어머머, 큰일이네.
9: 솔리도운. 솔레이오?
0: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0: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으라차차! 릴리리야! 괜찮아! 저는 잘 됐었는데.
1: 이러니 맨날 해치한테 당하지.
2: 실패해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1: 아,
0: 정말?
1: 물론이죠. 해치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
2: 약점?
1: 어? 있어.
2: 뭐야?
3: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1: 해치와 같이 사는 꼬마애. 걔를 인질로 잡으면 해치도 꼼짝 못할걸.
2: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1: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고.
0: 그럴듯한데. 도전?
1: 도전? 도전! 그런 의미에서 좋아!
2: 좋아?
0: 자,
4: 화이팅!
1: 가자!
5: 윤호를 잡아라!
6: 그런데 밖을 왜 보는 거야?
7: 녀석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이상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8: 다녀올게요.
9: 수고해요.
8: 네.
1: 나왔다. 아직 아니야. 꼬마야, 나와라. 어? 뭐야? 가면 안 되는데? 윤호야! 내가 처리할게.

0: 새누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그냥 갔나 보네.
1: 우리도 출발하자.
2: 응? 아이고 무거워.
1: 아이, 무겁긴 뭐가 무거워. 저기.
3: 어떻게 됐어?
1: 꼬마가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3: 잘 됐군. 작전 개시.
1: 어, 저기. 온다.
4: 따라 엄청 무겁네.
5: 윤호야! 어?
6: 같이 가.
0: 먼저 간 줄 알았는데.
6: 웬 고양이가 가방을 물어가서 쫓아갔다 온 거야.
0: 그때 그 도둑 고양이인가 보다.
1: 도둑 고양이.
3: 이거 뭐냐? 분명히 꼬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1: 그런데 저 많은 교실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3: 찾아봐야지.
1: 심심이 출동! 출동!

0: 어제 타요 봤어?
1: 당연하지. 어제 타요랑 킨더가 소풍 갔잖아.
2: 이 그숨자.
1: 어? 고양이다.
2: 정말? 이런.
1: 귀여워.
0: 안녕.
1: 고양아. 이거 좀 먹어볼래?
2: 이런 걸로 나의...
0: 우와, 먹는다!
1: 귀여워!
3: 잘한다.
2: 그게...
3: 빨리 안 와!
1: 고양아, 어디 가!
2: 아야.
4: 으이그.
3: 제가 가볼게요.
4: 그럴래?
3: 아자!
2: 오씨 화이팅!
3: 어디 보자.
5: 에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시나?
3: 잠깐 뭐 좀 보려고.
5: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냐고.
3: 그거까지 말해야 돼.
5: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4: 저거 뭐냐?
2: 어? 오씨!
4: 에? 너 왜 이렇게 됐냐?
2: 비둘기 녀석들이!
6: 수업 끝!
2: 인사!
7: 고맙습니다!
8: 윤호야!
6: 어?
8: 축구하러 가자! 얘도 갈 거지?
2: 그래! 실력을 보여주지!
6: 뭐야, 다들...
8: 가자!
2: 나왔다!
8: 아자자! 리아야!
2: 간다! 어? 어디선가 마법의 기운이...

0: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어, 찾았다.
1: 어? 안녕.
0: 어?
1: 밀리리야?
2: 어? 마법이야. 윤호야! 어? 설마.
3: 어? 마법 기운이야? 가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
1: 그치?
3: 뭐냐?
1: 날 만나러 온 것 같은데?
3: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1: 아우, 무서워라!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 놨지요?
0: 그치!
3: 윤호야!
1: 마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냐?
3: 이 녀석!
1: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그럼, 릴리리요.
3: 그만해!
1: 네가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3: 윤호는 놓아줘. 어차피 내가 목적이잖아.
1: 눈치는 빠르네, 릴리리야.
0: 그치!
2: 잡았다! 이쪽이었는데. 또 변했네요.
4: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삐요삐요.
0: 어떻게 된 거지?
2: 삐요삐요. 갑자기 뭐야?
1: 이제 끝내보실까?
2: 끝내긴 뭘 끝내?
1: 응?
2: 인간계 몰래 들어와서 웬 소란이야.
3: 미야.
2: 윤호는 안전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
3: 그래? 아라리오.
1: 릴리리야.
3: 아라리오. 아자자자! 하자! 예!
5: 아이고.
2: 도마!
5: 일어나! 일어나!
1: 아직 안 끝났어?
3: 아라리오!

0: 라디오
1: 해치.
0: 어? 윤호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나야. 그런데 미아가 사라졌어.
2: 조윤호.
1: 어?
2: 너?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2: 뭐야, 혹시. 해치야, 아까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이야?
0: 어.
2: 말해줘. 응? 응?
0: 뭐, 별일 없었는데.
2: 그래?
1: 뭐?

0: 돼지의 커다란 포크. 라지 오빠는 아래쪽을 만들어줘.
1: 알았어. 조심, 조심.
0: 자, 우리 최고로 높고 멋진 모래성을 만들자.
2: 응, 내가 모래 더 가져올게. 자, 이게 뭐지?
0: 왜 그래, 공주야?
2: 여기 땅 속에 뭐가 있어.
1: 우와, 진짜네.
3: 얼른 꺼내보자.
4: 응. 하나, 둘.
3: 이게 뭐지? 어?
2: 포크처럼 생겼다. 들어볼래. 우와, 엄청 크고 무거운 포크네.
1: 혹시 누가 마당에서 뭘 먹으려다가 포크를

0: 잃어버린 거 아닐까?
1: 이렇게 큰 포크를 쓰는 동물이라면?
0: 에! 어? 황소 아저씨 포크일지도 몰라. 황소 아저씨는 덩치가 크잖아.
2: 아, 맞아.
3: 빨리 황소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자.
4: 응? 동마술물 하나, 동마술물 둘.
0: 황소 아저씨!
4: 안녕 얘들아.
2: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0: 이거 황소 아저씨 포크 맞죠? 저희가 마당에서 찾았어요.
4: 뭐? 이게 내 포크라고? 아, 내가 힘이 좀 세긴 하지만 이렇게 큰 포크를 쓰진 않는다고.
3: 아저씨 포크가 아니라고요?
5: 그럼 이건 누구 포크지?
4: 이건 포크가 아니라 토리 아빠가 밭을 갈 때 쓰는 물건 같은데. 어?
6: 아! 우리 토리네 집으로 가보자.
2: 응. 안녕히 계세요, 황소 아저씨.
4: 잘 가, 얘들아. 다시 해볼까? 백마숨을 몇이었지?
0: 자.
6: 아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7: 아, 우리 토리 잘하네.
8: 토리야.
6: 과장이들이잖아. 안녕.
7: 어서 와라 얘들아. 우리 집엔 무슨 일이니?
2: 안녕하세요 아저씨.
1: 저희가 아저씨가 밭에서 쓰시는 농기구를 찾았어요.
7: 어디 보자. 에? 이건 농기구가 아닌 것 같은데.
1: 네? 하지만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6: 에이, 똑같긴 뭐가 똑같다 그래. 자, 잘 봐. 우리 밭에서 사용하는 쇠스랑은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근데 너희가 가져온 막대기는 끝이 안 구부러져 있잖아.
1: 정말 그러네.
7: 아, 그럼 경찰서에 가보는 건 어떠니?
6: 그래, 그래. 경찰서에는 분실물센터가 있어.
2: 분실물센터?
7: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곳이란다.
1: 아, 거기 가면 이 막대기 주인을 찾을 수 있겠다.
3: 어서 가보자.
2: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7: 그래, 조심히 가렴.
6: 내 유치원에서 봐.
9: 꼬부기다.
1: 안녕.
2: 안녕 꼬부가.
3: 어디 가는 길이야?
1: 엄마가 일하는 정비소에 가고 있어. 도시락을 놓고 가셨거든. 너 힘인?
10: 우린 이 막대기 주인을 찾으러 경찰서에 가는 길이야.
1: 이건 깡총 스틱인 것 같은데.
2: 깡총 스틱?
1: 이렇게 올라타서 콩콩 뛰는 거.
3: 우와, 정말 깡총 스틱처럼 생겼네. 그럼 한번 타볼까?
1: 뭐야?
0: 깡총 스틱이 왜 안 뛰어오르지?
1: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 엄마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자.
2: 좋아!

0: 아들, 도시락 가져왔니? 어? 친구들도 왔구나.
1: 안녕하세요.
2: 엄마, 꺼병이 친구들, 깡총 스틱 좀 고쳐주세요.
0: 어디 한번 볼까? 이런 건 처음 보는데.
2: 고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엄마는 못 고치는 게 없어.
0: 스프링이 어디 있더라? 이것도 아니고, 어, 여기 있네. 스프링을 끼우고 발판, 손잡이 이것까지 끼우면

0: 자, 다 됐다.
1: 고맙습니다.
2: 내가 먼저 타볼게.
3: 역시 우리 엄만 못 고치는 게 없다니까.
4: 꽃샘지야, 나도 타볼래.
5: 나도, 나도.
2: 저기까지만 타고. 아줌마, 고맙습니다.
5: 안녕.
2: 엄청 재밌다.
4: 언제 내려올 거야?
5: 아우면 나야.
4: 나도 탈래.
2: 알겠어. 잠깐만.
6: 우와, 엄청 높이 날아간다. 셋째야.
7: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2: 네, 엄마. 괜찮아요.
7: 깡통 스틱 같은 놀이기구는 길에서 타지 않거나 아주 조심해서 타야 해.
2: 네, 앞으론 조심할게요.
8: 어? 딱 쳐져버렸네.
2: 어? 깡총 스틱이!
4: 멋지게 변했어.
7: 아, 죄송해요. 저희 아이 때문에 다 젖으셨네요.
8: 아닙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평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9: 박물관이요?
4: 우와, 이거 박물관이구나.
2: 저거 좀 봐. 멋지다.
9: 안녕하세요.
10: 안녕, 얘들아. 나는 여기 박물관장 개미할기란다.
7: 관장님, 우리 아이들이 발견한 물건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10: 한번 볼까요? 이건 삼지창이라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야.
9: 네?
10: 잘 보렴.
2: 우와, 딱 맞잖아.
10: 삼지창은 원래 이 동상이 들고 있던 거거든. 그런데 동상만 발견되고 삼지창은 오랫동안 찾지 못했단다.
3: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찾아다녔던 삼지창 주인이 바로 이 동상이었어.
7: 삼지창 주인을 찾아주다니, 우리 아가들 정말 대단한걸.
10: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이건 너희가 이 유물을 찾았다는 표시란다.
2: 우리 이름이 박물관에 새겨지다니. 빨리 또 마당에 가자.
5: 마당은 갑자기 왜?
2: 다른 유물도 찾으러 가야지.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치며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데를 보면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약하다는 말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을 늘 보게 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돌을 든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맞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굳센 나무와 여린 풀 가운데 무엇이 먼저 부러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세야 이긴다 하고 물으면 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다들 강해지려 할 뿐 약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센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인지생야 유야,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건하고 단단하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마르고 뻣뻣하다. 곡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건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두 나뭇가지를 나란히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잘 휘어집니다. 꺾으려 해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휘어지는 것은 물은 탓입니다. 그러나 물은 덕에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변의 선이 휘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은 죽은 편에 서니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은 맞부딪혀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기에 꺾이지 않고 끝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하 마규약 어수 이공견강자 막지능승 이기무이역지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합니다. 떨어진 자리를 아무리 보고 만져보아도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방울과 돌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센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돌에는 움푹 팬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단단한 돌이 파인 것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치지 않고 떨어지니 단단한 돌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천하치지요 치빙 천하지지 견 무유 임무간 옷이 지무이 지유이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가 이룩가는 것을 안다. 물은 제 모양이 없습니다. 닿는 데마다 다른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 돌 깊숙이 틈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 스며듭니다. 제 모양을 지닌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물은 칼로 벤들 벤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벨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돌로 물을 내리쳐도 잠시 흩어질 뿐 물은 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돌보다 강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아래로 흘렀을 뿐입니다. 흐르다 보니 돌에 떨어졌고 떨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니 돌이 파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틈을 천천히 넓혀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쓰는 바도 없는 약하디 약한 물. 그 물을

두고 저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상선 약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금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곡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 고 기어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풀도 짐승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사람 역시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티기 버겁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물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막는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밀쳐내지 않고 휘어서 돌아갑니다. 바위가 깎이고 물길이 달라지는 것은 다툰 자취가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흘러간 자취일 뿐입니다. 셋째,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뭅니다. 낮은 자리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데로 오르려 애쓰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만물을 낳는 더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겨루지 않듯 도 역시 억지로 하는 바 없이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도가 깃드는 자리도 사람들이 마다하는 약한 쪽입니다. 이루어진 바탕은 무르고 가는 데는 낮은 곳뿐이나 그런 물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강에서 이능이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온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들은 모두 강으로 흘러들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를 다스리며 그 많은 물을 거느리게 된 것은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모은 적도 다투어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낮으니 저절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낮춘다는 것은 하찮은 일도 물러서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굳세고 오래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물과 도가 서로 가까우니 저는 물보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로 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물이 도에 가깝다고 하였지 도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여전히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며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을 하나 골라두었을 뿐입니다. 부디 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이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를 두고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어있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일과도 멀지 않으니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되겠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1: 랄라님!
2: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3: 빨리 가자, 빨리.

0: 가자, 빨리!
1: 저기 봐, 쓰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2: 저기 봐, 물고기들도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0: 일단 천천히 가보자. 길이 막혔어.
3: 에휴, 저 쓰레기들 대체 누가 계속 버리는 거야?
1: 다른 쪽으로 돌아갈까?
2: 아픈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
0: 지금 눈꽃섬이 위험해. 빨리 가야 한다고.
1: 맞아, 가야 할 것 같은데, 호프?
3: 아니, 그럼 뭐 빨리 치우고 가면 되지.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마법을 쓰자.
0: 아니, 지금 눈꽃섬이...
3: 자, 이 하프가 나가신다. 헤이야. 어떤 마법이 나오려나? 딴딴딴딴딴딴. 하프!
4: 우와!
3: 성공!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이 하프님이 바다를 깨끗이 만드셨도다.
2: 이 호프님도 함께 했도다. 하하하.
1: 이제 눈꽃 젤리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3: 아직 네 개나 더 남았네.
0: 이것 봐. 블루진지의 힘이 다시 생겼어.

0: 그래, 미로동굴에서 두 번째 문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푼 거야.
1: 뭐야? 또 열쇠가 생겼다고?
0: 하프가 용기 내어 한 작은 행동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 쓰여있는 문자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블루진주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
1: 블루진주 힘도 되찾았겠다. 눈꽃 섬으로 출발!
2: 잠깐! 가기 전에 작아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자.
1: 안 와. 그래, 그러자.

진주는 내 거야. 크라크라. 크라.

0: 하다가 또 괴물로 변했어.
1: 포도 변했어. 포도와 민트도.
2: 뭐야, 전부 다 괴물들한테 당한 거야?
1: 어떡해, 전부 다. 저기 병원 좀 봐. 나나랑 랄라님이 저 안에 있는데 분명히.
2: 병원으로 가보자.
1: 잠깐.
2: 뭐해, 빨리 가자고. 저 괴물들이 우글거리는데 무사정관은 어떡해.
0: 저기를 뚫고 갈 방법이 없을까?
1: 너무 많아.
2: 그냥 나의 꼬리치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저거야! 괴물처럼 변장하자!

0: 아니야, 안 될 거야. 나 못해.
1: 저게 통할까?
2: 한번 해보자, 해보자.

0: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어, 큰일 날 뻔했네.
1: 크라 크라
0: 크라 아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1: 크라

0: 마법의 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1: 붕어빵 아까워.
0: 뭐야? 하프! 어떻게 보호막을 뚫고 들어왔어? 너희들 괴물들처럼 변장하고 온 거니?
2: 네, 랄라님.
3: 랄라님!
0: 그래,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2: 보고 싶었어, 얘들아.
1: 랄라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아왔어요.
0: 그래,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2: 랄라님, 블루진주 여기 있어요.
0: 없는데?
2: 네? 없다고요?
1: 없는데?
2: 어라, 어디 갔지?
4: 윙크, 어떻게 된 거야? 블루진주는 어디로 간 거야?

0: 어? 괴물들이 다 어디 갔지?
1: 해봤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
2: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3: 어? 어? 문어 같은데?
0: 나도 분명히 봤어. 바다 밑으로 무언가 사라졌어.
1: 어디? 어디? 뭘 봤다는 거야? 나도 좀 보자.
0: 지금은 사라졌다니까.
1: 궁금한데 뭔지 나와라 얼른.
0: 푸른 빛이야?
2: 저기 있었네.
0: 빨리 가보자.
1: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다시 찾았어.
2: 다행이야.
0: 빨리 가지고 가자.
1: 저게 뭐야?
0: 윙크, 받아.
2: 괜찮아, 윙크?

0: 얘들아! 얘들아, 서둘러! 등대섬으로 가야 해!
1: 이쪽이야, 빨리!
2: 갈라님, 저 문어는 뭐예요?
0: 마법 오븐이 만들어낸 문어 괴물이야!
3: 마법 오븐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1: 오븐 모자를 쓴 문어 괴물이라니!
2: 문어 괴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0: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말이야!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이 눈꽃섬을 구해낼 수 있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힘으로 너희가 문어 괴물을 막아야 해.
3: 무슨 말이에요, 랄라님?
1: 저 문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0: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서 가!
4: 으아!

0: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해. 어서 가.
1: 우리가 눈꽃성을 꼭 되찾을

그래.

0: 너 녀석, 내가 문어다리를 다 묶어놓겠어.
1: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
0: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자.
2: 해볼까?
1: 아니, 내 말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하자.
0: 지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나가자. 마법 젤리 남아있지?
2: 마법 젤리? 두 개 남았네.
0: 두 개면 충분해.
1: 아까 마법이 안 먹히는 걸 봤잖아. 소용없어.
3: 그래도 가보자. 이번엔 될 수도 있어.

0: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1: 우리 조금 더 힘내고. 그래, 힘을 내야.
0: 우리 조금만 쉬고, 아주 조금만 쉬고 나가보자.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만큼 더
1: 안녕.
2: 누구나 이원학교의 원요원 친구들
3: 모두 모두 안녕.
2: 다들 물 받았지? 곰기원이 보내준 거야.
3: 우리 곰기가 물 광고 모델이 됐거든.
4: 최고의 요원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득한 물.
3: 자, 최고의 요원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뜻쇠. 똑같지?
2: 아니.
3: 왜? 나도 곰기처럼 모델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귀엽지? 뀨. 빠르지? 쌩. 쌩.
2: 곰기가 모델이 된 건 귀엽고 빨라서가 아니야. 아뜨뜨별의 물탱크 사건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3: 아, 그 사건.
2: 햇볕이 뜨겁기로 유명한 아뜨뜨별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3: 강은 바짝 마르고 마실 물도 없었어.
5: 하지만 걱정 뚝. 이럴 줄 알고 미리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채워놨거든요. 아주 가득. 이제 이 문만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콸콸콸. 자, 물세 비밀번호가.
6: 뭐더라?
3: 단서는 오직 하나! 대대로 관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 노래!

0: 이게 뭔 소리냐고.
1: 이거면 충분하단 소리입니다.
0: 공경 와주셨군요.
1: 야, 에? 다섯

0: 비밀번호는 1, 5, 10.
1: 역시 곰귀여왕. 자, 그럼 1, 5, 1. 어?
2: 안 열리는데.
0: 차하하하. 그럴 리가요. 제가 한번 열어보죠. 여보세요. 하하차.
2: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곰기원은 이대로 물탱크 문 열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4: 자, 여기서 문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 어떤 수가 잘못 들어간 걸까?
5: 5를 가운데에 둔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운데는 5가 맞다고 생각해. 1, 5일에서 1 한 개만 빼면은 4, 5일 아닐까?
6: 1만큼 더 작은 수는 4잖아. 그리고 1만큼 더 큰 수가 6. 그러니까 4, 5, 6.
4: 정말 대단한걸.
3: 친구들 말이 맞았어. 곰기요원이 자물쇠를 열지 못한 이유, 그건 바로
4: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를 헷갈렸기 때문이었어.
3: 여기 물병이 몇 병?
7: 하나, 둘, 셋, 세 병.
3: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7: 하나, 둘, 셋, 넷, 네 병.
3: 그러니까 3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바로
8: 4.
3: 이번엔 반대로 4병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7: 3병.
3: 그러니까 4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바로
8: 3.
3: 와우, 역시 우리 친구들이야.
4: 그럼 이것도 알겠지? 자, 당근 사탕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3: 3보다 1만큼 더 작은
8: 2.
4: 하나 더 줄어들면
3: 2보다 1만큼 더 작은
8: 1.
4: 하나 더 줄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지?
3: 0.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0. 0이라고 하지.
4: 오호, 0. 아무것도 없는 건 뭐다?
8: 0.
3: 정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수를 놓았을 때
4: 뒤에 수는 1만큼 더 큰 수,
3: 앞에 수는 1만큼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5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8: 4.
4: 5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8: 6.
3: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4: 아, 있지 있지. 아뜨뜨별 물탱크 비밀번호.
3: 그래, 우리 곰기원도 이걸 알게 되었을까?
9: 좋아 좋아, 집중해 곰께. 넌 할 수 있어. 다시 불러보자. 그 노래를.
10: 그 노래?

0: 그래! 5보다 1 더 작은 수, 4! 5보다 1 더 큰 수, 6!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4! 5! 6! 4! 5! 6!
1: 곰 귀여운 최고.
0: 늘 듣는 말이지만 오늘은 더 기분이 좋군요. 자,
2: 우리 곰 귀여운은 아트트 별의 영웅이 되었고
3: 그 광고를 찍게 되었던 거지.
0: 최고의 영웅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트트 보안 맞춘 거다. 1만큼 더 작은 수, 1만큼 더 큰 수를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0: 만큼 더 작은 새는
1: 영! 아무것도 없으면 영!
0: 바로 그 영이 어디 있을까?
1: 요원들, 영을 찾아줘!
2: 아파트에 영! 길 위에도 영!
3: 달력에 영!
2: 전화기에 영! 돈에도 영, 영, 영, 영!
4: 영이다! 영! 와!
0: 모두 잘 찾았다! 우와! 영 진짜 많다!
5: 잘 찾았어, 요원들!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
6: 공기 공기 공기
7: 우에마
6: 내가 바로 공기
7: 공기
6: 공기 공기 공기
7: 우에마
6: 우주 최고 요원
7: 공기
8: 내가 공기 1, 2, 3, 4, 5, 6, 7, 8, 9, 10
7: 오케이
8: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6: 공기
8: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6: 공기
8: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6: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9: 호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호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둘 중 더 작은 수는?
1: 누구나 요원 학교 원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환영해. 이거 큰일이구만.
1: 응? 토토, 무슨 고민 있어?
2: 그것이 문제로다.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1: 뭐? 그거 오늘 점심 메뉴잖아. 벌써 점심 검증을 하는 거야?
2: 왜? 선택의 갈림길은 언제나 고민되는 법이라고.
1: 그렇긴 하지. 사실 곰기 요원도 선택에 약한 편이잖아. 기억나?
2: 아, 그때 얘기하는 거야? 괴물의 숲 갈림길.
1: 그래, 그때 갈림길도 만만치 않았지.
2: 제6회 누구나 요원학교 체육대회.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1: 마지막 경기는 바로
3: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탈출하라.
1: 네, 이 숲 곳곳에는 괴물들이 숨어있는데요. 갈림길에 있는 표지판을 잘 보고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4: 하하하하. 예, 예, 감사합니다.
2: 마침 우승 후보인 곰기와 입장합니다.
4: 고마워요.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갈림길이 이거구만.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 보자. 보자. 차하. 딱 봐도 빨간 괴물의 수가 더 적구만. 그렇다면 뒤쪽으로 돌격! 아니, 분명 괴물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하다.
1: 그렇게 곰기 요원은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의 위기에 처한 거야.
2: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지? 곰기 요원이 본 표지판을 같이 살펴보자.
1: 응?
2: 여러분들, 이 표지판에는 어떤 색의 괴물이 있어?
3: 빨강 파랑.
1: 그렇지. 에? 그럼 이 중 어느 괴물이 더 적은지 알 수 있어?
5: 네. 파란색 개수가 더 적고 빨간색 개수가 더 많아.
2: 자, 그러면 곰기 요원은 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5: 파란색 괴물은 다 이렇게 조금씩

0: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뭔가 많아 보여서 그런 것 같고 빨간 괴물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더 적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1: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요원들 훌륭한데.
2: 하지만 곰끼는 제대로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느 쪽이 더 적은지 알 수 없는데.
1: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수가 더 크고 작은지 잘 세워보는 방법을 배워볼까?
3: 우와! 괴물이다!
2: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 하나씩 울타리에 가둬버리자.
1: 그럼 먼저 빨간 괴물부터 한 마리씩 잡아볼까?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그 다음은 파란 괴물도 한 마리씩 잡아보자.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어디 보자. 빨간 괴물은 몇 마리가 있지?
5: 일곱 마리.
1: 파란 괴물은?
6: 다섯 마리.
1: 그럼 두 괴물 중 더 적은 건 어떤 괴물이지?
3: 파란 괴물!
1: 정답! 5는 7보다 작은 수니까 파란 괴물이 빨간 괴물보다 적은 거야.
2: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곰끼 요원도 이걸 알아차렸을까?
7: 아, 아프다.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곰끼! 너는 우주의 빛나는 최고 요원, 곰끼잖아. 자! 하나씩 세워보면 되잖아!
8: 빨간 괴물은 일곱 마리! 파란 괴물은 다섯 마리!
7: 우와! 그렇다면 괴물이 더 적은 쪽은 저쪽! 좋았어. 저쪽으로 가보자. 돌격!
1: 과연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2: 누군가 나옵니다. 바로 곰끼입니다.
3: 와!
7: 우주 최고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누워서 당근 먹기죠.
2: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7: 하! 곰끼처럼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유!

오늘의 훈련은 곰기보다 더 큰 수를 걸.

0: 요원들, 오늘의 규칙은 간단해. 공기보다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으면 승리!
1: 만약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았다면 곰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당근 사탕을 받을 수 있어.
0: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볼까요? 곰기 요원, 리아 요원, 자, 카드를 골라주시고.
1: 다 골랐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2: 컷!
0: 오! 공기 요원은 2!
1: 리아 요원은 8!
0: 8은 2보다 크니까 리아의 승리! 야! 두 번째 경기는 다른 카드로 해볼까요? 이번엔 카드에 당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공기보다 당근의 수가 더 많은 카드를 뽑으면 사탕을 받을 수 있어.
1: 두 번째 도전자는 승아 요원. 자, 곰기랑 승아 요원 모두 카드를 골라주세요.
0: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1: 짜잔, 곰기 요원은 당근이 4개.
0: 오, 승아 요원 카드엔 당근이 8개. 그럼 8개가 4개보다 많으니까 승아의 승리!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서인 요원, 이길 자신이 있나요?
3: 자신 있습니다.
1: 그럼 두 요원 카드 뽑아주세요. 카드 뽑고 보여주세요.
0: 곰기 요원은 2,
1: 서윤 요원은 8.
0: 8은 2보다 크니까 마지막 승자는 서윤입니다.
1: 곰기 요원 좌절했군요.
0: 우리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잘하는걸.
1: 아주 재밌는 훈련이었어.
2: 내가 준 당근 사탕은 잘 간직하도록 이 곰기 요원을 이긴 영광의 상징이니까 말이야.
0: 자, 다음에는 반대로 작은 수가 이기는 게임도 해보자.
1: 좋아, 그땐 나도 곰기와 겨뤄보겠어. 다음에도 곰기 요원이랑 대결할 사람.
2: 어허, 좋았어. 자, 덤벼라.
4: 공기 공기 공기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내 공기
5: 1, 2, 3, 4 우리 790
6: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6: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7: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내가 해봤어야 알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그럼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선 이 재미를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이상,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니,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러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쁙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렸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 눈을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 앉아 있는 사람들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쉴때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 이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거보단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또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또리집에 가서 꼬치 2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에 이득도 있지만

0: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걸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뭐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본 포석, 초반이라고 하죠. 판을 짜는 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아무리 내가 전투를 잘하고 끝내기를 잘해도 초반 포석에서 망하거나 뒤처진다면 바둑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의 돌을 적절한 형태로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바둑판으로 넘어가서 기초 포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의 기보를 함께 나보면서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포석을 짜는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바둑은요. 허용호 5단이 흑이고요. 원성진 7단이 백입니다. 제8회 농심 신라면배 예선 결승 대국이고요. 자, 귀를 차지하고 백도 화점을 차지하고요. 흑은 또 소목을 하나 차지했어요. 백도 소목을 하나 차지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식으로 날일자 걸침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하지만 실전에 흑은 이쪽을 날일자 구침을 하면서 이 귀의 실리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흑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해 하나 벌려두면 모양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백이 그게 싫어서 여기를 두거든요. 이 수를 바둑에서는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이 큰 모양이 생기기 전에 이 모양을 가르는 그런 의미 있는 수죠. 자, 갈라치기를 하니까 흑이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실리를 넓히면서 또 모양도 가져가는 수도 좋은데, 여기서는 실전에 이쪽 귀를 걸쳐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뭐 어떤 수가 정수다, 좋은 수다 이런 건 아니고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배웠던 정석 있죠. 날일자로 받는 수를 선택했고요. 물론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달려서 우리가 배웠던 정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흑이 이렇게 하나 걸쳐두고요. 여기를 또 걸쳐뒀어요. 이제 프로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이렇게 좀 발빠르게 양쪽을 걸쳐가는 수도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를 귀를 걸쳐가니까요. 백이 여기를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뒀어? 하면서 먼저 이쪽을 붙여가면서 얘를 공격을 들어옵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호구자리 급소, 바로 이 자리 흑이 이렇게 늘어가고요.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역시나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갈라치기를 하는 동시에 이 흑 두 점을 공격을 하는 수입니다. 일석이조의 수죠. 자, 여기를 두니까 흑이 이렇게 왔어요. 자, 이 수의 의미는 두 칸을 벌려가면서 실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내 돌을 먼저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하고 같이 도망을 가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니까 바둑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중앙으로 한 칸 띔에 악수 없다. 그래서 이 백 한 점이 좀 외로워졌기 때문에 한 칸 행마를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게 또 아주 좋은 행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흑 두 점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흑도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실리를 가져가는 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백한테 이렇게 공격을

힘이 강하면 사실 이흙두 점이 굉장히 깝깝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한 돌을 먼저 돌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흙은 얘네가 좀 강하기 때문에 두 칸으로 뛰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 수는 흙이 여기를 두면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 수가 있어요. 백이 연결을 할 때요. 그때 이쪽으로 막아가는 게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렇게 무리스럽게 끊어가면 양단수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섣부르게 이흙두칸뛴이 자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한 자리고요. 자, 그래서 백도 바로 공격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입구자를 오면서 단단한 행마를 하고요. 이 수는 귀를 또 완벽하게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 또 날일자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도 여기서 그 다음 수로 어디를 뒀냐면 당장에 뭐 백이 몇 번을 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를 내밀었다고 보고 이쪽을 먼저 실리를 차지하면서 또이 백한점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자, 백이 그 다음 수로 이두 칸을 또 벌려갔는데요. 여기를 두지 않으면 흙한테 이렇게 이게 또 협공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이쪽 흙과 이쪽 흙이 협공을 하면서 백을 몰아간다면 흙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두 칸, 1, 2, 미전이죠? 벌려서 자세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흙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요. 아직도 이 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주면서 동시에 이 하변에 어느 정도 집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포로의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돌을 붙여서 상대방 돌을 잡으려고 하는 수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사실 흙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싸움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를 두니까 백이 또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갑니다. 자, 흙도 좀 약해졌기 때문에 중앙으로 한칸 뛰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두고 이쪽을 또 걸쳐갔어요. 그러면서 큰 자리를 가져가는데요. 흙이 이번에는 이한칸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날일자만 배웠습니다만 이거는 좀더 실리적인 수고요. 이것도 좋은 수예요. 세력 쪽, 이제 변 쪽, 중앙 쪽, 꽤 조금 더 치중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두고 또 여기도 큰 자리죠. 3선에 두 칸을 벌려가면서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를 안 두면은 흙이 오면은 또 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만들면서 흙의 모양을 깨는 또 아주 좋은 수가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흙도 상변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쪽에 하나 교환을 해 두면서 두텀을 얻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변, 여기 지금 너 너무 멀다. 아직 여기 비어 있다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중앙에 한 칸을 뛰면서 이제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지금 이 바둑은 실리를 백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흙도 실리를 어느 정도 가져갔죠? 그리고 나서 이 중앙 쪽의 전투가 또이 바둑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의 포석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두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하지만 않고 또 좋은 행마, 좋은 모양을 알아두시면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석을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대국은 바둑의 전설이죠. 돌부처 이창호 9단과 이지연 3단의 대국인데요. 이창호 9단이 백, 이지연 3단이 흑입니다. 한국 물가정보배 3라운드 대국이고요. 흑이 화점으로 시작합니다. 백도 화점을 가져가고 또 소목을 뒀어요. 백이 소목을 뒀습니다. 자, 흙이 날일자 붙임을 하면서 실리를 가져가고요. 이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말 좋은 수입니다. 자, 그랬더니 백이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모양을 펼쳐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흙이 날일자로

0: 걸쳐갔습니다. 백은 이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칸으로 가면서 삼선과 사선, 고저 장단을 잘 맞추고 있고요. 흙이 이렇게 들어가고 삼삼을 받고 두 칸을 벌린 데까지 정석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백이 이제 정석이 끝났기 때문에 손을 돌려서 이쪽으로 날일자를 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렇게 받아두는 것과 뭐 귀를 가져가는 걸 배웠는데 사실 정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실전에 흙이 굉장히 적극적인 수죠. 협공을 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창원 9단이 이 귀를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삼삼이라는 곳인데요. 백의 의도는요. 이렇게 놓아서 내가 실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흑에게 세력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죠? 백은 이귀 쪽에 실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흑은 중앙에 외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누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취향 차이인데요. 내가 실리를 좋아한다면 백이 좀 유리해 보일 수 있고 나는 세력 바둑이 좋아 이러면은 흙을 잡고 두고 싶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이 여기 들어간 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랬더니 백이 이렇게 모양을 크게 크게 넓혀가고 있어요. 자, 백이 여기를 이렇게 굳히면 더큰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걸쳐서 들어갔고요. 백이 이렇게 또 날일자 받아두는 정석을 썼습니다. 귀를 붙여서 늘면서 흙도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제 교환을 하나 해두고 날일자로 두면서 어느 정도 안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석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또큰 자리죠. 백이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면서 이 정도 포석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은 이 하변 쪽에 집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귀쪽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이 귀쪽 집과 이쪽 실리 그리고 여기 약간의 실리 또 이쪽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흙백 모두 잘 어울린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 기보를 놓아보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초보부터 프로 레벨까지 많이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하지만 초보 레벨에서는 기보를 끝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식으로 30수에서 50수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고수들은 포석을 어떻게 짜는지 프로 기사의 기보를 함께 보면서 기초 포석에 대해 배워봤고요. 여기까지 바둑의 포석, 행마, 또 다양한 공격 기술, 끝내기 등을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도 바둑 한 판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 꼭 실전 대국을 하면서 바둑의 묘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둑의 수는 우주와 같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상에 같은 바둑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둑 한 판을 두시면 그게 오직 나만의 바둑이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멋진 대국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이번 예술기행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런던으로 떠나볼 생각인데요. 런던은 현재 뉴욕이나 홍콩과 더불어 현대 미술의 최전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현대 예술의 중심지 중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내셔널 갤러리, 영국 박물관 등 인류의 최초의 문화유산들부터 르네상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서양 미술 컬렉션까지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문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여행지 중한 곳입니다. 런던에는 내셔널 갤러리 외에도 서핏 타임 갤러리나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테이트 모던 등 정말 세계 최고의 갤러리나 박물관이 즐비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영국적인 영국 미술만을 위한 미술관, 테이트 브리튼을 여러분들과 산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테이트 브리튼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 중한 곳인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관을 통해 테이트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테이트 갤러리 네트워크는 영국의 유서 깊은 미술 재단으로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등총 4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런던에는 템스강 북쪽으로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테이트 브리튼이 있고, 그리고 템스강 남쪽으로는 바로 테이트 모던이 자리하고 있죠. 사실 이 4개의 오프라인 갤러리뿐만 아니라 테이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갤러리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다른 미술관들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주로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면, 테이트 온라인 갤러리는 거대한 가상 갤러리를 세웠다고 여겨질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갤러리까지 포함하면 테이트 재단은 총 5개의 갤러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테이트 브리튼은 현재 템스강 북쪽의 밀뱅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관의 역사는 설탕 사업가인 헨리 테이트가 자신의 작품과 새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금 8만 파운드를 기증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1897년 이곳에 영국 미술만을 위한 갤러리가 현재의 자리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술관에는 현대 미술이 같이 공존하다가 2000년에 테이트 모던이 생겨나면서 온전히 영국 미술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은 전시 작품들을 시대별로 아주 잘 배치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은 U자형 건물을 따라 걸으며 1500년부터 오늘까지의 영국 미술사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미술관이 개관한 데는 19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 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역할도 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터너는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국 화가로 살아생전 19,000여 점의 작품과 200권의 스케치북을 남긴 영국의 대표 화가라 볼수 있습니다. 터너는 이 작품들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세운다는 전제로 영국 정부에 기증하는 유언을 남기는데, 당시 내셔널 갤러리가 이미 포화 상태였었기 때문에 결국 터너의 작품들은 새로 지어진 이 미술관으로 옮겨져 그의 유지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트 브리튼은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터너의 작품은 현재 테이트 브리튼 클로어 갤러리에 11개의 방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에는 바다의 어부들이나 노엄성의 일출, 그리고 자화상 등총 300여 점의 터너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테이트 브리튼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활동하던 라파엘 전파의 전시실이 있는 1840년대 관이죠. 당시 1840년대는 빅토리아 시대의 화풍처럼 장식적이고 감상적인 작품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상할 작품들은 윌리엄 홀맨 헌트, 존 에버렛 밀레이, 단테 개브리엘 로세티와 같은 과거의 스타일에 반발해 라파엘로로 대표되던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을 추구했던 화가들의 작품들이죠. 이 화가들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상적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기계적인 테크닉을 버리고 플랑드르의 예술가들처럼 자연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꾸밈없는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화가들이죠. 더군다나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대도시 런던에서 빈부 격차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향락적인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도덕적이며 성스러운 주제들을 지향했었다고 합니다.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작품으로는 1840년대 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로 존 에버렛 밀레이의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와 오피리아입니다. 먼저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는 한 목공 작업실에 초라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있고, 성가족, 그러니까 어린 예수, 양 아버지 요셉,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어린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는데요. 존 에버렛 밀레이는 이 성스러운 가족을 남루한

0: 노동자 계급임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겨 당시 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밀레이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소재로 한 오필리어죠. 이 작품은 사랑하는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쳐버린 오필리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인데 문학 작품에서 나온 서정성과 중세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녹아있는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당시 오필리어는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주제 중 하나였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들은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을 매우 순교자적이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자면 기분이 살짝 묘해지는데요. 아름답지만 왠지 인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랄까? 슬픔에 미쳐버린 오필리어가 저렇게 예쁘고 깨끗한 것도 이상하고 실제로 이 그림의 모델이었었던 엘리자베스 시달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사인을 두고 자살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술관에는 이 외에도 존 싱어 서전트의 걸작 카네이션 백합 백합 장미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처녀 그리고 존 싱글튼 코플리의 페어슨 소령의 죽음 등 다양한 영국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04년 전당대회에서 언급하기도 했다는 바로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두 눈을 가린 여성이 둥그런 지구 위에 앉아서 한 줄만 남은 리라를 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넬슨 만델라가 과거 감옥에 있던 시절 늘 걸어두고 바라보았던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츠는 이 그림에 대해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품은 마지막 한 줄의 리라처럼 아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미적 즐거움을 넘어 인간의 정신을 감동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예술가들과 함께한 강정모의 유럽 예술 기행.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름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인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범한 티셔츠를 귀여운 볼레로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다룬 적이 없었던 니트 소재를 다뤄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 긴팔 스웨터를 리폼해 조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니트를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서 암홀 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요. 이 암홀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니트를 착용하신 상태로 거울에 서서 초크를 가지고 옷에다 직접 그려주셔도 돼요. 대충 그린 다음에 펼쳐놓고 그 라인을 다듬어주면 되거든요. 그 위치의 기준점을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착용한 상태로 기준점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니트가 좀 박시한 니트이기 때문에 어깨도 좀 박시하게 크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어깨 위치를 잡아주고 암홀의 위치까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먼저 어깨에서 내려오는 지점은 이 어깨 각도에서 직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뒤쪽 어깨랑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암홀 끝도 이 옆선에서 직각으로 와야 갈매기지지 않겠죠. 그 다음 곡자를 사용해 이 두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에 놓지 마시고 웬만하면 옷을 입은 상태로 거울을 보면서 라인을 체크해 주시는 게

이렇게 해주면 좌우의 암홀이 같은 모양으로 잘렸습니다. 이제 이울 바인딩으로 시접을 감싸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줄자나 이 방한자를 이용해서 이 암홀이 몇 센치인지 길이를 재줄게요. 이 방한자는 휘어지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휘어서 길이를 재주시면 편합니다. 25cm 길이가 나오고요. 그럼 한쪽 암홀이 25cm니까 양쪽 해서 50cm겠죠? 50cm에 시접 2cm를 더해서 52cm로 울 바인딩을 잘라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52cm로 잘라줄게요. 이제 울 바인딩을 겉쪽이 마주되게 반을 접어서 재봉틀로 1cm씩 봉제해줄게요. 늘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되돌아받기로 시작해줄게요.

이렇게 울바인딩의 시접을 봉제해주고 왔으면 다림솔로 다려줄게요. 울바인딩은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선이 하나 있어요. 반이 정확하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거라서 가운데 선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접어줄게요. 울바인딩은 라인을 따라서 전체 반을 다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 바퀴 반을 접어줬으면 한 개 더 있는 것도 똑같이 가름솔로 다려주고 이렇게 울바인딩을 두 개 다 반을 접어줬습니다. 이제 아몰과 울바인딩을 같이 고정해 줄 건데요. 아몰 4등분, 울바인딩 4등분에서 각각 4분의 1 지점을 맞춰서 같이 고정해 줄 거예요. 4등분 되는 지점을 표시해 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울바인딩도 4등분 해 줄게요. 이 봉제선을 기준으로 반을 접어주고 또이 봉제선과 반대쪽 선을 잡아줍니다. 이제 이 울바인딩을 아몰에 하나씩 고정해 줄 거예요. 이 울바인딩의 봉제선은 밑으로 내려서 아몰과 맞닿도록 해주세요. 이 겨드랑이 점에 맞닿도록. 이 스웨터의 몸판 부분이 이 접힌 선에 최대한 가깝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다리미로 접어준 선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때 최대한 앞뒤가 딱 절반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좋은데, 뒤가 더 많이 넘어가고, 앞이 좀 짧아지는 건 상관없지만, 앞이 많이 넘어오고, 뒤가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봉제했을 때 뒤가 같이 물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으면 스팀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가운데 봉제선 부분은 너무 두꺼우니까 그 양옆으로 스팀핀을 꽂아줄게요. 다음은 그옆 4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스팀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다음 어깨 부분도 맞춰주고 뒤에 아몰도 위치를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중간중간에도 길이를 맞춰서 또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 쪽에 거의 직선에 가까운 부분은 핀을 조금 덜 꽂아주셔도 되는데 아래쪽에 곡이 심한 부분은 좀 핀을 촘촘하게 꼽아주셔야 이게 재봉틀하면서 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침핀을 다 꽂아줬으면 이제 재봉틀로 봉제를 해주면 돼요. 프리암 상태로 봉제를 해줄게요. 봉제는 아몰 밑에 쪽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만나는 봉제를 할땐 시작할 때 되돌아받기를 안 해주고 그냥 하셔도 돼요. 대신에 꼭 마지막에 시작 부분에 겹쳐지게

봉제를 해주세요. 시침핀을 많이 꽂아놓긴 했지만 중간에 뒤쪽 울바인딩이 빠지지는 않는지 또 몸판 원단이 빠지지는 않는지 주의하면서 봉제해주세요. 또 너무 늘어나지 않게 잡아당기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봉제해주겠습니다.

곡선 부분을 봉제할 때는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노루발을 들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조금씩 나눠서 봉제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겹쳐지도록 방향을 맞춰주세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겹쳐서 되돌아받기를 해줍니다. 바늘을 올리고 노루발 들어서 옆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한쪽 아모레 올바인딩으로 마감을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아래쪽부터 시작해줄게요. 이제 다리미로 이 초크 자국을 지워주면서 바인딩의 봉제선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핀을 꽂은 상태로 봉제했기 때문에 핀 꽂은 부분이 살짝씩 튀어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눌려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리미로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림질까지 해주면 긴팔 스웨터를 조끼로 리폼하기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8강 동안 재봉틀을 활용한 리폼과 수선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한정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요. 이번 리폼 수선 강의를 통해 버려질 뻔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봉틀 작업을 통해 안 입고 못 입고 버려질 뻔한 옷들에 새 삶을 불어넣어주는 새삼스러운 날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산림 서식지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불가사의한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건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이죠.

모두에게 어울리는 환경은 아니지만 소금물과 진흙에서 탄생한 이 비범한 정글 또한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열대의 대기와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요.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독특한 환경 못지않게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달의 은밀하고 지속적인 지배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비밀스러우며 생산적인 생태계가 탄생한 것이죠. 맹그로브 숲은 적도 주변에 위치한 열대 및 아열대 생태계입니다. 그중 보르네오와 말레이시아의 맹그로브 숲이 가장 크고 울창하며 보존도 잘 되어 있죠.

맹그로브 숲은 바다 근처의 한산한 만과 강어귀에서 발달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식물들은 생존조차 불가능한 극한의 삼림지라 할 수 있죠.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이 바닷물 속에 사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육상식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놀라운 적응력은 식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양서류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 사는 양서류들은 밀물과 썰물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이곳에는 놀랍도록 다채로운 생물들이 모여 삽니다. 썰물 때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활기를 치는데 특히 개들은 기묘해 보이는 의식에 몰두하곤 합니다. 수컷들이 진흙 속에서 나와 비범한 집게발 춤을 추기 시작하네요.

영역을 표시하고 교미 상대를 유혹하는 겁니다. 농개들에게 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게발이 가장 큰 수컷이 영역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 번식에도 성공하거든요. 하지만 크기만 과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수컷개는 발레를 하듯 우아하게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누가 대장인지 서로를 판가름하죠. 이런 춤 대결은 밀물이 돌아와 맹그로브의 바닥을 삼킬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그때가 되면 개들은 진흙 속으로 몸을 숨기죠.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개들은 물론 여러 동물들이 분주해질 겁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달과 조수의 지시로 움직입니다. 달의 주기와 바다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맹그로브 숲의 가장 충실한 동물 몇몇은 내륙으로 피신해 바닷물과 열기가 낮아지길 기다립니다. 맹그로브를 내려다보는 언덕의 공기는 꽤 선선하죠.

무리의 구성원들끼리 유대를 쌓거나 긴장을 풀고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죠. 털을 손질하는 행위에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우정과 동맹을 돈독히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털 손질을 함께하는 원숭이끼리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편이 돼주기도 하죠. 우아하고 민첩한 랑구르 혹은 루뚱 원숭이도 맹그로브 근처 상림지에서 쉬고 있네요. 지금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원숭이 가족의 막내는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라 위험한 상황에 부모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쯤 지나 새끼가 자립할 무렵이면 털 색깔이 짙게 변해 부모와 비슷해지죠. 맹그로브 숲에 밀물이 들어오면 새와 곤충만이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은 봉우리들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참을성이 없는 이 녀석은 딱딱한 봉우리에 구멍을 내 즙을 마십니다. 하지만 벌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을 먹는데 그러면서 이곳에 자라는 나무들의 수분 작용을 돕는 것이죠.

벌들의 이런 노고 덕분에 맹그로브의 열매는 바다 근처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닷물이 후퇴합니다.

신나게 물가를 누비는 이 녀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물고기일 겁니다. 물속보다는 물 밖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는 말뚝망두거죠. 이 기이한 숲에서는 모든 게 이치에 어긋나 보입니다. 뿌리가 공중에서 자라는 나무와 물 밖에 사는 물고기라뇨. 말뚝망두고는 인도 태평양과 아프리카 대서양 지역의 맹그로브 숲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뿌리가 자리 잡은 진흙이 바로 녀석들의 주 서식지죠. 말뚝망두고는 마치 다리처럼 발달한 한 쌍의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이 지느러미에 탄탄한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나무 뿌리를 기어오르고 땅 위를 재빨리 이동할 수 있죠.

지느러미만 환경에 적응한 건 아닙니다. 물고기치고는 특이하게 크고 불룩한 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눈 덕분에 이들의 시야는 땅에 사는 척추동물과 유사합니다. 물 속에서나 물 밖에서나 시력까지 완벽하죠. 말뚝망두거에게는 수분을 간직하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어서 물 밖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눈을 수축해 이 주름에 저장된 물로 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육상생활에 적응한 물고기는 아주 드물죠. 말뚝망두거가 썰물에 드러난 진흙밭을 자유롭게 휘젓는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무서운 열대성 폭풍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 아니네요. 잘못된 경보였군요. 낮잠에서 깬 코주부 원숭이가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색 랑구르는 사촌인 코주부 원숭이보다 민첩해서 벌써 맹그로브 위쪽으로 향합니다. 보통은 물가와 나무의 경계선을 탐색하죠. 그 부근이 덩굴 식물과 담수 개울이 풍부하니까요.

녀석들은 날카롭게 솟은 이빨로 억세고 오래된 이파리도 거뜬하게 찢고 씹을 수 있죠. 다른 랑구르 원숭이들은 이런 환경과 먹이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은색 랑구르는 독특한 신체 조건 덕분에 이 숲에 살아남았고 유사한 원숭이 종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짭짤한 맹그로브 이파리를 배불리 먹고 나면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마시러 가는 녀석이 있군요.

이 꼬마 원숭이도 물을 마시고 싶지만 어미의 생각은 다릅니다. 뭘 좀 먹어야 새끼에게 먹일 젖이 나올 테니까요. 새끼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군요. 랑구르 원숭이는 바다에서 떨어진 곳을 좋아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몇 개의 구역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죠. 공기뿌리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탓인지 세계 어느 곳이든 맹그로브 숲의 생물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 54종만이 소금기를 견디는 특성에 따라 해안에 분포돼 있죠. 그래도 랑구르 원숭이가 즐겨 먹는 덩굴 식물 등 다양한 식물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염분이 높고 산소는 희박한 물과 흙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식물들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이 높은 염분과 부족한 산소를 이겨냈는지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딘가에 올라섰고 어떤 나무는 호흡근이라 알려진 공기뿌리에 둘러싸여 있죠. 공중에 노출된 이 특수한 뿌리 덕분에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은 진흙과 물에서 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뿌리의 표면은 껍질 눈으로 뒤덮여 있고 해면 조직의 기공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죠. 이 마법 같은 곳은 유령개들에게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유령개들은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유령처럼요. 만조 때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마법처럼 나타나죠. 이들의 삶은 해안가 진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유령개들의 집이자 생존에 필요한 양분의 원천이니까요. 유령개는 날마다 썰물이 지면 부지런히 입안에 진흙을 집어넣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입속에서 유기물을 모두 섭취하고 나면 남은 진흙을 작은 공처럼 만들어 다시 땅으로 떨어뜨리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천 개의 진흙공들이 해안가를 뒤덮습니다. 다시 밀물이 들어오면 이 원형 조각품들은 바다로 휩쓸려가고 개들의 노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맹그로브 숲 주변의 흙과 진흙에는 양분은 풍부하지만 산소는 부족합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생기는 얇은 막의 유기물질은 작은 생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풍요로운 먹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죠. 개잡이 원숭이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좋은 먹잇감을 놓칠 녀석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 주변에 해산물들이 많다는 것과 그 특별한 식사를 찾아 즐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빠져나간 썰물이 남긴 웅덩이를 샅샅이 뒤지면 아주 신선한 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먹이를 찾아 습지를 탐험할 때마다 주위 환경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린 원숭이가 개를 잡으려고 도전을 거듭하는 동안 어른들은 여유롭게 전체 요리를 즐깁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돌아와 모든 걸 삼키기 시작했으니 이제 후퇴할 시간이죠. 밀물은 큰 동물들만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소라게도 맹그로브 숲 고지대로 가기 위해 서두르죠. 나뭇가지나 나무뿌리에라도 올라타야겠군요.

물에 잠긴 맹그로브를 지나 윗동네에서는 원숭이들이 여유롭게 야자 열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훌륭한 간식이죠.

기온이 떨어지고 강제로 내쫓겼던 동물들은 맹그로브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코주부 원숭이들이 먼저 도착했군요. 지금 가장 간절한 건 짭짤한 맹그로브 잎사귀 샐러드죠. 이들이 먹는 먹이의 95%는 맹그로브 숲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수종의 신선한 나뭇잎과 새싹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놔야 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부는 전체 체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마치 박테리아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과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먹은 먹이를 거뜬히 소화해냅니다. 같은 시간, 땅 쪽의 뿌리 사이에서 죽은 줄 알았던 소라 껍데기가 살아납니다. 이제 진흙밭은

소라게들 찾습니다. 빌린 집을 등에 짊어지고 썰물이 남기고 간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죠. 이 녀석은 운 좋게 생선 요리를 찾았군요.

후곡에는 3억 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신기한 절지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썰물을 놓쳐 발이 묶였네요. 빨리 몸을 뒤집지 못하면 머지않아 이곳 동물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녀석들에게 투구개는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별미죠. 저녁이 되면 수염 멧돼지들은 소라게들이 그랬듯 맹그로브 숲 주변 바닷가를 샅샅이 순찰합니다. 그중 하나가 뒤집힌 투구개 요리를 발견할지도 모르겠군요. 해질 녘이 되자 개잡이 원숭이들도 해변을 배회합니다. 맹그로브 숲엔 언제나 새로운 먹이가 있죠. 투구개를 발견한 것도 원숭이들이네요. 식사는 서열에 따라 엄격한 순서로 진행되기에 첫 입은 가장 강한 암컷이 먹습니다. 새끼들은 남은 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하죠.

매일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꾸는 맹그로브 숲은 개잡이 원숭이와 투구개, 멧돼지, 유령개의 거처입니다. 작은 물고기부터 새와 곤충까지 이 독특한 생태계는 놀랍도록 풍요로운 생물의 다양성을 자랑하죠. 달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마법 같은 숲, 맹그로브는 조수에 적응해온 무수한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입니다. 날마다 해가 저물고 조수가 바뀌어 물이 다시 들어오기 전 맹그로브 숲의 생물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애롭고 창조적인 힘으로 이 신비로운 정글을 다스리는 달에게 감사를 전할지도 모르겠군요.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블루시티 연쇄 폭발 사건.
1: 이 폭탄은 어떡하지? 미리 통대는 아직인가?
0: 루시, 현재 상황은?
2: 폭탄의 타이머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0: 오케이. 자, 이런, 꽉 막혔어. 이대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0: 볼트! 성공했구나!
1: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어? 이건... 어? 역시 카르노 군단의 지식은...
0: 이 나쁜 녀석들!
3: 대원들! 대원들! 지금 바로 부두로 이동하게! 어?
4: 무슨 일입니까?
3: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된다! 시간이 없어! 히라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즉시하게 폭탄을 배치하도록!
0: 네! 어서 가자! 지라!
5: 볼트! 폭탄은?
0: 저기야!
6: 바로 해체하자!
7: 폭탄에 접근 못한다!
6: 너 혼자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두들! 렉스 카이저로 합체해서 상대한다! 어?
3: 지금 이 3구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되었다. 어?
0: 이 녀석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6: 사령관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3: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메시자 루시, 너희는 버니케나 선더티나 마루테로와 함께 그제 해머를 저지하고 폭탄을 해체하도록.
1: 네.
3: 나머지 대원들은 즉시 학교로 이동하라.
6: 네. 아이노이드 소환. 모두들 부탁해.
0: 응. 맡겨줘.
8: 이 폭탄 정말 터뜨려 보고 싶단 말이야. 안돼 안돼 안돼. 카로 누님에게 혼나겠지. 아니야, 하나쯤은 터뜨려도 괜찮지 않을까?
9: 멈춰.
8: 아? 어? 폭탄은 못 건드린다.
6: 한꺼번에 공격하자.
0: 어? 이럴 수가. 사령관님, 이걸 보십시오.
10: 설마?
0: 글루시티 도심 쪽 공원에 또 다른 폭탄입니다.
3: 대원들, 지금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된다.
6: 그게 정말입니까?
3: 그렇다. 어? 시간이 없으니 볼트와 디라는 즉시 공원으로 이동하도록. 네.
6: 부탁한다, 세미.
7: 대체 뭐냐? 얼른.

0: 되는 거냐, 카르노 군단. 미니특공대, 너희는 나의 계획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1: 정말 대단한 작전입니다, 카르노님. 이제 그레이트 코인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군요.
0: 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블랙바스터.
1: 걱정 마십시오, 카르노님.
2: 감히 어디 가려고?
3: 저리 비켜!
0: 백화점, 부두, 학교, 공원. 뭐냐? 뭘 노리는 거야? 녀석들이 노리는 건 코인 아니었나? 도대체 왜?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4: 사령관님! 뭔가? 이건?
5: 폭탄들이 일제히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 아, 폭탄이 가동됐어!
2: 시작됐군.
6: 갑자기 도망가다니 뭐지?
3: 일단 폭탄을 해체해야겠어. 됐어!
4: 아니, 이럴 수가!
7: 긴급 상황 발생! 현재 블루시티 각지에서 수많은 폭탄이 발견된다! 각 대원들은 전송된 폭탄 좌표를 확인하고 각자 가장 가까운 좌표로 이동하여 폭탄을 해체하라!
3: 가장 멀리 있는 B-93구역 폭탄은 내가 해체하겠다!
6: 나는 B-42구역을 맞지?
0: 카르노 군단, 대체 뭘 노리는 거냐?
4: 이 폭탄은...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원이 누구지?
5: 볼트 대원입니다.
4: 볼트라. 볼트. 볼트. 어? 그랬던 건가? 즉시 검은 수호자 작전을 실행한다.
5: 그렇다는 건...
3: B-93구역 폭탄 즉시 해체하겠다.
1: 걸려들었군.
5: 블랙버스터.
1: 이 모든 것은 그레이트 코인을 지닌 네가 여기로 혼자 오게 만든 작전이었다.
5: 뭐?
1: 우리는 카르노님의 명령에 따라 도시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카르노님의 예상대로 너희는 각 지역의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전력을 나누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눠진 네놈들을 간부들이 각각 상대하라 명하셨다. 너희는 우리가 폭탄 해체를 방해하는 걸로만 생각했겠지. 그 뒤 곳곳에 폭탄을 가동시키자 네놈들은 당황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가장 빠른 네놈은 역시 가장 먼 이곳을 택하더군. 이 모든 것이 카르노님의 작전대로였다.
3: 이 녀석들, 처음부터 날 노렸던 거냐?
1: 뭐? 네 녀석 따위에겐 관심 없다. 네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이 필요할 뿐. 뭐지?
3: 어?
0: 카르노 군단, 우리 미니특공대 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웅이 있다.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미니특공대를 구해낼 정의의 특수 요원.

0: 레이다.
1: 볼트, 괜찮아?
2: 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다이노이드 파워를 트레일러에 적용시켜 본부에서 개발한 다이노 커맨더다.
2: 다이노 커맨더?
1: 잠시 물러서라, 볼트.
3: 카르노의 졸개를 처단하겠다.
0: 이놈이 에이야!
1: 카르노 군단이란 게 고작 이 정도였나?
0: 이 녀석이...
3: 너의 힘은 통하지 않는다!
1: 이제 마지막이다!

0: 두고 보자. 이 특공개.
1: 네가 레이군. 고맙다. 덕분에 그레이트 코인을 지킬 수 있었다.
2: 저 레이, 그런데 말이야.
3: 네가 두고 온 로봇 진짜 멋지다.
4: 그치. 이 로봇 엄청 세. 블랙버스터도 한 번에 날려버렸다니까.
3: 우와 레이, 좀 한번 타보면 안 돼?
4: 어? 그래, 한 번만 태워줘.
5: 아, 얘들아, 레이가 곤란해하잖아.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신나는 기차 여행.
1: 어? 트리노 온다.
2: 난 멋쟁이 트리노.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3: 안녕 트리노.
4: 어? 트리노,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뭐가 달라졌을까요?
1: 뭐가 달라졌지?
5: 아, 알았다. 트리노, 이제 손님도 태우는구나.
2: 빙고, 맞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는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3: 멋지다.
1: 트리노,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그만, 내일은 예정된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모실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떤가요?
1: 내일? 당연히 좋지.
2: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3: 알았어. 고마워 트리노.
2: 천만에요.
6: 기차역에 가요. 아침 일찍 가요. 보세요, 기차들이 줄을 섰네요.
1: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5: 좋아.
1: 어? 구조대다. 어?
3: 안녕,
5: 기차.
3: 안녕.
7: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1: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8: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1: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5: 다음엔 그렇게 할게.
4: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5: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9: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1: 거름? 거름이 뭔데?
10: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11: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1: 배설물이라면?
3: 똥이잖아!
1: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2: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5: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1: 응, 알았어.
11: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3: 응.
1: 트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3: 우와, 좋겠다.
7: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1: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13: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얌얌 먹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7: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8: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11: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3: 그러게.
4: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3: 알았어.
4: 그럼 모두 잘 자.
3: 잘 자.
1: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메시! 메시!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같이 가!
4: 트리노 씨,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서 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0: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래요?
1: 나는 없어.
2: 나도.
3: 나도 없고. 맞다, 미니맥스.
0: 미니맥스가 뭐죠?
3: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내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2: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1: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3: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0: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3: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4: 빨리 와야 해.
3: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5: 조용해서 좋구먼.
3: 미니맥스! 어? 형 왔어!
5: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3: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바리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고! 고! 고!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6: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 드래키!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6: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3: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2: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1: 그러게, 너무 늦는데?
0: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2: 사고?
7: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8: 아마도 그렇겠지?
9: 어디쯤 가고 있을까?
10: 글쎄.
9: 사고 발생! 사고 발생!
11: 무슨 일이야?
9: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1: 알았어.

0: 나는 소리지?
1: 도와줘요!
0: 맥스랑 트레키잖아! 홀리! 찾았어! 트레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0: 응. 얘들아!
1: 헨리!
0: 구조대가 올 거야!
1: 미니 맥스를 먼저 부탁해!
0: 걱정 마!

0: 차!
1: 헤이! 어, 여기,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알았어. 로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1: 응. 응. 자, 금방 조회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이렇게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1: 잘했어, 트레키.
3: 고마워, 헨리.
1: 저리 가라고!
4: 빨리 나가고 싶어.

0: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앰버,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2: 나왔다.
0: 잘했어, 맥스.
1: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3: 개운하다.
1: 우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2: 도와줘서 고마워.
3: 천만에.
4: 그나저나 어.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2: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 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3: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2: 기쁜 소식?
0: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2: 정말? 야호! 신난다!
4: 잘 됐다, 맥스.
5: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보겠어요. 포크?
6: 응?
5: 브루노?
7: 여기.
5: 덤프?
8: 여기.
5: 맥스?
2: 여기.
5: 그리고 미니맥스?
2: 여기.
5: 반가워요, 미니맥스.
2: 트리노, 나랑 미니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5: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9: 야호! 여행이다!
5: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2: 잊은 거?
9: 없어.
2: 여행 준비는 완벽해.
5: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3: 잘 다녀와, 얘들아.
10: 잘 다녀와, 얘들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어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3: 그럼 난 뭐냐?

0: 으라차차 밀리리야. 가자. 천행이 잘 됐었는데.
1: 이러니 맨날 해치한테 당하지.
2: 실패해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1: 아,
0: 정말?
1: 물론이죠. 해치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
2: 약점?
1: 어? 있어.
2: 뭐야?
3: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1: 해치와 같이 사는 꼬마애. 걔를 인질로 잡으면 해치도 꼼짝 못할걸.
2: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1: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고.
0: 그럴듯한데. 도전?
1: 도전? 도전! 그런 의미에서 좋아!
2: 좋아?
0: 자,
4: 파이팅!
1: 가자!
5: 윤호를 잡아라!
3: 그런데 밖을 왜 보는 거야?
5: 녀석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이상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6: 다녀올게요.
7: 수고해요.
6: 네.
1: 나왔다. 아직 아니야. 꼬마야, 나와라. 어? 뭐야? 가면 안 되는데?
2: 윤호야!
1: 내가 처리할게.
2: 아!
1: 냥!
2: 어? 어디 가는 거야?
3: 다녀오겠습니다.
7: 그래, 잘 다녀와.
1: 나왔다.
3: 어? 세나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그냥 갔나 보네.
1: 우리도 출발하자.
2: 어? 아이고, 무거워.
1: 무겁긴 뭐가 무거워.
2: 어, 저기.
0: 어떻게 됐어?
1: 꼬마가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0: 잘 됐군. 작전 개시.
1: 어, 저기. 온다.
8: 으차. 오늘따라 엄청 무겁네.
2: 윤호야!
3: 어?
2: 같이 가.
3: 먼저 간 줄 알았는데.
2: 웬 고양이가 가방을 물어가서 쫓아갔다 온 거야.
3: 그때 그 도둑 고양이인가 보다.
1: 도둑 고양이.

0: 분명히. 꼬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1: 그런데 저 많은 교실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0: 찾아봐야지.
2: 심심이 출동!
1: 출동!

0: 어제 타요 봤어?
1: 당연하지. 어제 타요랑 킨더가 소풍 갔잖아.
2: 이 그숨자.
3: 어? 고양이다.
2: 정말? 이런.
3: 귀여워.
0: 안녕.
3: 고양아. 이거 좀 먹어볼래?
2: 이런 걸로 나의...
1: 우와, 먹는다!
3: 귀여워!
0: 잘한다.
2: 그게...
0: 빨리 안 와!
1: 고양아, 어디 가!
2: 아야.
4: 으이그.
0: 제가 가볼게요.
4: 그럴래?
0: 아자!
2: 오씨 화이팅!
0: 어디 보자.
5: 어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시나?
0: 잠깐 뭐 좀 보려고.
5: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냐고.
0: 그거까지 말해야 돼.
5: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4: 저거 뭐냐?
2: 오씨!
4: 응? 너 왜 이렇게 됐냐?
2: 비둘기 녀석들이!
6: 수업 끝!
2: 인사!
7: 고맙습니다!
8: 윤호야!
6: 어?
8: 축구하러 가자! 리아도 갈 거지?
2: 그래! 실력을 보여주지!
6: 뭐야, 다들...
8: 가자!
2: 나왔다!
8: 아자자! 리아야!
2: 간다! 어? 어디선가 마법의 기운이... 아닌가?
8: 자! 자!
6: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어, 찾았다. 어?
0: 안녕.
6: 어?
0: 밀리리야?
2: 어? 마법이야. 윤호야! 아? 설마...
8: 어? 마법 기운이야! 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
4: 그치?
8: 뭐냐?
4: 날 만나러 온 것 같은데?
8: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4: 무서워라.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놨지요.
6: 칠.
8: 윤호야.
4: 마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냐?
8: 이 녀석.
4: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그럼 일일이요.
8: 그만해.
4: 네가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8: 윤호는 놓아줘. 어차피 내가 목적이잖아.
4: 눈치는 빠르네. 밀리리야.
6: 그치.
2: 잡았다. 이쪽이었는데. 또 변했네요.
1: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삐요삐요.

0: 어떻게 된 거지?
1: 삐요삐요? 아, 갑자기 뭐야?
2: 이제 끝내 보실깡?
1: 끝내긴 뭘 끝내?
2: 응?
1: 인간계 몰래 들어와서 웬 소란이야?
3: 미야!
1: 윤호는 안전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
3: 그래? 아라리오!
2: 릴리리야!
3: 아라리오! 아자자자! 아자!
1: 아이고! 도마!
4: 일어나! 일어나!
2: 아직 안 끝났어!
3: 아라리오!

0: 라라리오
1: 해치.
0: 어? 윤호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나야. 그런데 미아가 사라졌어.
2: 조윤호!
1: 어?
2: 너?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1: 그러니까...
2: 뭐야, 혹시... 혜치야, 아까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이야? 말해줘, 응? 응?
0: 뭐, 별일 없었는데...
2: 그래?
1: 뭐...

0: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1: 새벽의 추격전.
2: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3: 두목님!
2: 응? 왜?
3: 그냥 눈이 떠졌어요.
4: 귀여워.
5: 저게 뭐가 귀여워?
4: 안녕하세요.
2: 응? 아, 네.
4: 변장 정말 멋져요.
2: 변장?
4: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2: 뭔 사진?
4: 제발요.
2: 아, 그래요?
4: 잘 찍어야 해. 너희도 이리 와.
5: 하나, 둘, 셋.
4: 김치. 고맙습니다.
5: 자.
4: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5: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2: 뭐야? 릴리비야?
4: 왜 그래?
5: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4: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2: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6: 선계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7: 어? 벌써 일어난 거야?
6: 아니야...
2: 릴리비야! 릴리비야! 이걸 누가 맞냐고!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릴리비야!

0: 그렇다면 으라차차!
1: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2: 아유, 정말

0: 너도?
1: 맞아.
0: 남쪽이야.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2: 어.
1: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어서 오세요.
3: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4: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3: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밀밀이.
0: 북쪽이야.
3: 주먹, 저기.

0: 뭐냐? 환냥?
1: 좀떠둑이냐?
0: 웬 시비냐?
2: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웃음냥? 릴리리요?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바라리오!
2: 뭐냐?
4: 라차차!
2: 난?
4: 잡았다!
3: 도목이!
0: 안 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4: 아야!
5: 쟤는 뭐 하는 거야?
4: 참나.
0: 도목을 놔줘!
4: 녀석들!
0: 이때다! 릴리리요!
4: 응? 어?
0: 아차! 아! 릴리리요!
4: 어?
0: 으라차차!
4: 그래, 바짜야!
0: 아차! 나오심! 가자! 가자! 좋았어!
6: 뭐 하는 거야?
3: 멈춰!
0: 출발! 아!
6: 쫓아가자!
0: 얼레리오!
3: 꼴레리오!
0: 잘 있어라!
4: 이쪽으로 가자! 가자!
7: 다녀오겠습니다!
8: 어, 그래?
3: 조윤호!
7: 어?
3: 안녕!
7: 안녕!
3: 해치는 어디 갔어?
7: 새벽에 나갔어.
3: 어? 뭐가 나갔다고?
7: 어? 아니야.
6: 어? 전기 온다!
1: 알레리요!

0: 괜찮네. 멀리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1: 어?
3: 얘들아 잠깐만.
4: 어? 니네 집에서 어...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3: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가워.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1: 어?
4: 삐요삐요.
3: 뭐냐?
4: 어떻게 된 거지? 어...
3: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4: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3: 뭐야?
4: 네 걱정을 해야지.
3: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저거! 저기!
3: 또 뭐냐?
1: 바람이요! 네? 울트라 박치기!
4: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3: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3: 또 뭐냐?
4: 꿀레리요!
1: 에?
3: 와!
4: 도모!
2: 괜찮아요.
3: 이 정도는 괜찮아. 응?
4: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3: 야! 만지지 마!
1: 어? 피해! 사라졌잖아. 도망쳤어.
4: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5: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2: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4: 빨리 학교 가자.
2: 응? 아, 숙제는 했어?
4: 당연하지.
2: 난 아직 못 했는데.
3: 아이고.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0: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1: 1단계 10과 1.
0: 자아를 찾아봐.

0: 10세계와 2!
1: 10세계와 2!
2: 이렇게 하면 나랄 수 있죠.
0: 31!
1: 32!
2: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2단계 직사각형.
2: 어떤 직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

0: 먹어보자고.
1: 자리 찾아봐요. 뭘 걱정하나요? 자리를 찾아봐요. 숨겨진 숫자를 보여줘요. 숨겨진 팀과 숨겨진 숫자는 모두 몇 개. 나누어지면 어떤 모습이죠?
0: 합체된 숫자, 결합수. 우린 팀이야,
2: 여러 개의 팀.
1: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숫자인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 4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레벨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승객들을 태울 거야. 노표도 받을 거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운전대인데 기찻길을 달릴 때 써야 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철도 기관사거든. 나랑 같이 철도 기관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친구들을 태우고 표를 같이 받아보자. 아, 좋은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칙칙폭폭 뿜뿜. 너희도 칙칙폭폭 해봐. 칙칙폭폭 칙칙폭폭 뿜뿜.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철도 기관사 놀이. 칙칙폭폭 뿌뿌. 아우, 이제 승객들을 태울 시간이야. 첫 번째 역은 베이징역입니다.

0: 유기관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모래 언덕에도 가는 거지?
0: 어, 당연하지. 그럼 같이 타고 가실래요?
1: 좋아요!
0: 표 좀 주세요.
1: 모래 언덕역까지 가는 표 한 장이에요. 자, 여기요.
0: 잘 탑. 짐은 없나요?
1: 없어요. 저것만 빼고요.
0: 오!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좀 도와줄까요?
0: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짐칸이 있거든요. 모두 타세요.
1: 기차가 데이지역을 출발합니다. 난 기차역 안내원. 그리고 또 기차 경적도. 뿌뿌.
0: 자, 그럼 출발!

0: 2번 역은 BC. BC 역입니다.
1: BC 안녕. 표 좀 주세요. 고마워요. 잘 컷.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짐은 저한테 주세요.

0: 이번 역은 오지, 오지역입니다.
1: 모두 타세요. 야호, 오지, 얼른 기차 타러 와.
2: 오지가 어디 간 거지?
3: 기관사 친구들, 손쌍안경을 써보자.
4: 오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3: 저기 있어!
0: 뚜뚜. 다음 역은 새로운 오지역입니다.
3: 조심해! 기차길이 없잖아! 긴급상황!

0: 그렇지. 새로운 오지역으로 가는 기찻길을 만들면 돼. 뿌뿌. 오지, 딜런 열차가 널 데리러 갈 거야. 거기서 기다려.
1: 뭐라고? 키가 크다고? 고마워.
0: 잘 안 들리나 봐. 너무 멀어서 그래.
2: 이런 건 기차역 안내원한테 맡겨주세요. 새로운 오지역에 알립니다. 기찻길이 곧 들어옵니다.
1: 기찻길이 여기에?
2: 맞아요. 그리고 기차도요.
1: 우와, 정말.
2: 네, 그리고 친구들도요.
0: 근데 그걸 언제 기다려?
1: 나도 기찻길 만들래. 중간에서 만나자.
2: 좋은 생각이야. 가서 얘기할게.
1: 고마워.
0: 탕, 탕, 탕.
3: 비비?
0: 응, 나 좀 도와줄래?
2: 열차에 알립니다. 오지가 우리를 만나려고 기찻길을 만든대요.
3: 우와.
1: 비비비.
2: 응, 전해줄게. 오지, 들리세요? 비씨가 진짜 보고 싶대요.
1: 나도 보고 싶다고 해줘. 금방 갈게, 비씨.

이게 마지막이야. 얼른 가야겠다. 그래야 나도 기차에 타서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다음 역은 새로운 오지역입니다. 모두 타세요.

0: 주세요.
1: 없으면 어떡해. 아무거나 써도 돼. 기차표, 기차표. 찾았다. 여기요. 잘. 뭐지, 기차표?
2: 어떡해. 기차표를 못 찍었어.
1: 표 없으면 기차 못 타. 그게 규칙인걸. 도도야, 이리 와. 너 어디가?
0: 비비비비. 저 표를 쫓아가자.
1: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0: 덕분에 내 표를 구했어.
1: 표 좀 주세요. 찰칵. 그게 마지막 표예요.
2: 우리가 해냈어. 승객들을 다 태웠어.

0: 여기가 딱 좋은 자리야. 내 새로운 바닷가 집이야. 모두 놀러와.
1: 바닷가 집?
0: 야호!
2: 고마워.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딜런! 잠아실래?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문해를 저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3: 보통 사람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이사가 취미라고요?
4: 소교동 집, 경자동, 한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그 다음에 서판교, 신촌, 한남동, 이태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3: 이사 경력부터 심상치 않은 부부. 도대체 어떤 집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4: 이 집이 싫다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좋고.
5: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4: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년의 세월 동안 집을 고치고 있는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아니, 집 하나 고치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1: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3: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1: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집을 완성할 생각이 없는 이분들 오히려 말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덜 익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을 익혀가고 있는 건축주를 만나러 평창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오래된 주택가. 산자락 따라 미술관이며 고풍스러운 집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에서 어떤 집을 만나게 될까요?
0: 평창동에 왔는데요. 평창동 하면 70년대에 조성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나 흘러서 지금은 이제 세대교체가 되면서 훨씬 개성 있는 주택들, 다양한 리모델링들, 개성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찾아가는 집도 굉장히 개성 있게 리모델링 되거나 신축되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2: 오늘 집은 이 동네에서도 꽤나 눈에 띄는 집이라는데요.
0: 아, 이 집이네요. 아, 이거, 야, 이 담벼락 색이 오래된 벽돌하고 맞춰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담벼락 느낌을 내서 굉장히 산뜻하네.
2: 강렬한 젓갈색 담장과 어우러진 붉은 벽돌집. 어머, 이게 평창동이 아니라 지중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0: 오, 집 이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찾아왔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심해가지고. 아,
0: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또 미술관 옆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집이 이미지가 너무 산뜻해요.
4: 저희 집 외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0: 예.
4: 이 근처에 아마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집이 저희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0: 국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색인데, 이게 스페인식 기호와 오래된 벽돌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이 적벽돌은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네. 적벽돌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네.
0: 이제 비용도 절감하면서
4: 그렇죠.
2: 기존 벽돌과 스페인식 기와에 맞춰 새로 만든 담장. 담장 아래 송이석까지 깔맞춤한 걸 보니 집주인들의 감각 기대가 되네요.
0: 그러면 그 이 집은 뭐 부모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집인가요?
4: 그건 아니고
0: 예, 예.
4: 저희가 4-5년 전쯤에 예. 이 집에 대해서 이제 큰 꿈을 안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좀 복잡한 스토리가 중간에 좀 끼어 있어요.
0: 어떤 스토리가?
1: 한 15개쯤 되나?
4: 넘지.
1: 그 결혼하면서부터 매해 이사를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0: 예, 예.
1: 잠시 살고 있는 정도.
0: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4: 아,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네네.
5: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21년 동안 저희 두 사람과 고양이들이 함께 살 집을 탐험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4: 그런 장인성님의 아내이자 이사 만렙이 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1: 결혼하고 나서 한...
4: 해볼까? 서교동집, 정자동, 상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서평동.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오인열립, 그다음에 한남동, 한남동 다음에 이태원, 이태원 다음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이거 빠진 것 같은데?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데 세세하게 중간에 저희가 임시로 잠깐 살았던 집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치면 아마 15개 훌쩍 넘어갈 거예요.
2: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빌라, 연립, 오피스텔, 구축, 신축 아파트 안 살아본 집 찾기가 더 어렵겠네. 이 정도면 이사 중독 아닌가요?
4: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끝까지 살아본 기억이 거의 드물어요.
1: 계약 기간 만기 기다리면 좋은 집은 달아나니까.
6: 사실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4: 없어지는 돈?
1: 그럴 수 있죠. 뭐 복비도 없어지고 인테리어 한 것도 없어지고 할 텐데 그게 그만큼 만족도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0: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 만난 오래된 평창동의 양옥집. 이번에는 고쳐서 살아볼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사 경력만 15번. 그 내공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먼저 들어가시죠.
2: 아, 감사합니다. 와, 넓다.
0: 어머, 여기 집 맞아요? 현관이 웬만한 집 복도 만한 스케일이네요.
2: 와, 깜짝이야. 여기 거울을 설치하셨네요.
1: 네.
2: 와.
1: 나올 때 답답하지 않게 거울도 전면으로 위에서 밑에까지 딱 맞게 만들었어요.
2: 와, 이게 그러니까 신발장이 한 10미터 같이 느껴져서. 이 정도로 크고 긴 현관하고 요런 다광석하고 디딤석하고 이런 느낌의 현관을 어떻게 하다가 구상하시게 된 거예요?
3: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엄청 여러 번 다녔잖아요. 근데 집 컨디션들마다 어떤 집은 현관이 터무니없이 작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어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있는 집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손님이 보는 집 안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집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좀 되기를 바랬습니다.
2: 맞습니다. 여기 딱 보고 집 안이 더 기대가 돼요. 예,
3: 감사합니다.
2: 그걸 의도하신 것
3: 아,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2: 같아요.
0: 여러 집에 살다 보니 알겠더래요. 현관에 꼭 필요한 건 넉넉한 수납 공간. 그래서 한쪽 벽을 통째로 신발장에 양보를 했답니다.
2: 와, 이거 옛날 느낌 그대로 살리셨네요. 예.
1: 이 계단이 올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거를 꼭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2: 동자. 와.
1: 동글동글한 장식적인.
2: 아니, 진짜 옛날에 목공 기술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1: 수고스럽게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 했었으니까, 옛날에.
2: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주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다음에 저 옆에 철물 저 장식 같은 것도 너무 이쁘고. 여기 한번 1층부터 한번
1: 네,
2: 볼까요?
1: 가시죠.
2: 예.
1: 짜잔.
2: 와, 야,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1: 그죠.
0: 다른 분위기? 붉은 담장의 적벽돌. 나무로 마감한 현관과 옛날 계단까지. 아, 이 집은 옛 멋을 살렸구나 싶었는데. 글쎄, 성급한 판단은 건물이라니까요. 구억 감성 속에 현대적인 가구와 톡톡 튀는 소품들, 믹스매치 반전 매력이 넘치네요.
2: 아니, 여기가 거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인 거실이 아니에요?
1: 그쵸.
2: 완전 카페 같기도 하고,
3: 오, 그쵸. 네, 맞습니다.
2: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편해할 것 같아요.
1: 네. 그쵸. 식탁도 보통의 식탁 느낌은 아니고,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은 여기에 어울리는 나무 테이블에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을 놓게 마련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인테리어 새로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면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또 새로 하잖아요. 근데 왜 새로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가구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3: 저희가 만약에 이사하는 집마다 가구를 새로 했으면 저희 파산했을 거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대신에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집에, 좀 다른 형태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휘뚜루마뚜루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의 장식적인 면을 배제한 채로 되게 모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가 너무 내가 가구인데라고 스스로 존재감을 너무 뿜어내는 애들의 경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0: 집은 몇 번씩 바뀌어도 가지고 다니는 가구는 그대로 어느 집에 데려다 놔도 잘 어울리는 가구들로 골랐답니다. 그런데 가구만 그런 게 아니래요. 15번 이사하며 터득한 부부만의 공간 사용법이 있다는데요.
1: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마시는 거랑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0: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안 보나요?
1: TV는 내가 방송을 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0: 텔레비전은 보고 싶을 때만 찾도록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내줬대요.
1: TV의 공간이 잡아먹힌다.
4: 소파의 역할은 TV를 보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저 있던 소파는 TV 앞으로 보내는 게 맞고, 여기는 와서 아 여기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간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식탁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0: 거실에 텔레비전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 없죠. 여러 집에 살다 보니 내게 맞는 답이 나오더래요.
1: 편하게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기능은 저 뒤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2: 따로 만드셨고. 네. 그럼 또 요 분위기하고 또 다르게 또 네. 재밌을겠죠? 네. 네.
3: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2: 진짜요?
1: 네. 가보시까 네. 오시죠. 네.
0: 거실의 편안함을 따로 분리한 공간? 와, 서재구나. 책도 보고 햇빛 받으면 쉬기도 하고.
2: 여기가 일반 주택에서 거실에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네요.
1: 맞습니다.
2: 예. 박수를 치고 싶으신 거죠?
1: 정답.
2: 엄청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아니, 위에 천창도. 네. 아, 너무 적극적으로 뚫어서 너무 멋있고요.
1: 집 지으시는 분들의 로망.
2: 그다음에 이 통일된 목재. 네. 바깥하고 또 약간 또 채도가 낮은. 네. 카페트.
3: 이제 서재라는 공간을 사실은 집집마다 다 따로 두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작은 집에도 살아보고 했었기 때문에 책 둘 곳이 마땅치가 않으면 거실로 나오기가 쉬운데. 네. 거실에 책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책 등들이 쫙 보였을 때 책이라서 멋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색감이 통일이 되질 않고 좀 어지럽고 해서
2: 이런 빗들고 전망 좋고. 네. 이런 거 한번 앉아봐도 돼요?
3: 아이, 그럼요. 아니, 얼마든지.
2: 제가 책은 안 보는데. 네. 한번.
1: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 누웠을 때. 네. 손에 잡히는 게 책이다. 이런 세팅인 거죠.
3: 취향이 아니시다. 아, 저 책은.
1: 이 책 좋은데.
2: 아, 진짜 좀 부럽습니다. 보통은 우리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실을 만들어요. 거기서 다 하라고. 소파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네. 거기서 밥도 먹고 먹고 다 하라고 나눠놓는데 두 분은 많은 공간에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공간은 따로 구획하고. 네. 저렇게 활동적인 응접실은 따로 구획하고. 네. 이게 사실은 요즘 트렌드예요.
3: 아, 그래요?
2: 예.
1: 그 서재 건축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울 것 같고 내구성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아 괜찮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전체적인 건물만큼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요.
0: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사를 많이 다녀본 내공이 여기서 나오네요.
5: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두 분 다.
1: 홍대 앞에 살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분당에 있는 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1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분당으로 처음 이사를 한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싼 집이어서. 네, 예뻐서 하긴 했는데 아, 이 월세 너무 비싸면 이 예뻐도 예쁘지 않구나를 느끼고 나서 굉장히 오래된 집을 가게 됐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터프해서 아, 이건 또 아끼자고 해도 여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3: 아, 여기까지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저희가 되게 인내심이 없고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저희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0: 때문에 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다. 그 정도면 사실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 참고 버티는 대신 내 삶에 맞는 곳으로 움직이는 부부. 그러니 15번의 이사도 다 살아본 미천 아니겠어요?
2: 아, 그러면 이제
3: 네.
2: 2층으로 가면 되나요?
3: 2층에 가시기 전에 아직 안
2: 예.
3: 본 데가 있거든요.
2: 예.
3: 요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한번 오시죠.
0: 네, 다녀오세요.
2: 아, 이게 뭐 작은가 봐요?
0: 네네.
3: 네. 계단 밑이니까
2: 네.
3: 이런 데가 짜자잔.
2: 오. 아, 이거
3: 네.
2: 혹시 남편분의 아지트?
3: 네, 제 방입니다.
1: 계단 및 자투리 공간에 야무지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네요. 작아도 남편이 좋아하는 건이방 안에 다 모아놨답니다.
3: 전에는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완전히 그 방이랑 거실이랑 이런 걸다 터서 원룸처럼 써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름 늘 가까이 보이고 얘기하면 들리고 이런 이제 따뜻한 가까운 정서도 있는데 쉴 틈, 숨을 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끔씩은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작더라도 그런 이제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2: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틈이 있어야 돼, 틈이.
3: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차 안에 가 있는다고.
1: 새로운 일과 공간 찾아가는 걸 즐기는 남편. 직장 따라 집 따라 움직이다 제주도까지 갔다네요.
3: 제주도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1: 이직을 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분당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며 이제 드디어 정착하나 싶었는데
3: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줄
0: 진짜
3: 알았는데.
0: 저 10년 살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하겠지.
3: 얼마 안 살았을 때 일인데,
0: 6개월 살았을
3: 네,
0: 때쯤이지.
3: 새로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직을 제안을 받은 거죠.
0: 6개월도 아니야. 4개월.
3: 이사하고 얼마 안 있을 텐데.
4: 10년 살줄 알았던 집, 4개월 만에 이사 가자는 얘기 들었을 때첫 심정이 어땠어요?
0: 솔직하게 역 없이 말씀드릴까요? 아, 얜 뭐지? 이런 느낌? 큰돈 들여가지고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듣기에는 와 정말 좀 너무한데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남들은 다 참고 출퇴근 다 하는데 아, 왜 저렇게 못 견뎌? 나는 이 이사가 탐탁치는 않다.
1: 그러게 이사가 어디 보통 일인가? 허락허락하지 않던 아내 마음을 돌린 비장의 카드가 2층에 있답니다.
2: 우와, 이거 깜짝이야. 아니, 복도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3: 전에 살던 집에서는 드레스룸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집이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입구부터 접구까지 다 옷장이에요.
1: 옷장 사이에 화장대까지 쏙한 공간이 여러 몫을 하네요.
2: 그러니까 복도 겸 드레스룸 겸 파우더
0: 네, 맞습니다.
2: 룸으로 수없이 다양한 집에 살아보고 경험해보면서 또그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신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공간은 부부 욕실 겸 세탁실인데요. 두 번째 공간은 저희 이제 부부 침실 되겠습니다.
2: 옆에 뭐가 또 있네요?
0: 맨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공간은 제 방이에요. 제가 혼자 쓸수 있는 저의 아주 사적인 공간인데, 저 공간이 원래는 예전에는 처음에 욕실로 계획됐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욕실한테 할애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그 공간을 욕실에서 제 방으로 바꿔준 공간이에요.
2: 남편분은 계단 밑에 쓰고.
0: 그렇죠.
2: 아, 진짜 한번
0: 한번
2: 가볼까요?
0: 가보실까요?
2: 예.
0: 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1: 우와, 햇빛이며 전망이며 여기가 명당이네.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전부 아내 취향.
2: 아내분만의 공간이.

0: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와, 이거 진짜.
1: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2: 날씨도 좋아서 끝내주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두 면이 다 보이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것 같고.
1: 처음에 저는 사실 원래 이 집, 평창동에 이사 오는 거가 좀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직전까지도 기대도 크게 없었고,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좀 탐탁지가 않았었어요.
2: 이분이 서쪽 하늘에 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서쪽 하늘이 보이는 방이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은 현주님 방으로 해야겠다.
0: 그러니까 가자. 이제 우리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자.
1: 이렇게 꼬셨죠.
0: 이분들은 평생 자기한테 꼭 맞는 집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지금 내 삶에는 이 집이 제일 맞다. 앞으로의 삶은 또 변할 거니까 그때는 또이 집이 맞다. 그때그때마다 공간은 내가 필요할 때 공간을 찾아내는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는 진짜 이 시대의 저 유목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2: 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현해 줄수 있는 게 집.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래서 그게 뭔지 생각하고 집에 그걸 잘할수 있게 꾸려놓는 것. 어떤 삶이 구체로 구현되면 그게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항상 탐험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추구미? 아마 앞으로의 집도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가는 공간으로서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네.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래요. 부부의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삶도 열심히 익어가는 중이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익혀가는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러 서울 봉운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갓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홍은동에 왔는데요. 오래된 도시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집합 개발한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도시인데 고민이 참 많아요. 예, 오래된 도시를 그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바꿀 수도 없고, 아마 오늘 찾아갈 집은 이렇게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뭔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은 집일까요?
0: 아, 그렇죠. 이런 골목길이 나와야죠. 저희 어렸을 땐다 이런 데 살았죠.
3: 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코앞인데 한발 들어오니 딴 세상? 오, 옛날 동네 풍경이 꼭 이랬잖아요.
0: 얼마나 정감 있고 좋습니까? 오늘 탐구할 집이 이런 데 있어야 더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감독님 왜 여기 있어요? 피디님도 설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 오늘 올라오셔야 됩니다.
0: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숲도 너무 좋고. 텃밭도 이렇게 갖다 놨고. 토마토.
3: 요란한 환영 인사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계단 꼭대기에 숨어있는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을까요?
0: 계세요?
5: 아, 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5: 네,
0: 젊으신 분이 나오셨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5: 안녕하세요. 네,
0: 아이고.
5: 오셨습니다.
0: 아니, 집이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운치 있고 좋은데 너무 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5: 아, 예, 오래됐죠. 11년 전에 제가 찾아서
0: 아, 주택살이 하시려고.
5: 네.

0: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외모가 주택살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 계단 올라오면서 네. 이 분위기가 나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이 고추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네.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되는지
1: 아 저는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0: 아, 네. 아 진짜 전문가가 고친 집이라서 더 궁금한데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1: 네 한번. 들어가시죠
0: 예, 예.
2: 낡은 철문을 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 아담한 마당과 붉은 벽돌집이 숨어 있습니다. 집안과 밖의 풍경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소박한 집이에요.

0: 마당에 들어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서울 도심에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
2: 서울 속 작은 쉼표 같은 풍경. 여기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까요?
0: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생활인으로서 예, 예. 살다가 불편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현관이 없었습니다. 딱 1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으면 항상 신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문 열면 바로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집들, 요 시기에 지어진 집들 다 그렇거든요. 다음 현관을 만들어야겠다.
2: 살다 보니 불편해서 시작한 공사.
1: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릴 하나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 수제 톡으로 손질하고 이 작은 공사하는데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2: 꼬박 5개월 만에 완성된 현관. 집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 아니, 집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함도 느껴져요.
1: 아무래도 예. 살면서 계속 예. 설계하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0: 특히 네. 이런 부재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세장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 앞부분이 처음 고친대고 네. 그러면 안쪽도 많이 고치셨나요?
1: 네, 안쪽도 처음 이 공사할 때만 해도 네. 제가 혼자 살고 있었고 네. 이제 어머니 들어오시면서 내부도 이제 생활에 맞게
0: 또 어머님 또 요구사항에 맞게 또 고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계시나요?
1: 네,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0: 아, 어머님 좋았습니다.
3: 네!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예.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3: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 아들과 같이 살게 된 엄마, 시공에도 참여하게 된 엄마, 김희자입니다. 엄마가 두 군데 갔네.
4: 간간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어요?
3: 아니요, 일을 도와주려고 온 적은 없어요. 이제 주로 먹거리잖아요. 이제 이리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고 와보면 마냥 길어져 있죠. 엄마들은 뭐 빨리 훌떡하듯이 설거지 훌떡하듯이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2: 10년째 공사 중인 느긋한 아들과 성격 급한 K엄마의 집.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아들이 직접 만든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건축가 집치고는 꽤 소박한 것 같죠?
0: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요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아, 네.

0: 이거는 아직 공사 중인 건가, 아니면 아직 뭐 결정을 못 하셔서 이걸 그대로 놔두신 건가.
1: 네, 맞습니다.
0: 궁금하기도 하고.
2: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이에 우레탄 폼까지 삐죽삐죽. 이거 공사하다 만 거 맞죠?
1: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골조가 드러나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0: 그렇죠. 네.
1: 저희는 사실 지금 10년 동안 계속 고치면서 살다 보니까 저게 일상입니다.
0: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게.
3: 아니, 저는 계속 생각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네. 이거를 언제 고칠 건가? 근데 이해를 못 했는데요. 예, 예. 언젠간 하겠지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1: 그러니까 저 정도의 서툰 마감을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요리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요리는 되게 세팅을 잘해서 플레이팅을 잘해서 나가지만 본인이 본인 거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툭툭해서 먹듯이 저렇게 마감을 해서 비용을 훨씬 줄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
3: 직접 보니까 보통 이게 아니더라고요. 힘을 많이 써야 됐었어요. 이런 나무를 난간에 혼자 할 때 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난간이라 땅을 밟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공부한 게 헛것이 안 됐구만.
0: 여기 거실하고 요 이 공간은 아드님 의견이 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공간도 있습니까?
3: 일단 주방이고요.
0: 아, 주방이요. 네.
1: 주방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졌죠.
2: 집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주방. 5년 전 혼자 살던 아들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0: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3: 네. 아니,
0: 색감들도 너무 독특하고 네. 또 다양하고 네. 저 영화 세트장 같은 네. 느낌이 나는 주방이거든요.
3: 네, 네, 네.
0: 여기에 어떤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3: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창털. 어두워서
0: 껌껌해갖고
3: 껌껌할 네. 정도 나니까 아예 안 보였어요.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네. 보였고 어둡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창이 필요했고.
1: 아니, 저는 그냥 뭐 싱크대 정도 바꾸고 레이아웃 정도 바꾸는 걸 생각했는데 창을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 오래된 집이라서 건드리면 뭐 집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 그 창을 어떻게 뚫냐 그냥 쓰셔라 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3: 성격 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요.
0: 어머님,
3: 금방 하기를 원하는
0: 어머님,
3: 거잖아요.
0: 경상도
3: 네.
0: 숨 넘어가죠. 네. 내가 이해합니다. 네. 뭔 말인지.
1: 이거 못한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주방에서 생활을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필요하겠더라고요.
0: 아.
1: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을 했습니다.
3: 한참 걸렸죠. 한 2, 3년 살았는데.
2: 아이고, 창 하나 뚫는데 3년. 어머니 속 좀 터지셨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만든 세상 하나뿐인 수제 창문이라니 기다리는 보람은 크네요. 전에는 꼭 불을 켜야 했던 주방이 창 하나로 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1: 뚫고 나서 밖에서 이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0: 하, 이 작은 창 하나가
1: 네.
0: 그 힘이
1: 그러니까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거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뚫고 보니까 얘를 열어놨을 때 항상 환기가 되는 바람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렇게 보니까 저 베란다 위쪽에 네.
0: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되죠?
3: 네.
0: 와, 이 다용도실이 주방보다 훨씬 밝네요.
3: 네.
0: 아니, 여기에 환기를 내서 저쪽 환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 조명을 안 켠데도 훨씬 밝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옛날 같아요.

0: 감성이 나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분위기가. 그러니까
1: 거기 원래는 네. 위에가 칼라강판 철판으로 막혀있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창을 뚫고 나서 저기도 채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채광과 환기가 동시에 되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0: 이건 진짜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결론은 어머님 말씀을 좀 빨리 들을 걸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제가 네. 역시 설계는 사용자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2: 아, 잘 느꼈습니다.
3: 매일 주방을 사용하는 어머니 눈에는 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였던 거죠. 역시 집은 살아봐야 아는 게 맞나 봐요.
4: 이제는 만족하세요?
2: 네네, 아우 대만족입니다. 창문 진짜 몸으로는 뭐가 확 뚫린 느낌, 하수구가 확 뚫린 느낌. 피디님도 이제 쉽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벽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고 스트레퍼 들어 있고 세면했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거를 기존 주방에 섞어서 쓰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이 주방용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거 사다가 커피용품을 쓰는 거라고 보시니까 이게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네.
3: 또 살아보니 불편해서 만든 공간이 거실 한쪽의 탕비 공간. 이 집은 아직도 익어가는 중인가 봐요.
0: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을 구경했는데 이제 네. 아드님 공간도 한번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네.
0: 어디로 가야 됩니까?
1: 서재로 가시죠.
0: 서재 쪽으로요?
1: 네.
0: 가시죠.
2: 전 안 가도 돼.
0: 자, 안 가도 돼.
1: 여기가 서재입니다.
0: 아까 봤던. 네. 와, 좋다. 아지트다, 아지트.
3: 건축가로서 마음껏 시도해본 자신만의 실험실이기도 하답니다.
0: 처음에는 집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현관 쪽을 네. 공사하셨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공사하셨고 세 번째는
1: 제가 원하는
0: 본인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셨네요.
1: 맞아요.
0: 예, 딱 봐도 네.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3: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아들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서재를 만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1: 단독주택을 들어와 살 때는 마당에서 생활하고 마당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창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중창 또 이중창인데 불투명 유리여가지고 실제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 외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서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공사할 때마다 어쨌든 누군가 잡아줄 보조자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3: 설계는 건축가 아들이 했지만 모든 공사는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다는 것. 어머니 대단하시다.
2: 재미있었어요. 고치고 변화가 하니까. 이렇게 주로 저희가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했어. 근데 크게 일할 때는 다툼은 없은 것 같은데.
4: 진짜요?
2: 네. 무슨 다툼인지?
1: 네. 이건 또 기억이 조작된 것 같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시공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2: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된 사람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도 눈으로 눈여겨보고.
3: 젊은 시절부터 집에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남의 손 빌리기 전에 직접 나서곤 하셨던 어머님.
1: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피가 어머니

0: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뭐 고칠 거 있으면 아버지가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 데리고 맨날 공사하고 그러셨어요.
1: 뭐 아버지는 시켜봐야 안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야.
0: 그러면 맨날 막 리어카 끌고 뭐 어디 가서 시멘트 받아오고
1: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2: 듣고 보니 건축 전공자와 실전파 베테랑 환상의 복식조였네요.
0: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실제로 미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집안에 뭔가를 수리하시고 막 선반도 만드시는 거 보면서 와, 참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커서 보니까 다 제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미장도 뭔가 다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 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도와주신 게 뭐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서재와 마당을 이어주는 야외 데크. 이 집 공사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이죠.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서재를 마당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는 실내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 공간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됐고 이게 서재는 5년 전에 증축을 한 거고 이 데크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 따로 먹던 아침을 함께 먹게 된 모자. 집을 고쳤더니 두 사람의 생활도 달라졌대요.
3: 약속을 잡나요? 몇 시에 만나죠?
1: 아니요. 아니, 그냥 눈 뜨면 그냥 나와요. 공기 마시러. 예, 처음에는 주방에서 혼자 먹고 그랬는데 나와서 먹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기 나온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신발 신는 데가 아니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4: 일단은 이때까지 갔던 집들은 다 새로 만든 집, 새로 확 고친 집 이런 식의 집을 몇 년간 탐구하다가 흡사 내가 자랐던 집, 원래 우리네 집 같은 집을 보게 돼서 너무 좀 뜻깊었어요. 원래 집이 가진 의미가 시간과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집에서 자라났고 이 집을 꾸며나가고 고쳐나가는 게 단순하게 일이 아니고 가족들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 좋은 집이란 완벽한 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요구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고쳐질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이건 진짜 고치길 잘했다. 하나만 뽑아주시면 어떤 것 같아요?
1: 화장실.
0: 밤에 화장실 다니실 때 이 오래된 문이 끼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전 놀란 게 사실 제가 어머니 화장실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갤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또 개인 공간이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죠. 아마 본인의 환경을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사소하더라도 그게 주는 이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이유,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1: 본인 말대로 사는 동안은 계속 뭔가 조금씩 개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
3: 그럼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1: 이제 크게 도울 건 없고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2: 설계도보다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집. 모자의 집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0: 느낌.
1: 그건 아니거든요.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
4: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손님 초대상의 안성맞춤인 레스토랑 오너셰프 이재훈의 스페셜한 한상. 국물 요리에만 넣어 먹던 청경채의 완벽 변신. 삼겹살만 돌돌 말았을 뿐인데 단번에 일품 요리로 청경채 삼겹말이부터. 서양에 트러플이 있다면 한국엔 들기름이 있다. 고소한 들기름에 감태 약간 곁들이면 풍미 가득 면 요리 탄생.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청경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와 유독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짭짤한 양념을 배워 밥반찬으로 제격인 청경채 삼겹살 말이 재료를 볼까요?
2: 네. 자, 제일 먼저 이 푸릇푸릇한 이 청경채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삼겹살.
1: 네.
2: 그리고 양념장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예.
2: 간장. 그리고 설탕,
1: 예.
2: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간마늘 되겠습니다.
1: 자, 삼겹살을 돌돌 말아 뭔가 이 스페셜한 요리 같은데요. 자, 손쉽고 특별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청경채 삼겹살 말이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삼겹살과 그다음에 고기와 잘 어울리는 청경채가 올라왔어요.
2: 네. 일단은 청경채가 이 삼겹살을 말기는 너무 좀 크니까 요거를
1: 예.
2: 한번 절반 정도를 그 살짝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자를 때도 뿌리 쪽은 살려 주셔야지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그리고
1: 청경채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중식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1: 네.
2: 국물을 낼 때도 마지막에 이런 풍미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여러모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1: 맞아요. 특히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자, 이렇게 썰어놔주고
1: 네.
2: 그리고 끝에 부분이 너무 너덜너덜 거리니까 끝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접시에 담았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1: 예.
2: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1: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삼겹살을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네.
2: 장갑 하나 주시고요.
1: 네.
2: 네. 자.
1: 아, 진짜. 아, 삼겹살은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2: 네.
1: 사실 이제 돼지고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2: 네. 요렇게 한 절반 정도만 말 수 있게.
1: 예.
2: 네.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뭐 삼겹살은 여러 가지 또 요리 방법이 있지만.
2: 네.
1: 오늘 말이로써.
2: 맞아요. 요렇게 해서.
1: 예.
2: 절반 정도만 썰어 주시고. 자, 장갑을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1: 네.
2: 장갑을 하나 더 주신 다음에
1: 이제 돌돌 말아야 하기 때문에
2: 말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네. 청경채는 보통의 청경채보다는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1: 이렇게 가운데로 돌돌 말아주시네요.
2: 네. 말기 좀 편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두꺼우신 분들은 4등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청경채를 보시고
2: 네, 이렇게 가볍게 말아주시고
1: 예.
2: 요건 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뭐 간장이 양념으로 제가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니까 이거를
1: 반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출출할 때
2: 네.
1: 방송에서 요즘 먹방 방송 많잖아요.
2: 네.
1: 그럼 갑자기 이제 저녁에 고기가 땡길 때 있어요.
2: 네.
1: 근데 고기만 먹기에는 너무 내 양심의 가책이 들고 하니까
2: 그러니까.
1: 그때 이렇게 마리해서 먹으면
2: 네.
1: 청경채도 함께 먹게 되고 그리고 몸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2: 술안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거 대신 또 대용품으로 베이컨 같은 걸로도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이렇게 해서 한번 조각은 다 이렇게 말아놨고요.
1: 근데 셰프님.
2: 네.
1: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저희가 고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밑간을
2: 네.
1: 안 했어요.
2: 밑간은 저희 앞에 있는 이제 양념장으로 한번 한 다음에
1: 예.
2: 굽고 난 다음에 구워졌을 때쯤 한번 저희가 한번 덮어줄 거예요.
1: 아.
2: 그렇게 한번 그럼 양념장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1: 아, 이유가 있으셨네요. 자, 그럼 네.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2: 간장 두 스푼 정도. 그리고 맛술도 두 스푼.
1: 맛술도 고기 들어가니까.
2: 네. 그리고 설탕도 두 스푼.
1: 설탕도.
2: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1: 예.
2: 그리고 여기다가 간마늘.
1: 네.
2: 그리고
1: 확실히 마늘 들어가면 우리 입맛이 잘 맞는 것 같아요.
2: 깨소금까지 넣어주시고 요거 이제 저어주신 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1: 네.
2: 그 삼겹살하고 그 청경채가 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빼기 직전에 살짝 넣어가지고 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설탕이 잘 녹아줘야겠죠?
2: 네, 설탕이 충분히 대용량으로 하실 때는 네. 이 한번 양을 한번 소스를 끓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1: 네.
2: 팬에다가 오늘 그리고 삼겹살에서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2: 기름은 아주 조금만, 살짝만 두를게요.
1: 아주 조금만?
2: 네. 팬에 살짝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번
1: 네.
2: 넣고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네요.
2: 기름은 최대한 조금씩만
1: 예.
2: 넣어주시고
1: 요즘에는 또 아침에도
2: 네.
1: 고기 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2: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1: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침에 또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 요리 대결 보시는 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삼겹살 굽는 소리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2: 아침부터 뭐 고기 굽는 소리 뭐 들으시면은 뭐 그 고기 덕후 분들은 굉장히 또 행복하시겠네요. 그리고
1: 그럼요.
2: 또
1: 예.
2: 청경채가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부분은 또 양심의 가책도 좀 덜 느끼시는 예. 것 같고.
1: 그리고 셰프님, 이 마리가 풀리지 않게 굽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2: 사실 삼겹살이 너무 두꺼우면
1: 예.
2: 사실은 이제 말기가 너무 좀 힘들어요.
1: 예.
2: 그래서 두께를 썰 때 한 0.5cm 이하로 썰어주시는 게 좋고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꽂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자, 이때 불색이는 어떻게 할까요?
2: 중간불 정도로 계속

0: 이렇게 해서 묶어 쭉 베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1: 셰프님, 만약에 베이컨으로 할 때는 조리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간도 이렇게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로.
0: 그렇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거에 양념에 절반 정도 양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끼운 듯이 넣어주시고.
1: 확실히 불을 줄이길 잘했네요.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머지까지.
1: 이런 불질도 참 요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너무 센 불로 막 하면 지금 팬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구워지면
1: 예. 확 튀기고 막
0: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만 조금 이제 팬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불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양념이 더 배이게 앞뒤로 한 번만 졸여주시면 정말 예. 맛있는 요리가 끝납니다.
1: 지금 향이 네. 정말 맛있는 향이 나네요, 셰프님.
0: 맞아요.
1: 셰프님 진짜 밥반찬도 되고 네. 술안주도 되고 네. 간식도 되고 할 것 같아요.
0: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 예.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경채나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오늘 재료가 양념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은 삼겹살, 뭐 그냥 고기만 먹을 때도 맛있지만 네. 뭘 좀 싸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소를.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마리를 딱 말아서 네. 깔끔하게 먹는 것도.
0: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양념이 네. 오늘 완전히 좀 잘 배일 수 있게 약한 불로 충분히 잘 졸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거의 다 소스가 거기다 다 나갔죠?
1: 예, 이제 살도 나고 있고요.
0: 이 정도면은 거의 양념이 조리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이제 불을 한번 끄고 네. 저희 접시에다가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뺀 다음에 네. 자,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1: 이렇게. 네. 뭔가 외식해서 네. 밖에서 먹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0: 굉장히 고급 예. 한정식이나 중식당에서 먹을 법한 예. 나왔고
1: 사실 별재료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0: 별재료 안 들어갔고 나머지로 소스 좀 남아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러면
1: 잘 구워서 졸여진 청경채 향도 너무 좋고요. 삼겹살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지.
0: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조리 완성됐습니다.
1: 이야.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경채 삼겹살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청경채 삼겹마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를 반으로 썰고 끝부분을 다듬어주세요. 삼겹살은 반으로 썬 뒤 위에 청경채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진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청경채 삼겹마리를 올려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양념을 끼얹어가며 앞뒤로 구워주세요. 양념을 끼얹기 전에 불을 낮추면 양념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청경채 삼겹마리가 완성됩니다.
1: 들기름 국수가 인기였다면 이제 들기름 스파게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게티니까 스파게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명란젓, 네. 그리고 김과 그리고 감태.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갈아놓은 치즈가 있고요. 네. 대파와 마늘, 그리고 고추, 토마토, 그리고 잡내를 잡아낼 수 있는 화이트 와인.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보통 들기름 같은 경우 한식에 많이 쓰이는데 네. 한국적인 느낌이 파스타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꿀도 있고 그리고 간장, 들기름을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엑스트라 버진과 함께 섞어가지고 네. 굉장히 다분히 한국적이면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오일 파스타의 새로운 버전 같은데요. 구수한 들기름이 스파게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0: 입맛에 더 잘 맞는 스파게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파게티 면을 이제 삶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1: 네.
0: 자, 셰프님 그러면 스파게티 면부터 한번 삶아 볼까요?
1: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삶을 때처럼
0: 네.
1: 굵은 소금을 좀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에 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트위스트를 해 가지고
0: 네.
1: 이렇게 넣어 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0: 이렇게 넣는 거구나.
1: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0: 네.
1: 면이 한쪽으로 다 쏠리지 않고
0: 네.
1: 잘 삶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셰프님,
1: 네.
0: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삶아둔 게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 네.
0: 이 면을 삶고 나서
1: 네.
0: 저희는 바로 찬물에 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1: 찬물에 담그실 필요는 없고
0: 예.
1: 바로 스파게티 면 같은 거는 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0: 예?
1: 그대로 두시고 그 대신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면이 전분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늘러붙을 수 있어요.
0: 네.
1: 이때 올리브유 한 두어 스푼 넣고 그때 잠깐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0: 이때? 네,
1: 이때 섞어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삶으실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0: 자, 이렇게 맛있게 삶아뒀고요.
1: 네.
0: 이제 다른 재료들을
1: 한 가지 더
0: 예.
1: 면수를 지금 오늘은 버리지 말고 좀 모아주세요.
0: 네.
1: 면수를 제가 이렇게 살짝 준비해놨거든요.
0: 예.
1: 이거는 이따 제가 파스타 할 때 국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면수까지 준비가 됐고
1: 네.
0: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볼게요.
1: 네. 자, 이렇게
0: 네.
1: 이 감태와 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0: 네.
1: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어낼
0: 네. 올리브 오일을
1: 살짝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정도의 그 들기름 그리고 동량의 간장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0: 예.
1: 괜찮습니다. 네. 꿀을 살짝 한번 이렇게 넣고
0: 꿀도 살짝
1: 한 스푼 정도 넣고 이거를 한번 제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이걸 한번 갈아보고

0: 해서.
1: 이야, 지금, 와, 정말 이게 맛있는 향 있잖아요.
0: 고소한 향.
1: 고소한 향. 김과 감태와 그리고 이 들기름. 이 들기름 향이 대단하게 정말 고소한데요.
0: 너무 좋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제가 준비가 됐고.
1: 와, 지금 고소한 향이 대단한데요. 한번 여기 덜어서 볼까요?
0: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소스가 이렇게.
1: 근데 셰프님, 네. 이 소스의 색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0: 뭐, 이탈리아 요리 중에 예. 바질 페스토라고 하는
1: 맞아요.
0: 그런 소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농도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지금 김하고 이렇게 갈렸어요. 예. 그죠?
1: 어, 향이 정말 대단한데, 정말 그 김의 맛있는 향과, 그 다음에 감태향, 그 다음에 들기름의 고소함이 대단합니다.
0: 요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 예.
0: 뭐, 서양 요리에도 그렇고,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1: 네.
0: 아니면 볶음 같은 거, 밥 같은 거 비벼 먹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다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 드레싱처럼도 사용이 되고.
0: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소스가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구워 볼 텐데.
1: 네.
0: 올리브유를 살짝 좀 둘러 주시고.
1: 오늘 무엇보다 기대가 돼요. 저도 스파게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연 이 감태랑 김이랑
0: 네. 네, 네.
1: 소스는 어떤 맛이 날지
0: 궁금하시죠?
1: 네.
0: 아마 한국에서 이런 파스타 감태 소스 같은 거 하는 파스타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살짝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마늘을 한번 살짝 한번 너무 센 불이 아니라
1: 네.
0: 충분히 향이 날 수 있을 정도로
1: 정말 이 파스타는 이 스파게티는
0: 네.
1: 마늘 기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 마늘 기름이 충분히 나야지
1: 예.
0: 그 풍미도 훨씬 좋아지고 사실 그 서양에서 요리 중에 이탈리아 요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라는 파스타도
1: 예.
0: 우리나라는 마늘 막 간 마늘, 마늘 편, 마늘 튀김 막 넣고 막 그러는데
1: 예.
0: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그 마늘 향만 내고 마늘을 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마늘을 먹는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늘은 향신료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약간 저희랑 또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이제 마늘이 살짝 노릇하게 볶아지고 있으면
1: 네.
0: 여기서 향채소

0: 대파도 구우면 좀 단맛이 나잖아요.
1: 네.
0: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1: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볶잖아요.
0: 네.
1: 씹는 식감도 약간 나면서 약간 부드러울 때도 있고.
0: 맞아요.
1: 예. 포근포근할 때도 있어요. 이 다음은 어떤 것도 들어가면 될까요?
0: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고추를 살짝 넣어보고, 사실 조금만 마늘만 더 볶을게요.
1: 볼까요?
0: 네. 여기다 마늘을 살짝 넣어주시고, 한두,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 안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한 번 더 볶아주시고, 이제 고추의 풍미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1: 네.
0: 여기다가 넣었더니 명란젓, 명란젓을 볶을 건데,
1: 네.
0: 명란젓을 볶을 때도 이게 막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 잔열로 볶아줄 수 있게 불은 살짝 좀 제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불을 끄신 상태고요.
0: 불은 살짝 좀 줄여주시거나 좀 살짝 꺼준 상태로,
1: 네.
0: 살짝 이렇게 가볍게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1: 야, 진짜 명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네요.
0: 이렇게 살짝 한 번만

0: 그냥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1: 맛술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고요.
0: 네.
1: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면수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2: 아까 준비했던 면수를?
1: 면수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살짝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2: 네. 셰프님, 그냥 맹물보다 면수가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1: 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2: 농도가 조금 잡히네요.
1: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이걸 살짝 한번 끓여보고
2: 네.
1: 여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2: 네.
1: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
2: 네.
1: 잠시 뒤에 이거를 면이랑 같이 끓이게 되면은 소스의 상태가 굉장히 조금 되직한 상태가 돼요.
2: 농도가 나는 거죠?
1: 농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 그런 식으로 또 네. 맛을 이제 입히면서 익혀주네요. 면을.
1: 그렇죠? 이렇게.
2: 자, 아까 저희가 살짝 오일을 발라놨죠. 붙지 않게.
1: 스파게티 면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2: 네.
1: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묽은 상태였는데 네. 소스가 이제 그 면의 전분기를 머금으면서 굉장히 좀 되직한 상태가 되고 맛있는 파스타의 상태로 완성될 겁니다.
2: 이 면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국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2, 3분 정도만 비벼주면 네, 네.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될 거예요.
2: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맛있게 만들었던 이 소스는 언제 들어가나요?
1: 아,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파스타가 이제 더욱 훨씬 더 고급스러운 파스타로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2: 그렇군요.
1: 예, 이게 이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2: 네.
1: 좀 비벼지게 되면
2: 네.
1: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풍미를 더해줄 수 있는 이 치즈
2: 스파게티 치즈 빠질 수 없죠.
1: 네, 파마산 치즈 같은 것도 이런 거
2: 네.
1: 덩어리 치즈를 갈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2: 네.
1: 갈아져 있는 시판용 치즈 같은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2: 네. 향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1: 이제 뭐 치즈가 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더 맛도 더 풍미도 있어지고 맛이 있어지겠죠?
2: 명란도 씻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2: 예?
1: 감태 오일 소스를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높은
1: 네, 감태 오일 소스를
2: 예.
1: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2: 네. 우와 향이 지금
1: 갑자기 이제 들기름
2: 예.
1: 색깔이 좀 약간 검게 변하면서 훨씬 더 맛있는 파스타로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할게요.
2: 우와.
1: 자, 좀 가져와서
2: 네.
1: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향이 정말 좋네요, 셰프님.
1: 이렇게 파스타를
2: 감태랑 명란젓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번
2: 예
1: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네요.
2: 정말 촉촉하게 나왔네요 셰프님.
1: 그래서 감태 들기름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0: 드립니다.
1: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과 스파게티 면을 넣어 5분에서 6분 정도 삶아주세요. 구운 김과 감태에 올리브유, 들기름, 진간장, 꿀을 넣어 갈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과 대파를 넣어 볶다가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 면수, 방울토마토를 넣어 끓여줍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야 명란젓이 튀어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스파게티 면을 넣어 끓이다가 그라노 파다노 치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감태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스파게티 소스를 부어주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따뜻한 흰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부터 덮밥으로 먹어도 딱인 매콤 달달한 오징어 당면 볶음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사귀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 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네. 3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좋다.

0: 클라터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1: 해보자는 거야.
0: 아유, 좋지.
2: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1: 우리 친구 아니에요.

0: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주니와 콘타의 작품이군요.
1: 어? 저희가 만든 건데요?
0: 응? 그럼 주니와 콘타의 작품은? 응?
2: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3: 그건 종이 접기가 아니고 종이 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1: 어? 로봇?
3: 짜잔! 내 로봇이 부수면 어떡해, 핑핑!
1: 걷기 힘들다, 핑!
3: 야! 또 찢어졌다!
1: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3: 종이 뭉치기보단 내게 낫거든!
0: 자, 종이 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1: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0: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1: 차마 입에 담을 수도.
0: 에이, 통과.
1: 응원, 기도?
3: 대체 뭔데?
0: 통과.
3: 저기 가는 로블리 조심하세요. 쭈물쭈물.
0: 통과.
4: 우와.
5: 땡. 시간 추가.
1: 도다.
0: 마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1: 타이어 맛있어, 핑.
2: 슬퍼하지 마세요, 로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3: 우, 안 봐도 별로야.
2: 나 잘할 수 있다고.
3: 우, 내가 더 낫거든.
1: 너? 진짜?
0: 둘다 그만.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1: 네.
0: 됐어요. 저도 괜찮아요.
3: 로블리!
0: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주니와 군타가 또 싸우지 않게. 주니, 군타 대 다른 친구들 2대6 대결로 하겠어요.
1: 네?
6: 나는 퀴즈 내보지도 못했는데. 쉿.
1: 어?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수고! 저격수다!
3: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2: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인 건가?
1: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3: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1: 뭐야?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 적군 군타. 바다랑 군타.
2: 잠깐!

0: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1: 도우리가 졌어.
0: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2: 거기까지 생각을? 대단해.
0: 그 정도야 기본이지.
3: 누구야?
0: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2: 난 토니 편 아닌데.
0: 에?
2: 이제부터 1대7이다.
0: 그만 멈춰, 군타!
2: 안 멈추면 어쩔 건데?
0: 준비
3: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0: 지금이 그때거든?
2: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0: 준비 마법의
1: 주문을 잘못해서 마법이 이상해졌나 봐.
3: 뭐라고?
2: 점점 커지고 있잖아. 못 쓸만한 마법 없어.
1: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커져가는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2: 그냥 터뜨려버리자.
0: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1: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4: 전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요.
5: 비상! 모두 차려!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 됐어요.
0: 테이프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
1: 로블리, 풍선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4: 마법 때문에 부풀어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0: 그럼 어떻게 하죠?
4: 그러니까
0: 봉이, 물풍선의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보내자는 말이지?
4: 좋아요, 준이, 토니,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3: 준이,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준이, 토니, 변신.
1: 와, 이제 진짜 터질 것 같아.
2: 어떻게 좀 해봐. 여기가 터질 것 같아. 서둘러.
0: 군타.
4: 준이, 토니,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3: 주피
1: 군타, 풍선 복지를 풀어.
0: 성공이야. 그렇지?
4: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3: 아니요.

저 물을 언제다 퍼낸담? 앞으로 절대 유치원 놀이 중 마법 금지!

엄마, 사진 좀 찍어줘.

내가 기다린 거야, 짱짱이치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어?

되겠지? 엄마,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어.

점점 야생곰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날려줄 특효약 바로 멍멍이야. 쓰다듬고 밥 주고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말이야,

말이야. 또 축축하고 외롭다.

0: 강철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땐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버린답니다. 믿기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메밀이나 빵가루 같은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놓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그래, 민물새우 좋고.
1: 거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장치 덕분에 이거 훨씬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약초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안녕, 멍멍이 집사님.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0: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페퍼가 아파요.
1: 엄마 아빠가 아침을 차려놓고 페퍼와 조지를 부릅니다.
2: 얘들아, 아침 먹어라.
1: 페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네요.
0: 엄마, 자꾸만 기분이 안 좋아요.
3: 저런, 우리 페퍼가 아픈 모양이구나.
2: 불금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겠군.
4: 네, 불금 병원입니다.
2: 선생님, 페퍼가 아파요. 얼굴이 온통 붉은 점 투성이에요.
4: 그럼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금방 가보도록 하죠.
1: 의사 선생님이 페퍼를 보러 오셨습니다.
4: 잘 있었니, 페퍼? 기분이 좀 어떠니?
0: 별로 안 좋아요.
4: 자, 혀 좀 내밀어 볼래?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두드러기가 좀 난 것뿐이에요.
0: 약 먹어야 해요?
4: 두드러기는 금방 가라앉을 거야. 하지만 원한다면 약을 좀 줄 테니 먹어볼래?
0: 네, 주세요.
4: 약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자, 해요.
0: 맛이 너무 이상해요.
4: 이렇게 약을 잘 먹다니, 페퍼는 아주 용감하구나. 계속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혼자 있게 해야 하나요?
4: 친구들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두드러기는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의사 선생님.
0: 엄마, 이제 일어날래요.
3: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0: 너무 심심해요.
3: 선생님이 친구는 만나도 된다고 하셨어.
0: 그럼 수지를...

0: 해도 돼요?
1: 수지는 페퍼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2: 수지한테 전화해보자.
3: 네.
2: 페퍼 엄마 안녕하세요. 수지 좀 바꿔주실래요?
0: 수지 안녕.
3: 네.
0: 안녕 페퍼. 있잖아, 나 아프다. 얼굴에 빨간 점 많이 생겼어. 병원을 갔다 왔어? 불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선생님이 나 약 잘 먹는다고 용감하다고 하셨어.
4: 그럼 정말 아픈 거야?
0: 그래, 정말 아파. 꾀병 아니야.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불금 의사 선생님이 약도 주셨어. 되게 되게 쓴 약이다.
4: 내가 병문안 갈게.
3: 네.
4: 간호사 옷 입고 갈 테니까 기다려.
1: 수지가 페퍼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지는 간호사 옷을 입고 왔죠. 데니와 레베카도 같이 왔습니다.
5: 네. 안녕, 페퍼.
0: 안녕.
3: 네.
4: 이제 다 났어?
0: 아니야, 아직도 조금 아파. 그래서 누워 있어야 해.
4: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
0: 오렌지 주스 좀 갖다 줄래, 수지?
4: 알았어.
1: 팔파는 아픈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0: 고마워, 수지.
4: 이제 기분 좋아졌어?
0: 아주 조금. 데니?
6: 응?
0: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해줄래? 그리고 레베카, 넌 꽃밭에 나가서 꽃 좀 꺾어다줘.
1: 의사 선생님이 팔팔을 보러 오셨습니다.
7: 뭐라, 간호사 선생님 벌써 와 계시네. 환자는 어때요?
4: 전 진짜 간호사 아니에요. 간호사인 척하는 거예요.
7: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직접 환자를 봐야겠군.
4: 네, 선생님.
7: 페퍼 얼굴에 있던 붉은 점이 다 없어졌네. 이제 다 나았구나.
0: 그래도 아픈 것 같아요.
7: 기분이 안 좋니?
0: 조금 더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8: 이 공을 갖고 나가서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놀래?
9: 저도요!
7: 아니, 이럴 수가. 어느새 깜쪽같이 다 나았구나.

0: 타파와 조지는 신이 났습니다. 눈이 오고 있거든요.
1: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그래, 얘들아. 하지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한단다.
1: 야호!
3: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꼭 끼고 나가렴.
0: 밖은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팔파와 조지는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죠.
1: 조지, 얼른 나가자.
0: 눈 위에 팔파와 조지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돌은 신이 나서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죠. 어, 저런.
1: 뭐가 그렇게 우스워? 조지, 우리 눈싸움 할래?
0: 팔파는 눈뭉치를 만들었습니다. 팔파랑 조지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1: 장난꾸러기 조지, 거기 서지 못해?

0: 조지, 우리 눈사람 만들자.
1: 둘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통을 만듭니다.
0: 조지, 이건 눈사람 몸이야.
1: 다음엔 눈사람 머리를 만들었죠.
0: 이제 눈사람 팔하고 눈하고 입을 만들자.
1: 조지는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팔판은 꼴맹이를 주워와서 눈하고 입을 만들었죠.
0: 눈하고 입이야. 이제 눈사람 코만 만들면 돼.
1: 팔판은 당근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코를 만들었죠. 눈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추워 보이네요.
0: 눈사람이 추운 것 같아. 우리 옷을 입히자.
1: 조지가 눈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옷을 찾아왔습니다. 눈사람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두르고 장갑도 꼈죠.
0: 엄마, 아빠, 나와 보세요.
1: 엄마도 모자, 목도리, 장갑으로 따뜻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2: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멋진 눈사람은 처음인걸.
1: 팔파 아빤 추워 보이네요. 모자도 목도리도 장갑도 안 했군요.
0: 왜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끼셨어요?
3: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2: 난 그게 모두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1: 눈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빠 거였죠.
3: 어우,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만큼이나 무서운 녀석이야.
4: 아니,
3: 내가 감기에 걸렸네.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0: 박사님,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3: 아니, 아직 좀 이따 가보려고.
1: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먹던 약이에요.
2: 아, 이거 어디가 아파서 먹던 약인데?
1: 어, 내가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서 먹던 약. 아, 그리고 이건 내 엉덩이에 바르던 약인데 박사님은 머리가 아프시니까 머리에 바르면 될 겁니다.
0: 탱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사님은 감기에 걸리셨는데 엉덩이 뾰루지 약을 머리에 바르라니!
1: 아, 아니, 이 약은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뭐든 다 먹고 바르면 좋은 거 아니야?
3: 우리 댕댕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군. 그렇게 함부로 막 먹었다간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약이라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아플 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해요.
1: 아, 그런 거였어.
3: 그런데 댕댕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으려는 한 어린이가 있다.
4: 네? 정말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배 아파! 살려주세요! 119 불러, 119!
2: 선생님! 선생님!
3: 나영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그럼 얼른 병원으로!
1: 일단 응급주사가 좋겠습니다. 주사!
4: 아이 선생님, 저희 병원 놀이 한 거예요.
3: 어? 병원 놀이?
2: 아, 뭐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냐?
4: 놀랐냐?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 재밌지. 속았지롱. 예!

0: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네요. 약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1: 실감나게 한다면서 무슨 사탕을 약으로 주냐? 시시하게.
0: 그럼 약을 뭘로 해?
1: 우리 집엔 병원 놀이 장난감 완전 멋진 거 있거든. 그거 완전 실감나.
0: 안녕하세요.
1: 엄마, 친구들 우리 집에 병원놀이 하러 왔어요.
2: 아, 우재가 얼마 전에 병원놀이 장난감 샀거든. 가서 재밌게들 놀아.
3: 네.
1: 내 방에 가자. 와봐.
2: 아이고.
1: 청진기. 주사기. 체온계, 혈압계.
0: 우와, 다 진짜 같다. 근데 약은? 맞아, 너 아까 우리가 사탕을 약이라고 한다고 시시하댔잖아. 진짜 약 같은 것도 있어?
1: 진짜 약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약이 있지.
0: 진짜야?
2: 아이고, 세상에. 아, 그런...

있었어? 어어어. 아, 좀 얘기 좀 해봐봐.

0: 진짜야.
1: 우와, 이거 뭐야? 네가 먹던 약이야?
0: 응, 나 감기 걸렸을 때 먹던 약. 우리 병원 놀이 할 때 이 약으로 하자. 이 약 먹으면 진짜 병원에 온 기분 날걸?
1: 에이, 안 돼. 우리 맘대로 이런 약 막 먹으면 안 될걸?
0: 뭐가 안 돼? 약은 몸에 좋은 건데? 감기 안 걸려도 이런 약 미리 먹으면
2: 몸에 좋아.
1: 정말? 아, 아닌 것 같은데.
3: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우리 우재 어린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네. 약을 마음대로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저런 어린이는 이 악당 크크가 골려줘야지. 기다려라 우재야, 곧 만나자.
5: 어머, 지훈 엄마 너 팬클럽 가입했어? 나도 가입해야겠다.
6: 악당 크크, 우지 엄마로 변신!
1: 이 약 진짜 먹어도 되는지 너네 엄마한테 여쭤보자.
0: 그래. 엄마, 이 약 병원 놀이 하면서 먹어도 돼요?
3: 그것은 우재 엄마로 변신한 악당 크크였지. 시청자 여러분 눈에는 크크로 보이겠지만 아이들 눈에는 정확히 우재 엄마로 보였어.
7: 아유, 그럼 병원 놀이 할 때
8: 진짜 약 먹어도 되지.
7: 엄마 어릴 적 병원 놀이 할 땐 다 진짜 약으로 했어요. 그래, 우재가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약.
0: 그만, 엄마가 진짜 약으로 해도 된다잖아.
7: 그럼 병원 놀이는 실감나게 해야 제맛이지. 엄마도 옛날에 병원 놀이 참 좋아했는데.
0: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병원 놀이 할래요? 어때?
9: 우와, 좋아! 같이 해요, 아줌마!
7: 같이? 내가? 아, 뱀에 물렸어! 복사에 물렸어! 마마, 마비가!
1: 진짜 같다. 왜 저렇게까지?
0: 원장은 제가 독배는 전해드릴게요. 많이 아플 텐데 참으세요. 엄마, 어려서 병원 놀이 할 때 진짜처럼 실감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주사도 아프게 넣어드린 건데.
7: 그러긴 했지.
1: 자, 환자분, 이거 몸에서 독 빼는 약이에요. 지금 바로 드세요.
7: 지금요?

0: 뭐야, 우제 감기약이잖아.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1: 엄마, 뭐해요? 빨리 먹어요. 그래야 진짜 같죠.
2: 맞아요.
0: 자, 이제 병원 놀이 그만합시다.
3: 에이,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1: 빨리 먹어요.
0: 얘 왜 이래, 정말 귀찮게.
4: 안 되겠다.
0: 휴. 안녕.
2: 누구세요?
0: 몰라도 돼. 카카카카카카. 둘, 셋, 뿅.
5: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3: 엄마가 병원 놀이할 때 진짜 약을 해도 된다 해서.
5: 내가? 어휴, 안 돼. 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2: 아, 거 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6: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누구지?
2: 그러게.
0: 애들 골탕 먹이려다 내가 골탕 먹을 뻔했네.
7: 아싸 큐큐!
0: 괜히 딩동댕이 삼총사!
8: 너 이 녀석, 악당짓도 정도껏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병원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해?
0: 약을 자기 맘대로 먹어도 되는 줄 아는 어린이는 혼좀 나가게!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 놀이도 꽤 재밌었고.
7: 하! 병원 놀이가 그렇게 재밌으면 우리랑 하지, 크크!
0: 어? 정말?
9: 그래! 크크 원장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0: 어, 좋아! 너무 좋아! 선생님, 저는 악당인데요. 아이, 자꾸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9: 아, 그럼 우리 크크 빔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0: 아, 정말요? 아, 빔 주사!
9: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5: 딩동!
7: 네!
0: 앞으로 병원 놀이는 안 할 거야. 둘, 셋, 뿅!
8: 우리가 또 해냈다! 예!
5: 병원에서 받은 오래된 약 엄마가 아무데나 둬서 우리 우재가 먹을 뻔했네. 미안해. 엄마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3: 저도 앞으로는 자 함부로 막 먹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5: 그래, 우리 조심하자.
1: 네, 엄마.
5: 그래.
7: 딩동댕이 삼총사!
1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8: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란 누구?
12: 딩동댕이 삼총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입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담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또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5: 저,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6: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1: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4: 아니, 뭐라고? 그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5: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7: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란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8: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9: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8: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0: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0: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1: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2: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3: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2: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4: 근데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
3: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5: 둘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좀더 떨어질 것 같긴 해.
1: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함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3: 저게
1: 그럴 거
3: 바로
1: 아니야.
3: 공허함이야.
1: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3: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도 볼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거,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1: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3: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1: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드는지 알아?
3: AI.
1: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3: AI가
1: 그러니까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3: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2: 아, AI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4: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3: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4: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온

0: 그러면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1: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합치고 합치고 연점 분해하고 이건 빼고 해갖고 만든 게 AI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걸 저작권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2: 그럼 만약에 그 AI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그 AI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였다면? 네가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작가라면?
1: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AI가 표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AI도 나중에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예술에.
0: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될까봐 조금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냥 그 AI 생으로 이제 예술로만 딱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술이 충분히 될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3: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4: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5: 누구세요?
1: 누구세요?
5: 누구세요?
1: 안녕?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굳이 표정을 그렇게 심오하게.
6: 니들이 예술을 알아?
1: 예. 네, 알아요.
7: 알긴 알아요. 네.
2: 아, 저렇게 치대면 안 돼. 답을 들으셔야죠.
1: 아니, 어디가.
7: 저희도 얘기하죠.
0: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 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1: 아하.
0: 아하.
1: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진 알지 말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 그려달라고 할 거야.
8: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6: 진짜 진짜 그림 저렇게 뭐야?
9: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0: 일기장이요.
9: 방과 후에 한 일은
10: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9: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0: 빨간 머리엔
9: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0: 오리를 길렀던 거요.
9: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9: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9: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9: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0: 있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4: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엄마, 이제 찍는다. 하나, 둘, 셋, 보라뜨.
1: 바퀴벌레가 된 엄마.
0: 다녀왔습니다. 엄마!
2: 어, 뭐지? 엄마가 마중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있나? 없네. 안방에서 주무시나? 어? 옷을 허물벗듯 벗어놓을 엄마가 아닌데 핸드폰도 두고 가고 무슨 급한 일 생겼나?
1: 아니지,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0: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엄마 옷에 죽어라! 저기 망고 케이크 건들기만 해봐. 팔을 채로 펼쳐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 거기 우리 엄마 자리야, 비켜!
1: 잠깐. 설마
3: 학교 끝나고 오면 보람이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놓을게.

0: 도대체 어떡하지? 바퀴벌레로 변한 엄마도 사랑할 수 있을까?
1: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거는
2: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이거 만화적 허용이라니까요.
3: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퀴벌레로 변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4: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니까 바퀴벌레를 나는 소중히 대했을 것 같아.
5: 응. 나도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엄마가 바퀴벌레가 됐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여러 보살핌들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3: 근데 난 솔직히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치면 완전히 사람처럼 대해주긴 어렵긴 한데 사육장 사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
2: 아니 근데 그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벌레대로 뿅 돌아오면 사육장 다 망가지고 콰르릉 하는 거 아니야?
3: 사육장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사육장은 딱히 부서져도 되잖아.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1: 나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내면은 엄마인 게 더 좋을 것 같아.
4: 나도 동의해.
1: 왜냐면은 겉모습은 달라져도 안에 있는 뭐 추억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
4: 내면이 바퀴벌레고 겉은 엄마면은 바퀴벌레는 지능이 사람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 같은 걸 못하니까 아예 바퀴벌레 상태이고 똑똑한 엄마가 더
5: 이제 엄마의 역할을 못해도 나를 정서적으로 낳아준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난 바퀴벌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그러니까 난 역할 말고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사랑이랑 나를 돌봐준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거. 솔직히 엄마는 역할이잖아 그냥.
2: 사람이랑 무슨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1: 근데 가족과의 사랑은 엄마나 아빠나 나를 힘들게 키워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가족은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가족, 생각해.
2: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못되게 구는 것만 알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6: 당연한 거가 아닐 수가 있지.
7: 사랑을 받기에 사랑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언니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
3: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은?
7: 네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봤어?
3: 그래 엄마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치자 그냥.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사람 엄마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해도 그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
4: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2: 내가 생각하는
3: 건 굳이 사랑을 꼭 받아야 돼.
2: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란 것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 생겨나는 게 사랑이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3: 너 말은 그냥 짝사랑 같은 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2: 그치.
7: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맞물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2: 사랑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7: 젓가락이 딱 한 쌍이 있어야지 젓가락이 되는 거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 되는 거냐고.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지?
4: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정갈이 키우고 있어.
2: 네? 예를 들어.
4: 유튜브잖아.
3: 진짜야?
4: 진짜인데.
2: 아니, 그래.
4: 하여튼, 진짜 정갈을 키우고 있어. 나는 그 정갈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정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맞물릴 수가 없는.
7: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
4: 응, 깊이.
7: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위로 가고 그 동물은 아래로 가. 그럼 이건 맞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2: 인간이...
5: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았을 때 모성애가 있잖아. 어머니의 경우로 치면은 그게 좀 더 훨씬 넓을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한 반이나 반 밑이라고 나는 생각.
3: 은비 여기 얘랑 똑같거든. 근데 이유가 좀 달라. 부모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데 난 되게 어려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7: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옷도 엄마 거고 우리 집도 엄마 거고 다 엄마 아빠 거잖아.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3: 그치.
7: 우리가 우리 명의로 산 건 아예 없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뭐 젤리 같은 거밖에 없거든.
1: 나는 왠지 엄마도 말했지만 나랑 우리 엄마의 사랑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엄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최대치는 아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2: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직접 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1: 말했는데?
2: 너희 엄마가 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7: 응. 사람 가족마다 다르지.
5: 그치.
7: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2: 나도.
7: 상청소에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 나는. 그 대신,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내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엄마는 내면으로.
2: 아, 진짜.
7: 뭐하게 느껴져. 이게 약간 그 행동으로서 그냥 그 눈빛으로서 딱 교감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나 뭐 아기 키우는 뭐 신생 뭐 엄마 아빠들이나 눈빛으로 알아듣고 막 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엄마의 고함 소리로 알아듣는다. 약간 그런 느낌.
5: 고함 소리.
7: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8: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7: 왜냐면 잔소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는 100년을 수련한 스님도 못할 거라고.
9: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움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유교적 책임감이랑 그다음에 되게 좀 기쁜 거랑 그리고 조금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10: 여러 가지. 복잡 미묘비.
2: 안녕하세요.
7: 와. 저도 수교
10: 미묘 오리발로.
2: 그러니까.
10: 다리야.
7: 바퀴벌레입니다. 엄마는 엄마.
11: 너는 바퀴벌레 안 될 것 같지?
2: 네.
7: 너 엄마가 변성기가 왔네.
2: 와, 저것은 직장인의 하루를 표현한 엄청난 현대 예술입니다.
7: 안할 것 같은데.
10: 이건 만약에야, 만약에.
1: 나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10: 나는 아빠 키워줄 수 있는데, 엄마가 두 개의 예시. 만약에 계속 사랑을 한다. 바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플레이언과 와일드 가디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4: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4: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4: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5: 해됐어요.
4: 이걸로 된 거야?
5: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6: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쓰나.
4: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려 그렇지.
7: 얌전히 있으세요.
5: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8: 아유, 이번에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9: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10: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9: 날 바닥에

0: 옆에 딴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0: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아, 의사 양반.
2: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 씨.
0: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2: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도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0: 묵직이 여기 있다!
3: 자, 당신이 무태원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0: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0: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3: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0: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야.
4: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1: 걱정이 그 자체다.
0: 시끄러워.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1: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 쪽.
5: 준, 크레스트 왔다.
6: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1: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5: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1: 네. 맞군.
7: 스카이글러? 어울리지한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0: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1: 내가 불렀어.
0: 어디 가려고?
7: 페루르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1: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7: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6: 잘 부탁해.
8: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7: 그러지. 아,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1: 준, 블루캅이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9: 뭐?
1: 레이아 박사의 지시가 옳았던 거지.
9: 솔레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6: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9: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6: 그럴래?
10: 자유랄강 좋구만. 그리운 감옥가는 천지 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잖아. 녀석들의 부금저리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적장이 한 녀석이 이리 계획상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도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참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11: 솔레유, 좋은 아침.
9: 안녕.
12: 그, 침략자 친구. 방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11: 뭐야?
12: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3: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11: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4: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15: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4: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15: 곧 해결할 거야.
14: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15: 그럼
14: 증거를 보여줘.
15: 원한다면.
14: 얘들아, 그만해.
9: 그래.
16: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14: 준.
16: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4: 맞아.
16: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2: 재밌었어.
16: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11: 아깐 고마워.
16: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11: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6: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11: 어? 신경 안 써.
17: 신경 안 쓴다고?
11: 왜?
17: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6: 그야 뭐 감이지.
17: 감?
16: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토모넷도. 솔리드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17: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14: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8: 우리도 준과 메탈 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6: 어, 맞다.
18: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15: 준, 이거 돌려줄게.
16: 얘들아!
15: 믿어준 것에 대한 감내야.
16: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봉인 작전을 세워볼까?
6: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체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까.
19: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14: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17: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1: 갑니다!
18: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14: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17: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16: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17: 회복 시간이다.

0: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1: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2: 난 팬텀문의실은 하늘에서 대기할게.
3: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4: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5: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6: 배드형 최고!
0: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6: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2: 그 녀석?
7: 여긴 최도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8: 뭐야 이것들은!
0: 즉,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6: 알겠어.
5: 좋아, 꽉 잡아.
2: 우리도 서두르자, 팬텀원에.
1: 가자, 와일드 가기.
6: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1: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7: 트럭이 멈췄다!
8: 사람 달려!
9: 얼마만의 식사인가?
7: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6: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9: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5: 어? 저기 녀석이 뭐야?
6: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0: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울지.
9: 밥 먹을 땐 코뿔소도 안 건드린다고!
6: 타이건 세럼!
2: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6: 그런 게 있어?
10: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6: 자기력...
11: 자성 말이야.
12: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6: 어?
2: 그렇다는 건?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10: 부탁은 무슨?
13: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9: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나 방해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2: 하지만 저번처럼 똥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6: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9: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돈.
7: 어? 최악의 수도다!
6: 헤비 아이언, 세럼!
9: 메탈 카르곳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널 날아봐주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6: 조심해, 헤비 아이언!
9: 아이, 꺾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6: 응? 아이언 캐논!
7: 나이스 목직시!
6: 솔레이오, 지금이야!
2: 응, 플레이온!
9: 오메가 히트, 플레임!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6: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9: 버틸 것도 없다.
0: 주는 와일드 카드 곳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봉을 친다!
9: 지금이다, 애송이다!
6: 파이어로우!

0: 이상한 일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알겠어.
4: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돼, 헤비 아이온!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맡겨둬. 가자.
4: 뭐해, 헤비 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 아이언!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사실은

0: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
1: 이게 침수의 힘.
2: 복지가 적지. 너 백신은?
1: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3: 준, 당장 날 내버려줘.
2: 하지만 넌 아직
3: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아이야.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1: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아이언이 아니다.
2: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드디어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존. 돌아와 헤비아이언.
3: 너
2: 루카 그만 들어.
3: 준
2: 타이거 대단 타이거 캐논 에이즈.
1: 나도 가겠어.
2: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1: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4: 이걸 쓰면 돼.
2: 그건
4: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2: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4: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1: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2: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4: 나한테 맡겨.
5: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6: 그런 거라면 맡게만 둬.
2: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센터모넨 세더 제로우 액션 세더
5: 호랑이 센터 터치.
6: 고생했다.
1: 잘 들어봐.
5: 정신 차려 아저씨야.
6: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5: 후크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 줄.
1: 결국 이기는.
2: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기인다.
6: 그래봤자 저 경출은 기어다닐걸.
7: 저건 헤비아이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2: 펜터몬은 거기서 벗어나.
1: 어딜 가라.
2: 파이어로
1: 브레이드.
7: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1: 너한테 설교를. 건방진 승기 사주 같으니
2: 지금이야 블레이언. 제로우 엑스
5: 에릭 보메이거.
1: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5: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 거라.
2: 오메가 히트 플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언. 우리 잘 지냈잖아.
1: 글쎄 왜 그랬을까.
2: 너
1: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7: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2: 지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로그처럼 이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8: 네가 왜 사과를 해? 쉐도우 엑스!
2: 블레이언, 너도!
1: 누나가...

0: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1: 소멜리오!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드래곤.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2: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어? 솔레이야!
2: 어라.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5: 어이석게.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6: 뭐라고?
5: 하지만 짐승의 힘을

0: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뚝배는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1: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0: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2: 솔레이유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3: 반중력 시스템?
2: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3: 인간이 아니었구나.
2: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3: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2: 그랬지.
4: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3: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2: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4: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2: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4: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2: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3: 네?
2: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잊었듯이 잊었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5: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2: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5: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2: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5: 뭐?
2: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5: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2: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5: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2: 선택받은 자?
5: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6: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6: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2: 너!
6: 왜 그러시죠?
2: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3: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4: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2: 날조라니. 뭐? 얘도 참.
3: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2: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3: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7: 블레이언,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5: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4: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3: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4: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3: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4: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0: 크아,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탑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속인들의 공존이다.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1: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0: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1: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0: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3: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7: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3: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4: 어머니, 이거나.
2: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4: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2: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8: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9: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고 너희의 궁전은 내가 갖겠다.
8: 뭐라고?
2: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10: 모타운 신청 건물이
4: 어머니
11: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2: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3: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2: 뭐?
14: 선생님, 힘이 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1: 무슨 일이지?
15: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8: 모타운 시청이?
11: 점령당했다고?
15: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 솔리드온이랑 헤비아이요?
15: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13: 아빠!
9: 우리는 와일드 카네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를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2: 어머머, 큰일이네.
8: 솔리드온. 솔레이온?
2: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과일은 잘 컸어.
1: 저작거리는 언제나 와도 활기가 넘치는구나.
2: 예, 아바마마. 궁궐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3: 여기에 네 지장이 찍혀있잖냐. 빚 못 갚으면 네 딸은 이제 내 노비야.
4: 노비라니요? 그를 몰라 그런 말이 적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5: 나리, 제발 관아에 낼 상소물 한 장만 써주십시오.
6: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7: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림없다. 가라, 가!
8: 무슨 소리야?
9: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 뻔하지. 세금 더 내라는 소리 아니겠어? 살기 힘들다.
2: 글자를 모른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사옵니다.
1: 백성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건 내 탓이다. 나라의 어버이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2: 허면...
1: 백성들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선의 소리를 온전히 담을 글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2: 아바마마, 소자도 돕겠사옵니다.
1: 향아, 저 버들잎들이 바람에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리느냐?
2: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시옷소리가 싸웁니다.

0: 보아라, 물고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구나. 저것은 목구멍이 열리는 이응이다. 자연이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어.
1: 아바마마, 또 눈이 아프신 것이옵니까?
0: 괜찮다. 어서 계속하자.
2: 대제학, 들으셨소? 전하께서 요즘 경애루에서 물고기 입모양을 따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적는 새로운 글을 만드신다 합니다.
3: 사대부의 예법을 두고 기괴한 짓을 벌이시다니!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4: 조상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계제, 눈기가 트인 백성은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법. 내 직접 알아볼 것이오.
0: 향아, 기억해보거라. 혀끝이 어디에 닿느냐?
5: 기역. 윗잇몸을 툭 치고 내려옵니다.
0: 그렇지. 그럼 목구멍을 막는 깊은 소리는 이렇게 꺾으면 되겠구나.
5: 무하니 입술이 네모지게 만들어집니다.
0: 이번엔 바람을 품은 거친 소리다. 오하다가 바람을 세게 내뱉어 호해보거라.
5: 오호.
0: 거친 바람을 품은 글자구나. 우리 백성들도 이렇게 즐겁게 익히면 참 좋겠구나.
6: 대제약, 주상의 침소 소식은 좀 알아보셨소?
4: 알아내었소. 주상께서 밤마다 세자의 입을 벌려 혀의 위치를 재고 이미 자음과 모음의 기틀을 다 잡았다고 하오.
6: 예? 글자를 정말로 만들고 계신단 말입니까?
4: 이대로 방치할 순 없어. 내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궐 앞을 가로막을 것이오. 다들 여기 서명하시오. 전하, 부러진 쇠붙이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나 옥체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쉬십시오.
0: 장별좌, 그대가 만든 해시계가 백성들을 도울 걸 생각하면 힘이 들던가?
7: 힘든 줄 모르옵니다.
0: 나도 그렇소. 고약한 눈병이 걸렸다곤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즐겁소.
8: 와, 역시 대왕님이야.
0: 향아, 밤하늘의 달을 보면 마치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점을 하늘로 삼고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며 이 선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겠구나.
5: 하늘은 소리의 시작, 땅은 머무는 곳. 사람은 소리를 완성하는 존재. 참으로 귀합니다.
0: 저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글자들이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야 할 텐데.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9: 전하,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10: 한자는 세상의 뜻과 하늘의 지가 담긴 유일한 글자이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질서이옵니다.
0: 그대들에게 글자란 무엇이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요.
10: 전하, 한자를 버리는 것은 조선의 문명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사대부만의 것이니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시옵소서.
9: 멈추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0: 백성이 그를 몰라 굶주리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쓰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대들의 사대부 예법이 내 백성의 피눈물보다 귀하단 말이오.

0: 전하, 그대들이 명나라와 성리학을 위해 울 때 나는 내 백성의 피눈물을 닦을 것이오. 나는 결단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소.
1: 신은 전하의 뜻을 결코 따를 수 없사옵니다.
2: 그를 몰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
3: 나도 대왕님이 거센 반대에도 글자를 끝까지 만드신 이유가 바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어.
2: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애민정신 덕분이구나.
3: 맞아. 대왕님의 따스한 마음 꼭 기억하고 감사하자.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환기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될 것이옵니다.
1: 죄만리를 당장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체마리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0: 향아, 이제 우리 글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3: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0: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3: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1: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0: 장별좌,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4: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
2: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0: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4: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정이야, 금속 활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 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1: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게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0: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1: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채집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요.
1: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국수 두 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두 개. 이렇게 두 개.
0: 이곳의 인기 메뉴는 안동국수.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국수를 삶아냅니다.
1: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0: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당일 아침 겉절이를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매일 배추를 20통 이상 소진합니다.
1: 보통 일이 아닌데 죽을 것 같네.
0: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데요.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 시장을 지키는 김미령 셰프.
1: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야. 아저씨 빨리 돼서 나 애기 낳을 것 같아. 그럼 가서 애기 낳았어. 둘째도 딸인데 딸도 국수 삶다 가서 왔어요.
0: 한편 화려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 가수 김용필입니다. 최고를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
2: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0: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 베테랑 진행자의 길을 뒤로 하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3: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2: 운전수가 안 되는 막 그럴 것 같아요.
0: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
4: 방송을 한 20년 넘게

0: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1: 최고를 위한 뜨거운 열정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곳.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문난 식당이라는데요.
2: 얘가 멀리서 온 애가 돼갖고. 네? 카나다에서 왔어, 이거 먹으러.
3: 예전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차를 쓰고 왔어요.
1: 오픈과 동시에 밀려드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는 바로 국수.
4: 맛있습니다.
1: 언뜻 보기엔 일반 칼국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인 안동의 향토국수랍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5: 국도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맑아요. 국물을 계속 먹어도 편안하고 좋고 일단 먹고 나니까 속도 되게 편해요.
6: 자극적이지 않고요. 음식이 슴슴해서 좋아요.
7: 너무 고소하고 배추가 살아있는 싱싱한 맛? 너무 맛있어요.
1: 국수 못지않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주인장인데요. 손님들 사이에선 웬만한 인기 스타 못지않답니다.
8: 안녕하세요. 김미령입니다. 저는 여기 전통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자리를 제가 2대째 이어서 지금 국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계시는 저희 신랑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9: 바이바이. 안녕.
8: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로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 스타로 떠오른 그녀. 한식 오마카세까지 함께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시작한 국수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10: 저는 오마카세 이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 전문 메뉴는 국수입니다. 국수만 40년 넘게 삶아왔어요.
1: 입소문을 타고 연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그야말로 국수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국수 삶기와 서빙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점심시간.
8: 국수 2개? 자, 안에 2개 가요. 여기 끝에 3개. 자, 국수 2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2개. 이렇게 2개.
1: 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커다란 가마솥에 한 번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국수를 끓여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8: 자, 8번에 2개. 자, 언니 여기 2개 나왔어. 맛있게 드십시오. 모자라면 얘기하시죠.
1: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11: 좀 푸짐한 것 같아요. 가격 비해서 푸짐하고 양도 넉넉하고.
12: 오장육부가 싹 저기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8: 아니, 여전하시네. 그러니까요. 다 건강하시죠? 그대로죠. 진짜. 예.
1: 네. 유독 반갑게 인사하는 손님들.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13: 96년도인가 그때 처음 왔는데, 저는 그 지금 딱 30년 여기 온 데가 이 할머니셨죠. 진여 엄마셨죠. 그때부터.
1: 특별한 단골 손님을 위해 직접 면을 썰기 시작하는 김미령 셰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손으로 국수를 썰었답니다.
8: 제가 이거 쓸다가 약간 좀 굵게 썰어졌어.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썰은 국수를 해놨냐 막 이래 할아버지들이.
1: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면 색깔이 일부러.

0: 일반 국수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1: 노란 이유가 뭐냐면은 콩가루가 들어와서 생콩가루가 들어와서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예요. 안동국시 하면 면에 콩가루하고 밀가루가 거의 5: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육수. 육수는 멸치만을 넣고 푹 우려내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이게 바로 안동국수의 특징이랍니다. 소태에 들어가는 국수의 양에 따라 익힘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적절하게 익었을 때 면을 건져내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 시골에서 먹던 맛이에요. 국수가.
3: 옛날에 그냥 끓이는 식으로 엄마 끓여주는 식으로 그 맛이에요.
1: 두 번에 네 개.
0: 안동 국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부드럽게 익힌 얼갈이 배추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더욱더 살려준다는군요. 면이 육수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저어주는 김민영 셰프. 맛있는 국수를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1: 눌러붙으니까 그리고 엉켜요. 면이 손님들이 젓가락으로 딱 국수를 이렇게 떴는데 막 국수가 엉켜 있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젖어 가면서 해야 돼.
4: 하루에 얼마 싸는 것 같아요?
1: 몇 그릇? 한 1,000그릇 쌌나 모르겠네. 점심시간에
0: 하루 1,000그릇 이상을 판매하다 보니 국수를 빠르게 담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국수를 건져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감기가 심해 안 그러면 줄줄줄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만큼 딱 해가지고 국자로 싹 끊어주는 거지 깨끗하게.
0: 국자로 국수를 떠내 그릇에 담은 후 1인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면발을 국자로 끊어내는 것이 노하우. 이후 얼갈이 배추와 육수를 적당하게 담는데요. 그런데 양이 제각각입니다.
1: 손님마다 다 틀려요. 많이 드실 분은 제가 많이 드리고 나물 좋아하시는 분도 나물 많이 드리고 손님의 스타일에 맞게 딱 알아서 주죠, 제가. 자, 안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나 더 갈게요. 어서 오세요.
0: 하루 종일 국수와 씨름해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 탓에 일은 더욱 고됩니다. 보기만 해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1: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예전에는 엄마 밑에서 장사했을 때 처음에 여름에 덥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덥도 더워도 짜증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0: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요령을 피울 수 없는데요.
1: 아, 나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아, 여기 하도 서서 일을 하니까.
0: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 이거 이제 똑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돈 버는데 뭐 멀쩡하겠어? 아파야지.
0: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아픈 허리를 쉬게 할 틈도 없습니다. 삶고 또 삶아도 끝이 없는 국수.
1: 자, 국수 하나 먼저 가 순서대로.
0: 서빙 담당은 남편 태호 씨의 목. 식당 안 테이블과 외부의 간이 테이블까지 쉴 새 없이 국수를 나르는 남편.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5: 아무래도 제가 좀 들어줘야죠.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잘못하다가 국수에서 흘리면은 그 다음에 2차 사고가 더 크게 나니까 화상일 거라 이런 큰일 나요.
0: 매일 뜨거운 국수를 나르다 보니 크고 작은 화상은 일상인데요.
1: 시켜먹을 사람이 없잖아. 신랑이 제일 만만하지 뭘. 안 그래요? 신랑이 제일 편하고 만만하지. 자, 그 다음에 저기 여자분들 두 개, 오빠.
0: 그런데 잠시 후 어깨가 영 불편해 보이는 남편. 오늘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5: 속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요. 아까 그 쓰다가 놓다가 약간 각도가 틀어졌는데.
1: 자, 저기 앞에 손님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끝에 오신 분은 국수 하나야?

0: 자, 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1: 6개요.
2: 오케이.
3: 비좁고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오랜 세월 일하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김미령 셰프는 더 강해졌답니다.
0: 자, 언니 여기 두 개 나왔어. 어딘지 알지? 재래시장에서 시끄러운 곳에 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님은 줄 서 있지, 빨리빨리 불러야지, 주문 받아야지, 이래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얘기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좋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고?
3: 이제는 크고 빠른 말투가 일상이 된 김미령 셰프.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답니다.
0: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반신불수에서 누워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리지.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구들 해줬던 그 콩가루로 반죽한 그 칼국수를 그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 바로 이 자리 이거 반만한 데서. 엄마 그걸로 이제 아버지 병수관 하고 저희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국수는 시작하셨고 학교 끝나면 배너물고 와가지고 뒷설거지 하고 팥 다듬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깨너머로 진짜 엄마한테 국수 삶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3: 학창시절 발레를 배우며 무용수를 꿈꾸었던 김미령 셰프.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꿈을 접고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시절 혼자 장사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0: 아니 정말 하기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 그러면 그때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옛날에 그 재래시장이 참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환경이나 이러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 시장 지하에서 그 구석에서 국수장 살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아는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앞치마 12번 더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3: 국수로 시작한 가게에는 어느덧 메뉴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김미령 셰프가 만드는 수육도 국수 못지않게 인기랍니다.
0: 반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수에다가만 이제 반주 하시면 어르신들 좀 뭐 약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육을 하게 된 거예요.
3: 그렇게 추가한 또 다른 메뉴 배추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도 김미령 셰프의 대표 메뉴랍니다.
0: 국건데 이렇게 떼서 거기서 배추물이 쑥 나오면서 납작하게 예쁘게 부쳐져요.
3: 소박한 재료에 맛을 더하는 일이 요리사에겐 큰 자부심인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그녀만의 특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자, 배추전 하나, 국수 세 개. 수육 두 개,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한식에 그녀만의 개성을 더한 특별한 맛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4: 아, 진짜 맛있어요.
5: 정말요?
4: 나 좋아요. 김치 좋아요. 국수 좋아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요.
6: 오늘은 그냥 여인들. 저거 그냥 식단.
0: 스파이시 오케이? 스파이시?
3: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김미령 셰프만의 특별한 비법.
0: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아. 이렇게 드시라고.
7: Estábamos hablando antes que a pesar de ser tan famosa, ella está como en el restaurante, en el al pie, ¿no? De al pie del cañón y eso me gusta.
0: 외국 분이신데 이왕이면은 이거 드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직접 싸가지고 딱 코리안 스타일. 아.
3: 한바탕 전쟁을 겪은 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0: 빨리 언니도 밥 먹어. 다 했어. 맛있게 드십시오.
3: 뒤늦게 갖는 점심시간.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김미령 셰프는 보이지 않는데요. 한쪽에서 여전히 국수를 삶는 데 열중입니다.
0: 수육하고 막걸리.
3: 직원들 식사 시간에도 멈출 수 없는 고된 노동.
0: 근데 저희 집은 거의 손님이 안 끊겨요. 그냥 불그타임도 없고 하니까 계속 쭉 하니까.
3: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두 혼자 담당을 하는데요. 식사를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0: 원래 밥 장사가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래도 식구들 먹을 때 내가 또 대신 봐줘야지 편하게 밥 한 숟가락 먹어서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또 밥을 또 식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더운데도 뭐 불 옆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러 배려도 해주고 또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죠.
3: 아내 걱정에 빠르게 식사를 마무리한 태호 씨. 가게 오픈 후 당장 4시간 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0: 와, 물밖에 안 들어가. 물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추 쌈 먹거나 얼음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져 버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죠.
3: 고된 하루 속 어떤 음식보다 달콤한 보리차 한 잔. 또다시 저녁 장사를 버티려면 억지로라도 몇 술 떠야 하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이 또한 행복이랍니다.
0: 너무 즐겁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음식 장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즐거운 뭐냐면은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 손님들이 그거를 드시고 아우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뭐라 그래도 그걸로 그냥 행복이죠.
3: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단함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녁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뜨거운 국수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0: 이 불을 키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껐다 켰다를 안 하고 계속 끓고 있어요. 육수도 계속 끓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삶아 살릴 수가 있으니까.
3: 쉴 새 없이 달려온 고된 하루. 온몸은 녹초가 됐지만 오늘도 끝까지 주방을 지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온 김미령 셰프. 오픈 전 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0: 오늘 쌈배추가 좀 괜찮나요? 제일 좋은 게 어떤가? 요거구나. 색깔도 노랗고.
3: 꼭 직접 눈으로 봐야 성이 찬다는데요. 꼭 재래시장 안에 식재료만 사용하는 것도 원칙.
0: 일단 음식은 눈으로도 먹거든요. 좀 이왕이면 상에 예쁜 걸 내놔야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3: 국내산 재료만 구입하는 만큼 일일이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고릅니다.
0: 이렇게 짜서 써야지 맛있다니까.
3: 진짜 고소하겠네요.
5: 아, 이 양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가지고 간다. 그걸 하실 그런 거 물건 권해야지. 아주 좋은 거로만.
0: 조금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직접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거를 내가 음식에 넣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사람의 자부심이거든요.
3: 한편 그 시간 아내가 장을 보는 사이 수육부터 준비하는 남편. 이젠 남편도 베테랑 요리사가 다 됐습니다.
2: 아, 이건 저희 집 나가는 수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0kg 이상 쌓는 것 같아요.
3: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만큼 별다른 향신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게 노하우라는데요.
8: 수육을 더 잘 삶는 거 아닐까요?
2: 제가 더 잘 삶지요.
3: 잠시 후 출근하는 김미령 셰프. 오늘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네요.
0: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원피스라든지 뭐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이랬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예쁜 한복이 있는데 왜 이걸 입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3: 수육 삶기를 마무리하는 건 김미령 셰프의 목.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수육 삶을 때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답니다.
0: 색깔 자체가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삶아놓고 고기 또 얹어놓는 거야. 그래서 계속 삶아가면서 계속. 그래야지 금방 삶은 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놔야지 맛있거든요.
3: 오픈 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겉절이를 만드는 일인데요. 국수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에 특별히 정성을 쏟습니다.
0: 보시면 드리는 이제 겉절이 할 거 지금 이제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이제 살짝 절여서 이제 겉절이 하려고. 저희가 보통 한 20통 정도?
3: 매일 아침 신선한 배추로 만들어내는 겉절이.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0: 미리 해놓은 맛이 없어요. 겉절이는 뭐냐?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배추가 약간 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겉절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0: 국수에는 겉절이가 맛있죠.
1: 오랜 시간 겉절이를 만들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0: 겉절이에다가 젓갈을 넣으면 뜨거운 국수에 딱 얹어서 먹었을 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비린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겉절이에다가는 제가 젓갈을 안 넣어요. 그냥 수수하게 고춧가루하고 다진 마늘하고 소금 그걸로만 간을 하죠.
1: 이제 절인 배추를 양념에 잘 버무려야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골고루 잘 버무려야 맛있는 겉절이가 되는데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과정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0: 보통 일이 아니라 죽을 것 같네.
2: 왜 죽을 것 같아요?
0: 아우, 이게 진짜 엄청 힘들어 무거워요, 이게. 힘들겠다.
1: 양념을 골고루 섞어가며 적당하게 힘을 주는 것이 노하우. 그래야 겉절이 특유의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0: 맛있다. 네.
1: 국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겉절이. 이 맛에 반해 다시 찾는 손님도 적지 않답니다. 잠시 후 오픈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 또다시 국수 가마솥과 씨름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일터가 있고 자신의 요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0: 마늘은 넣으셨어요?
2: 안 넣었어요. 마늘 넣었어요.
0: 이 정도 넣어서 간 보시고 싱거우면 이제 좀 더 넣어서 드시고 요거는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밥인데 기장밥이에요. 배추하고 된장하고 쌈싸서 드세요. 요게 또 국장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드셔주세요.
3: 사장님이 누가 직접 구겨줘요? 대접받는 기분?
4: 기분 좋죠. 음식 먹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은 아, 이것도 신뢰감이 가는 거죠.
0: 가게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설명해주고 또 손님들 가끔씩 오랜만에 오시면 그간에 뭐 있었던 일 얘기 듣고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음식만을 내놓고 음식만을 파는 사람이 아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드실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1: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공연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가수인데요. 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김용필 씨.
5: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은 26년 차, 또 가수는 4년 차 경력의 김용필입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이 또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노래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0여 년 전 교양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나운서로 전향해 좀 더 넓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4년 전 가수라는 또 다른 꿈을 위해 과감히 아나운서의 삶을 접고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용필 씨. 캐리어의 의상까지 단단히 챙기셨습니다.
6: 신발이며 여러 가지 또 소품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7: 안녕하세요.
1: 용필 씨가 탄 건 기차가 아니라 관광버스. 오늘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가는 날이랍니다.
8: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깼어요, 잠이.
2: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8: 그래서 6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9: 공항장에서 1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열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6: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갈 때마다 자주 뵈요. 자주 뵙고 오시는 길이 저는 그냥 여행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1: 짧은 시간이지만 팬들과 같은 차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지역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 매년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관객을 맞을 무대도 어느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약 7,000석의 객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팬클럽 회원들도

0: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빠지는 용필 씨. 곧바로 의상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는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간단한 메이크업도 스스로 챙깁니다.
1: 땀이 나가지고 얼굴이 번질번질되면 보는 사람도 더워 보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중에 땀이 날지라도 일단은 뭐 좀 올라갔을 때는 시원하게 보여야죠.
0: 무대에 오르기 전 표정과 안무 동작까지 꼼꼼하게 맞춰보며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무대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 수없이 오른 무대지만 매 순간 긴장감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1: 편하게 먹으려고 해요. 같이 즐겨야 돼요. 그게 제 표정이 더 다 드러나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즐겁게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느낌이 들어야죠.
0: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김용필.
2: 모르는 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목숨도
0: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물론 안무와 무대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공연. 가수를 기다린 팬들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3: 와, 후련하죠? 진짜 후련하. 이게 시원한 거죠. 지금 땀이 지금 막 비어도 녹고 있는데 시원한 거예요. 바로 또 싹 새로운 기분으로 재정비해서 또 팬들 만나러 무대 올라가야죠.
0: 한 무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매일 하루가 짧습니다. 며칠 후 서울 뚝섬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연 시간 한참 전에 모인 팬클럽 회원들. 공연 시 관객들에게 나눠줄 응원봉을 준비하기 위해 자진해서 모였습니다.
4: 가서 가수님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고요.
5: 몇 개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6: 1,070원 600개입니다.
5: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6: 아 그럼요.
0: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공연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답니다.
7: 일단 응원하려면 열심히 먹어둬야죠.
0: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공연 시작 전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응원봉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팬클럽 회원들. 아, 팬클럽 회원도 극한 직업이네요.
7: 각박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힘든데
8: 김용필님 응원하고 그것들은 내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0: 그 시간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용필 씨. 차 안에서도 의상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선 작은 빈틈 하나도 허용할 수 없는데요.
1: 의상이 이제 돗다가 입으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옷이 풀려 있다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비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검 안 해놓으면 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묻어있다라든가. 그럼 직전에 발견하는 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이렇게 무대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찾아주는 팬들 때문이라는데요.
1: 딱 무대 올라갔는데 약간 부슬부슬 떨어졌어.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끝나고 두 곡 들어가려는데 장대비로 바뀌는 거. 그랬더니 앉아계신 분들이 부슬비는 참았는데 장대비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안 되는 비였어. 몇몇 분 버티고 앉아계셨는데 다 젖는 거죠. 그분들도 같이. 제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또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When my mother's out to play,
0: 자신을 향한 팬

0: 팬들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용필 씨입니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현장에 도착한 용필 씨.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스태프들과 함께 최종 점검에 나서는데요.
1: 세 번째가 오히려 세 번째 내가 다음.
0: 스태프들의 옷매무새까지 챙깁니다.
2: 뭐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저희들 뭐 스타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맞추죠.
1: 관객들은 그래. 뭔가 뭐 잘못된 거 있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대로 옷을 입어도 제대로 뭐 삐져나온 거 없게끔 점검을 서로 해주는 게 좋아요.
0: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안무 점검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등장만으로도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이런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빼놓지 않는데요.
3: 김용필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4: 스트레스도 너무 확 풀리고요.
5: 목소리에다가 몸놀림에다가 전부 아주 완전 짱이었어요.
0: 오늘도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열정으로 뜨거웠던 무대.
1: 시원할 줄 알았어.
0: 쉽게 열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앞에서 계속 이래도 안 오셔. 셀카. 와,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
0: 무대의 마무리는 항상 팬들과의 인사인데요. 공연을 끝낸 후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팬들과의 인사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2: 공연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김용필 가수 만났는데 굉장히 의외로 좋더라.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인식이 남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0: 몸은 지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만큼은 외면할 수 없답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용필 씨.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2: 무대의 성격에 따라서 노래들을 맞는 걸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빠르고 흥겨운 걸 해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안무팀 올라갈 때는 같이 어느 정도 합을 맞춰야 되죠.
0: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노래에 맞는 꼼꼼한 안무 연습이 필수인데요. 사실 용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춤.
2: 제가 원래 춤추던 사람이 아니죠. 네,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뭐. 끝이 없어요. 그냥 걸음마 배우는 느낌이죠.
0: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 몸. 간단한 동작 같지만 한 동작 한 동작의 디테일을 살려야 하기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2: 혼자 연습하다 안 되면 막 그럴 것 같아.
0: 안무에 있어서는 연습만이 답. 실패를 거듭하며 연습에 연습을 이어갑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2: 이쪽으로만 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게요. 몸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0: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될 때까지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반복되는 연습에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수의 길.
2: 춤 동작을 생각하다 보면은 가사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저절로 움직여줘야 돼. 그 가사가 나오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저절로 그 동작이 나와줘야 돼.
7: 처음 봤을 때는

0: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고, 네, 그대로 소리 내보고.
1: 남들보다 늦게 가수의 길에 뛰어든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데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0: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네. 행복하면서 힘들지. 또 해내야 되잖아요. 감내하는 거죠. 그 인생이지 뭐 그게 어떡하겠어요.
1: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해 하루 일찍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상도 열어버린데요.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많은 의상을 준비한 걸까요?
2: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신 거예요?
3: 의상이 이번에 한 콘서트 때 6벌 정도 입어요.
1: 그래서 내일은 단독 공연이 있는 날. 규모 있는 공연에도 의상을 옮기고 챙기는 건 모두 직접 한답니다.
3: 사실 누가 들어주고 옮겨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해줘요 하면 편하겠지만 나는 신인 가수다라는 마음으로 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1: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자신이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의상을 옮기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림질까지 직접 합니다.
3: 왜 직접 챙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렇게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배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배어 있다 보니까. 네.
1: 의상은 무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이번엔 서둘러 무대로 향하는데요. 약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네. 혹여 문제가 없는지 무대 곳곳을 살펴봅니다.
3: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사실. 시간 내서 돈을 내고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잘해야 우리는 기본.
1: 그런데 무대를 점검하던 용필 씨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스태프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3: 올라가서 앉아봐봐. 그러면은 맨 앞줄 사람이 앉았을 때 올라가서 앉아보면은 내가 보여야 관객도 내 눈이 보이는 거거든.
1: 2층의 일부 객석에서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용필 씨도 스태프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3: 웬만한 자리 다 잘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LED 화면 올려서 높이를 확보하는 걸로. 그럼 2층에 앉으신 분들도 가급적 최대한.
1: 결국 모든 좌석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무대 화면을 조정.
4: 본인 무대 더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같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는 감독으로서 저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뭐 좀 존경심도 들고요.
1: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0: 또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도 좀 풀어내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1: 노래와 동작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 최고의 무대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연이 시작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5: 김정희! 김정희!
6: 그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뭐랄까 감성? 너무 좋았어요.
7: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가요?
6: 아, 반하죠. 그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데.
8: 꾸준하게 준비!
6: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많이 좋아합니다.
1: 한편 공연장 밖에서

0: 유독 바빠 보이는 한 사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직장의 업무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1: 주말에 저희 실장님이 또 개인 일이 있다고 부탁하셔가지고 여기 카페 했다는 거 오르세요. 그래가지고 몰래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0: 직장에 월차까지 내면서 꼭 공연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제가 유방암 수술도 했고요. 아버지, 엄마 제가 다 병수발 다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수님의 노래 들으면서 정말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위안을 많이 받고서 유방암도 완치 판정 받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이제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차녀석의 객석을 팬심으로 가득 메우는 사람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무대 오를 준비를 하는 용필 씨.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2: 막 올라갔을 때 그래도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셨을지 제일 궁금하죠.
0: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등장에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0: 어느 짝짝
1: 감동적이고 너무 신났어요. 최고예요.
2: 제 노래 통해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씻겨 내려가고 예전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힘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죠.
3: 늦은 시작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며 최고의 가수를 향한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0: 자, 한상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내가 해봤어야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선 이 재미를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이상,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니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러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을 뽑으면 이제 외환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막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쉴때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이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거보단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또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또리집에 가서 꼬치 2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0: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를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막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의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 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게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게스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영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석을 주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체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마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게스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게스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게스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개스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개스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스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스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스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스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 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마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취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축요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요, 흙으로 쌓은 진흙 가마, 토축요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이 강진은 토축요였죠. 중국 월주요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진흙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궁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이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궁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궁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 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궁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궁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 노인도 고려청자를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증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 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 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 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 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 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진흙은 흰색으로, 자토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구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고,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 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그들의 예술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혼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삼성경쟁구소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를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요, 도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도쿄 거리를 무지 많이 거닐었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가 있었는데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심지어 이렇게도 진화해 나갔구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케아가 몇 점 있습니다. 광명점, 일산점. 대표적인 이케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케아의 독특함은 대형 매장을 교회라는 문장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20년 6월에 도쿄 하라주쿠에 정반대 개념의 이케아가 탄생했습니다. 소형 매장을 시내라는 컨셉으로요. 기존 매장의 10분의 1 수준인 2,5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의 문을 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이케아 매장은 9,000개 이상의 제품, 풍부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케아 제품으로 꾸민 아기자기한 쇼룸부터 해가지고 이케아 본고지 스웨덴의 향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푸드코트까지 굳이 쇼핑하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주말을 즐기러 오라고 유혹하고 났죠. 반면 시내에 있는 새로운 쇼 매장은 어떨까요? 일단 사이즈가 작으니 트렌디한 제품, 새로운 상품 위주로 전시합니다. 일종의 안테나숍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장이 꼭 지키고 있는 브랜드 원칙이 있어요. 구매한 다음에 손으로 들고 집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요. 부피와 무게를 고려해 상품을 진열하죠. 그리고요. 이 매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구만이 아니라 F&B를 전적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선 가격. 이 가격에 놀랐습니다. 김빵 사이에 소시지를 넣고 케첩하고 머스타드 소스를 토핑한 서양식 핫도그가 글쎄 80엔이에요. 일본 편의점 삼각 김밥보다 저렴한 거죠. 입지가 좋으니까 가벼운 식사라도 하고 가라 라고 손짓하는 건데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매장 내 인기 상품에 눈이 가게끔 하는 거죠.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특히 차가 없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젊은 세대 호평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로 도쿄 시부야 신주쿠에도 이케아 숍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 좀 궁금하시죠? 이케아가 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까지 도심으로 진출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최대 가구업체 중에 하나인 니토리가 있는데 바로 이 니토리 때문입니다. 니토리가 가구 소매점을 운영하는데 매장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 내에만 해도 뭐 851개가 있고 도쿄 내 역에서 5분 거리에는 점포만 해도 44개라 그래요. 반면에 이케아는 교회 있잖아요. 좀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 바로 앞에 조그만 숍 개념의 매장을 연 거죠. 위치가 긴자, 신바시, 우에노가 아니라 하라주쿠, 시부야, 신주쿠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가 아닌 젊은이들의 본거지 여기에 매장을 연 거죠. 소셜미디어들 해도 젊은 층이 더하고 1인층 제품을 사도 젊은 층이 더 사죠. 그런 점까지 고려해 매장 입지를

선정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트렌드나 경쟁자의 움직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합니다. 물론 도쿄에서의 변화가 서울에도 똑같이 나타내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변화가 감지되면 그 이유를 해석해보고 서울에선 어떤 의미를 지닐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남역에 IKEA가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후 강남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유니클로입니다. 요즘 유니클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개해볼게요. 유니클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파 의류 매장이죠. 그런데 이 매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입구부터 꽃 매대가 쭉 이어져 있고 꽃향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꽃집인 줄 알았던 이 공간, 유니클로였습니다. 요즘 일본 도심 속에서는 꽃을 파는 유니클로 매장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려면 유니클로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업자는 야나이 다다시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972년에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고리 상사라는 그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요고리 상사는요, 남성 신사복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었는데요. 일본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요후쿠노 아오야마 이런 것처럼 대형 남성복 전문 체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 아버지 집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가 캐주얼적으로 사업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1984년에 히로시마에 첫 번째 유니클로 매장을 열었어요. 근데 이 점포의 개점 시각이 새벽 6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전 10시에 열면 젊은이들 모두 학교에 가 있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등교하기 전에 매장을 열어야 할거 아니냐. 창업자의 생각인데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한데,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발상이기도 하죠. 사실 새로운 발상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니클로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왜 유니클로는 안 망했냐? 실패를 빨리 깨닫고 신속히 궤도를 수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야나의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1승 9패 유니클로라는 책이 있을 정도죠. 야나의 회장은요, 실패를 숨기기커녕 오히려 자랑거리를 여깁니다. 그는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할 거면 빨리 경험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즈니스는 이론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재성공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실패를 뒤져봤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실패가 있어요. 바로 채소 사업이에요. 유니클로는 공급망 관리 역량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역량을 의류에서 식품으로 확장하자 이런 목표를 갖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2003년 5월에 긴자의 맞자 백화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하 식품 매장에 FR 푸드 1호점을 열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매장이 6곳으로 늘어나고 인터넷 회원도 무려 1만 명이 달해줬어요. 그런데요, 품질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어요. 그 점이 유니클로의 기존 전략과 좀 달랐어요. 유니클로는 고품질 고기능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반면에 식품은 고품질 고기능 상품이었지만 비쌌어요. 또 고급 식사재, 사람 손이 하나하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원재료 값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유니클로는 1년 반 만에 이 채소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에서요, 각성 효과, 이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의류에만 머물렀던 회사에 다른 사업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틈이 생긴 거죠. 긴장감을 높이고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회사 내에서 쫙 고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꽃을 판매하는 매장이 탄생했던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2020년에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죠. 2023년 9월 기준 꽃을 파는 유니클로 매장이 일본 전국적으로 20개 점포로 늘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지내 나가는 이런 유니클로.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분명히 있죠. 당신의 비즈니스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 강점으로 어떤 확장이 가능하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어느 세상으로 꺼내보는 것, 당신의 비즈니스 진화의 첫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어디서 비즈니스 진화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진화를 이뤄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수많은 브랜드는 진화하고 있고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브랜드를 보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많은 비즈니스 진화의 토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많이 발품을 팔고 많이 보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자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그거 바꾸고 싶습니까? 공부를 왜 못했을까? 아주 미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본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가?

반갑습니다. 한동일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2010년에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딱 따고 또 한 번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로마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올 것인지.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한국으로 가자였습니다. 한국에 뭐 특별히 제가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대학에서 저를 초빙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남 밑에 사는 공부는 그만하고 진짜 나만의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밑에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는 딱 그만하고 이제 정말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제 한국을 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몇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라틴어 사전, 라틴어 한국어 사전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450페이지고 글자 크기 7. 그 다음에 거기에 각주 설명 달면 글자 크기 5. 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작게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그 지면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그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마치고 지금도 계속 또 새로운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면 계속 제 사전에 표기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재판이 들어갈 때 또 수정을 해서 또 새롭게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률용어 사전 그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큰 작업들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 가서야 겨우 좀 쉬운 책들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쉬운 책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쉬운 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 독자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쓸 수 있는 제 마음의 여력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해오면서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팀이 조직되고 그 팀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걸 했다라고 해서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여태껏 뭐 어떤 작업을 상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어떤 뭐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으로만 뵙던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계신 양창수 교수님입니다. 이 양창수 교수님은 연세가 상당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 선생님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내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책에 흥미가 있고 그 책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책으로 접했던 그 선생님인데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공부를 그만할 때쯤도 됐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겠구나.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사전을 여러 권을 냈습니다. 그 제 컴퓨터에 아직 나오지 않은 사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 다 했어. 내가 할 역할 충분히 다 했어.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졌네. 내가 순간적으로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태껏 낸 책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뭐 그 어느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했느냐. 그래서 노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애썼다, 수고했다 라는 그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뭐 어떠한 뭐 결과물도 없었고 그래서 좀 약간 의기소침했었는데 세상에 어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아,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 그 뒤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이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냥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했습니다. 7시 시작해서 점심밥은 11시 반에 먹고, 11시 반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고,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시부터 해서 저녁 전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쉬고,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세븐일레븐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세븐일레븐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갖고 세븐일레븐 안 합니다. 이제 격렬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제가 2010년에는 이제 남 밑에서 하는 공부를 그만하고 이제 나만의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2010년인 지금부터 2020년, 2030년은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직함이 뭐 변호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교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그 도대체 넌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을 탁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힘들 때, 이렇게 책이 많은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흥분이 됐습니다. 막 가슴에 안에서 막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설렘이 막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 냄새가 쾌쾌히 나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어떤 잔잔한 기쁨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정말 격렬하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에 지인이 초대를 받아서 지인 집에 가는데 길을 걷다가 집 벽면에 커다랗게 쓰여진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냐면 Homo locum oruunat non hominem locus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지인의 집에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Homo locum oruunat non hominem locus라는 말은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함들이 나를 설명하는가? 아, 저는 그게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고, 뭐고, 뭐고라고 설명하지만 그 직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저를 설명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만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2040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저는 공부 계획을 짤때 1년 단위로 계획을 짜거나 2년 단위로 계획을 짜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짰습니다. 1990년에 시작을 하면서 2000년에는 어디까지, 2000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어디까지, 2010년에 준비하면서 2020년에는 내가 어디까지 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10년 단위의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계획이 한 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계획은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계획도 2030년의 계획, 2040년의 계획도 사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저 자신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저의 몸을 맡깁니다. 저의 몸을 맡기면서 또 뻔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뻔한 일을 할수 있었던 데는 저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아주 대가인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냐고요? 아, 이 정도입니다. 저에게 라틴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2차 바티칸 공회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미사의 방식을 이전에 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하는데 그 완전히 다른 방식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신부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황 앞에 가서 시연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어서 그 당대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이니까 내 앞에서 강론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강론하세요. 좋은 얘기 하세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라틴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 라틴어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 바로 모든 것을 다 라틴말로 쫙 하면서 라틴어를 쫙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라틴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아름다운 라틴어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라틴어를 구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난 또 다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법전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느 교회 법전을 만들었냐면 동방교회 교회 법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과의 인연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방을 내주고 후배에게 내주고 또 다른 기숙사 방을 구해서 찾아가야 됐는데 그 기숙사를 찾아갔는데 수의실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지팡이 들고 앉아 계셨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수의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의 아저씨가 그 법전을 만든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제 앞방에 계셨습니다. 앞방에 방이 길게 쫙 이어졌는데 그 방에 책들이 빼곡하게 있었고 이렇게 서가에 꽂힌 책뿐만 아니라 책상 테이블에 엄청난 양의 책들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들 하나하나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법전을 만드는데 보았던 책들이 이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참고로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권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분이 만들었던 교회 법전 책입니다. 그리고 사인을 딱 해줬습니다. 이거를 한동일에게 줌. 저는 아직도 그 책을 볼 때마다 엄청난 부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선생님만큼 공부를 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선생님이 그 의도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2세기의 문헌에서부터 현대의 문헌까지 쫙다 보시면서 그 교회법전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본 교회법전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용어나 아니면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시 수정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책을 딱 보면 책을 밑에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밑면이 새카말 정도로 그 책을 보셨습니다. 그 책을 저에게 줬고 그 책이 우리 집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만큼 공부를 계속 잘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다음에 로마에 유학을 가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어떠한 업적, 어떠한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순수하게 나만의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Homo quisque favet ipse fortunae suae. 각자가 자기 운명의 몫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포르투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운, 운명, 행운을 뜻합니다. 아까 포르투나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에 포춘 하면 아, 운이구나, 행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포르투나라는 것은 로마의 운을 가리키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의 명칭이 그냥 이제
고유, 그러니까 일반 명사화 된 겁니다.

자, 운을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참 많은 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운들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주 힘들 때도 그럴 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말 너무나 많은 운이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운이 아닌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은 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운이었습니다. 정말 재수가 좋았습니다. 저는 인간은 운을 준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재수를 딱 잡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재수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여러분에게 운을 준비시켜줄 겁니다. 그 공부가 저는 여러분 각자가 공부해야 될 그 공부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동등하고 그 인간의 얼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차별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인간 각자의 얼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성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준비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 공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운이 나를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운을 받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운이 없었어. 나는 재수가 없었어. 나는 부모복도 지질이 없지. 나는 학교복도 지질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체가 내 자신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mo homini Deus si opicium sciat. 인간이 본분을 안다면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면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라틴어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과 많은 불평등과 많은 차별을 얘기합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평만 하고 그것이 무엇이 안 됐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져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공부 중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기억 중에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 저는 40살까지 남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더 길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남 밑에서 나이 40에서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 그 직업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그래서 학생이라고 딱 쓰면 딱 얼굴을 보죠. 저 나이 아직도 공부해? 뭐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야 될까? 내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만학도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아이도 있을 나이인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이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친구가 제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참 괴로울 겁니다. 아직도 이 나이인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한다는 게 진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 이게 잘못된 걸까?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먹었던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을 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할 때 타인에게 도움받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라. 중요한 건 다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페이백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페이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득이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 로마에서 10년 동안의 그긴 과정의 공부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저는 변변한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정기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뭐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나의 자존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단,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줘라. 내가 받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100% 돌려줄 수 있으면 그분에게 돌려주고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용돈을 줄 때 아, 선생님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학생이 그럽니다. 받아라. 나는 내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빚 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없고 없으니까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 내가 학생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수입니다. 자발적 백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수인데 엄청 바빠. 진짜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근데 내가 백수인데 왜 이렇게 몸 피곤하지? 왜 이렇게 바쁘지? 생각하면 진짜 일정이 너무 빡빡한 백수입니다. 이 공부하는 백수는 정말 바쁩니다. 제가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노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참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백수는 참 어떤 직업보다 평생 직업이고 참 아름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혹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할머니. 할머니 비디오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고민 상담해달래.
1: 고민 상담?
0: 어.
1: 내가 그동안 90 먹다랑 살았는데 상담 한마디 못해서 되겠어? 내가 상담을 다 해줘.
0: 오.
1: 나만 말 맥히는 건 없어. 고민은 넌 해봐. 그럼 내가 상담해줄게. 물떡 이거 갈아입을까?
0: 딴 거 입고 싶어?
1: 보기 싫어서. 널 여러 사람이 볼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입어야 돼.
0: 할머니, 진짜로 어린 학생들도 고민을 보냈어.
1: 지금?
0: 어.
1: 아이고,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0: 할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저를 깔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런 걸 여기다 쳤어?
0: 어.
1: 해결 못하고 여기다 내놨어?
0: 아니, 할머니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1: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봤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갖고는 해결 못해.
0: 뒤돌아봤을 때 이거 꼭 욕심을 부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1: 인생에서 놓치지 말을 거? 자기 마음.
0: 다른 사람들한테

0: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너나 잘하고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거. 죽으면 돼야 내가 내 자신을 죽은다고.
2: 할머니.

0: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힘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힘내면 잘해. 부모니까 내가 눈물 날라고 그래. 뭐라겠지? 금방 잊어버렸네.
1: 동생들이 자꾸 깔던데 학생이 보낸 고민이야.

처음에는 엄마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한테 좀 많이

0: 말을 찍고 조금 더.
1: 이만큼?
0: 조금 더 됐어.
1: 얘는?
0: 이거 뭐야?
2: 할머니! 엄마, 여기 좀 봐봐. 참, 약간 말을 찍고.
3: 여기 너무 예쁘다.
1: 할머니, 내가 아까 지금 하얗게 뽀글뽀글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게 다 벚꽃이야.
3: 네?
1: 어, 벚꽃. 그 뽀뽀가 너무 진한 거 아니오?
0: 이쁘니까 바로 되는 거.
3: 나도.

0: 요즘에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면 건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봐요.
1: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 초고층 건물. 이러면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육상 빌딩.
2: 육상 빌딩.
1: 어. 예, 네, 어릴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수족관 갔다가 아.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 엘리베이터 아! 하면서 올라갔던. 어,
3: 맞아요,
1: 순식간에
3: 맞아요.
1: 올라가던.
3: 어,
1: 그 막상 전경을 보면 엄청나게 네. 높잖아요. 네. 근데 육상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3: 아, 그렇죠.
1: 예, 네, 각자 기억나는 초고층 건물 있습니까? 좋아하는 초고층 건물?
3: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에펠...

0: 탑도 엄청 초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에펠탑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1: 봤어요 그걸?
0: 봤어요.
1: 직접 가서?
0: 올라가기도 했어요.
2: 아 부럽네. 네, 못 가봤는데. 저는 고층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만들어진 건물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리움미술관이라고 한남동 쪽에 있어요. 네, 이게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그 거장 건축가가 각자 이제 만든 건데 재료과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1: 우리 교수님은?
3: 저는 그 콜로세움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넓은 공간을 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1: 콜로세움. 야, 네. 이제 요새 근데 트렌드가 약간 높이에요 높이.
3: 네.
1: 세계적으로 그냥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 몇 층까지 그러면 가보셨어요 지금?
3: 저도 초고층 네. 건물은 롯데월드 타워인데.
1: 6세 빌딩보다 엄청나요?
3: 근데 아까 63 빌딩에서 경험하셨던 지금, 하는.
1: 아, 이거요.
3: 그 똑같은 경험인 것 같은데.
0: 저도 우충환 교수님처럼 롯데타워 가고.
1: 거기 몇 층이죠?
0: 거기가
4: 123층이에요.
0: 123층.
1: 더블이네.
4: 네. 저도 롯데타워까지밖에는 못 가봐서.
1: 아, 세 명은 다 가봤네?
4: 네. 네.
2: 와, 부자다.
4: 저 오늘 실
1: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면, 네. 야,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태풍이 막 와도
0: 네,
1: 바람이 엄청나게 막 불고 해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서 있는지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좋습니다. 초고층 건축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0: 벌써 느껴집니다. 네.
1: 허리가 고드세요.
0: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구조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최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1: 건축 구조공학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건축 구조공학 좀 생소합니다. 이건 또 어떤 장르예요? 어떤 겁니까?
2: 한마디로 건축물의 골조와 뼈대를 연구하고 그 계획하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건축물은 얼핏 봤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흘려보내고 때에 따라서 잘 싸워서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그 뼈대.
3: 네.
1: 건축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3: 네.
1: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을 몇 개나 설계하신 겁니까?
2: 제가 죄송하게도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설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따지는 사람인가요?
2: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기준, 네. 그다음에 시공 기준, 그래서 지피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한국 건축 기준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0: 그 센터장이라는 게.
1: 아, 그럼요.
0: 저도 뭐 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센터장.
2: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어쨌건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고.
1: 그럼요.
2: 그럼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를 기둥이 있다. 그럼 이 기둥이 제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때 박수를 쳐주셨어요.
1: 아니, 참.
4: 한국 건축 기준 센터장님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1: 에이, 설마요.
4: 저 잊고 있어? 아이, 그럼요. 지금 원래 한국 콘크리트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 공학회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님도 알고 계시네.
0: 삼장이시네.
4: 네, 삼장이시네.
0: 삼장 법사님이셔. 삼장 건축 법사님. 이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 구조 공학의 그냥 끝판왕이다.
4: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겸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대단한. 또 이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자,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고 초고층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2: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만족하면 그것은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재난계획이라든지 내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1: 그럼 세계에서 가장

0: 높은 건물은 도대체 몇 층입니까?
1: 1등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28m이고요.
2: 층수가
1: 163층.
0: 163층, 800m? 와.
1: 유일하게 800m 대입니다.
0: 야, 부르즈 할리파. 저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재까지도 저 높이를 깨는 건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럼 2위는요?
1: 2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고, 마르데카 118.
0: 마르데카 118.
1: 층수가 바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2: 118층.
1: 그렇습니다. 층수는 118층이고, 높이가 679m입니다.
0: 600m요.
2: 아, 그러면 1위하고 2위하고 꽤 높이 차이가 있네요.
1: 15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0: 150m.
1: 자, 3위도 아시아에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타워.
0: 저것도 진짜 높아 보이네.
1: 자, 이것도 600m대이고요. 632m. 층수는 숫자가 더 높습니다.
0: 층수는
1: 28층입니다.
0: 아니, 롯데월드타워도 엄청 높은데 세계 3위 안에는 못 드는 겁니까? 몇 위일까요, 롯데타워는?
1: 네, 아쉽게도 탑 3위 안에는 들지는 못하고요. 네. 6위, 세계 6위입니다.
3: 6위면 대단한 건데.
1: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1위와 2위 그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회사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0: 진짜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0: 야,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1위, 2위 건물을 대한민국 기술로 졌다. 아, 또 국뽕 타임이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그럼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이것도 높은데 정확히 높이가 어떻게 되죠?
1: 롯데월드타워는 두 개의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555m. 그 다음에 층수는 123.
0: 와, 쉽네.
1: 이 롯데월드타워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75만 톤에 이르릅니다.
2: 75만 톤이요?
0: 75만 톤.
2: 감이 안 와요.
3: 어느 정도인 거지?
1: 그래서 네. 75만 톤이라면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75kg으로 봤을 때 1000만 네. 명이 모이면 75만 톤에
0: 해당합니다. 1000만 명이요?
2: 거의 서울시 인구가.
0: 서울시 인구가 천만, 천만이
1: 서울시 거지? 인구가 다 모여도 아마 롯데월드타워보다는 더 가볍지 않을까.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서울 시민들의 몸무게를 다 쌓아도 와,
3: 되게 신기하다.
0: 아니, 근데 건물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딱 잘 서 있어요?
2: 그러니까요.
0: 야, 이게 신기하네.
1: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스스로의 자중, 자기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초고층의 경우는 그렇겠죠. 또 지진 하중과 바람 하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하중을 잘 지지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구조공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0: 건축 구조 공학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럼 설계 방식일까요?
1: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0: 돌고름인가 그런가?
1: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자료를 한번 봐주실까요?
0: 와, 이거 움직인다.
1: 그렇습니다.
0: 와, 방 쓰셨어요?
1: AI하고 저하고 만들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AI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 이 건축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자중, 자기의 무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중.
1: 최상층부에 있는 것이 즉 사람이 발을 디디는 그 부재가 슬래브입니다. 그 아래쪽에 하늘색이 바로 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부재가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0: 슬래브.
1: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을 결국은 지방까지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0: 평평한데요. 평평한.
1: 그렇습니다.
0: 바닥이요. 바닥.
1: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요거, 요것이 이 바닥.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예. 슬래브가 우선은 가장 인근한 그 보라고 하는 수평 요소로 이제 하중이 집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중은 이제 기둥으로 집중이 됩니다. 네. 2차 집중이 됩니다. 그 하중은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오게 되겠고.
0: 그렇죠.
1: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그대로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 그 박혀버리
1: 그렇습니다. 네, 기둥이 뾰족하기 때문에 네. 땅속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0: 쭉 내려오니까 모처럼 박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게 넓대 대한 그런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0: 네, 밑에 제일 밑에
1: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0: 하고
1: 그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그 집안에 분산되어서 결국은 건물 전체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
0: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밑으로 다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건물의 하중은 결국은 집안으로 전달돼야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0: 그렇죠. 그럼 기둥이나 보에 어떤 식으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둥이나 보에.
1: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압축력이 작용한다.

0: 그러면 기둥을 통해서 그대로 집 안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휘어지는 힘, 또는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춰서 재료도 선택이 되고 뼈대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지나중에 대해서는 건물이 굉장히 유연하게, 스스로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또 하나 바람은 굉장히 고층의 경우는 강하게 작용하는데 그 바람을 잘 버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하중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16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그것을 또 잘 조합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그런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
2: 아까 그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하중이 서울 인구랑 맞먹는다고 하셨어요.
3: 그러니까
2: 그 무게를 땅이 안 꺼지고 버틴다라는 거.
3: 그러니까
2: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0: 그 압축력은 기둥을 통해서 집 안으로 전달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2: 네.
0: 롯데 월드타워는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2: 555m인데
0: 그런 방식으로 해소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2: 특별한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지름이 1m 정도 되는 그런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 30m까지 가서 하강강 안반에 직접 정착을 합니다. 임플란트 아직 심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깊숙하게 심어서 안반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판 4,200kg톤의 철근과 그 다음에 8만 톤의 콘크리트를 투입해서 매트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트 기초와 콘크리트 파일을 하이브리드에서 자중을 집안으로 전달한다.
2: 555m짜리 빌딩인데 그 높이에서 힘을 아래로 내리려면 기둥을요 이거 엄청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4: 진짜로요.
2: 얼마나 세웠을까요? 기둥을.
0: 딸랑 8개.
2: 네?
0: 층당 딸랑 8개를 세웠습니다.
2: 무슨 8개?
0: 기둥.
3: 건물 내에 기둥이 8개밖에 없다고요?
0: 그렇습니다.
2: 어떻게 8개를 버텨요?
0: 기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메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메가 기둥 8개. 그래서 롯데 월드타워는 메가 코어 월, 메가 기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 아, 그럼 그 코어 월은 기둥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건 벽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2: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둥이 좀 많아야 안전하지 않냐라고 또 말씀도 하실 텐데 괜찮아요?
0: 맞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당연히 안전한 것이 맞고요. 근데 8개밖에 없지만은 그 기둥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가로 세로가 3.5m이기 때문에
2: 하나예요? 크네.
0: 웬만한 방 크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4: 그러네요. 거의 몇 평인데요, 그 정도면은 진짜로.
0: 자, 그래서 정밀한 구조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둥 개수만 가지고도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조공학의 핵심이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사실 또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0: 그렇습니다.
2: 효율적인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세계 1, 2 건물을 다 우리나라가 기술로 했지 않습니까? 첨탑을
1: 올려서
2: 100m짜리 딱 올려버렸으면 우리가 이때 하는 거 아니냐.
5: 300m만 세웠어.
2: 300m.
5: 옛날에 2NE1이 그 데뷔를 했을 때 산드라방님이 한때 180이었거든요, 키가.
2: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런 순위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 학회에서는 몇 미터냐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기준이냐. 를 반드시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층수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것이든지 두 번째로는 그 위에 말씀하신 것들은 첨탑. 근데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네. 정말 이제 순위 경쟁심이 있는 차원에서 안테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테나 세우는 거예요.
0: 첨탑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테나라고 하는데.
2: 안테나
0: 그것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세우면 그 기준에서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각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2: 그러면은 조금 뭔가 꼼수 느낌이 좀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2: 얼마나 이게 인간들이 경쟁적이고 예민하면은 단체까지만 들어가지고 싸우냐. 왜 이렇게 인간들은 고층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0: 예. 사실은 인류는 건축에 대한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높디 높은 수직적 공간.
2: 수직적 공간.
0: 이러한 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없이 넓게 펼쳐지는 어떤 장애물 없이 벽이나 기둥 없이 그런 대공간, 무주 공간, 그런 두 가지 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건축사, 그런 건축 구조, 공학의 발전에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아니 근데 또 우리 우추환 교수님도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또 왜 인간을 한번 좀 가보자.
1: 드디어 제가
2: 수직 건물과 기둥 없는 무주 공간을 욕망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욕심이 심한데 왜 그럴까요?
1: 뇌과학 쪽에서는 건물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2: 감정적.
1: 같아요.
2: 네.
1: 근데 이제 높이 같은 게 이제 주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감정의 종류가?
4: 지배감, 권위,
2: 지배감.
1: 성공, 지배감.
2: 권력. 그렇죠.
1: 저희는 이제 경외감이라는 말을.
2: 네. 그거 심에 대한 영각 아니에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경외감. 결국에는 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2: 아, 그래요?
1: 경외감을 갖게 되면 이제 자기가 좀 작아진대요. 그걸 스몰 셀프.
2: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1: 그렇죠. 그래서 신사회적 성향이 높아진대요.
2: 이거는 진짜 좀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그냥 작은 존재였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공감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세상을 만나면 나는 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면서 나를 좀 찾아가는. 뭐 그런 거 동의하십니까?
0: 네, 동의하겠습니다.
2: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는 마지못해
0: 노력해보겠습니다.
2: 예. 어둠의 화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저는 들으면 느낀 게 약간 그 일반 시민들을 작아지게 만들어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의 목적이 그게 컸을 것 같아요.
1: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옛날에는 현대 그 구조 시스템이나 좋은 재료는 사실 없었을 건데, 그때도 초고층 건물들이 있었나요?
0: 그때는 초고층이라 그런 분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구조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입니다.
2: 피라미드? 맞네요.
0: 지금부터 4,600년 전이죠.
2: 4,000년.
0: 높이는 146.6m.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3,40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건축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고. 자, 그 이후에 이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 얼마나 걸렸습니까?
0: 서기 1311년이기 때문에 대략 3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영국의 고딕 시대 때 링컨 대성당이 비로소 160m로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요. 저층부 석재부가 80m, 그 다음에 상층부 목재부가 80m, 그래서 합쳐서 160m였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게 인류가 거의 4000년 동안 피라미드를 못 이긴 거예요. 피라미드의 그 높이를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0: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흩뿌리고 그 다음에 버텨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2: 구조 시스템.
0: 그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하중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는데 인류가 3,80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느냐.
2: 보아 기둥까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크리트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저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0: 거기 피라미드 시절에는 일단은 건물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왜 이게 안정적일까요?
2: 밑에가 넓고
1: 밑에를
2: 점점 올라가니까.
0: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겁습니다. 네.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스스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즉 재료 자체가 질량이고 질량 자체가 그냥 구조인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질량 구조였다.
2: 그냥 무게로 그렇습니다. 버텨버리는 네. 구조. 예.
0: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운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돔 또는 벽이 되는 것이죠.
2: 돔 구조요?
0: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로마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그런 면 구조에 가깝다.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 네. 면은 되는데 선은 안 되냐. 가능하겠죠. 그래서 벽이 아니라.

0: 힘이 흐를 수 있도록 미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석재를 덮으면 외형적으로는 3차원 돈처럼 보이지만 힘은 선을 따라서 흐르는 선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 텐트 그런 것처럼요?
2: 네, 텐트. 예.
0: 그렇게 해서 인류가 그러한 선요소로까지 발전하는데 3,800년이 걸린 것이고
1: 여기까지는 3,800년.
0: 그때 비로소 이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3: 지금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땐 굉장히 많은 걸 아까 고려를 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처럼 쌓으면 1km 높이를 쌓아도 안 무너질까요?
0: 피라미드 형태로 쌓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석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만 계산했을 때는 8km까지 쌓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누가 시공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반이 버텨낼 수 있느냐.
1: 아니 그러면은 일단 질량 그리고 면 그리고 선 뭐 리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럼 현재는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까?
0: 현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두 재료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골 또는 철근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1: 그때는 이제 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약간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약간이요. 약간 이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0: 약간 틀렸지 거의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또 한계입니다. 그걸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재료의 개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1: 재료. 그리고 재료도 그럼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겠죠? 재료도요?
0: 그동안 우리가 쭉 인류가 사용했던 재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그 석재와 이제 목재가 되겠죠.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1: 불가능.
0: 강도도 굉장히 크고. 근데 아쉽게도 한 가지씩 약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석재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균열이 한번 생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용 그냥 파괴가 되는 것이죠. 자, 목조 아주 좋습니다. 물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썩으면 끝나는 것이고 화재가 나면 끝입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건축에서는 그 재료를 계속 여전히 부분적으로 쓰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에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죠. 이제 콘크리트.
1: 콘크리트.
0: 자, 콘크리트는 좋습니다. 강도가 엄청납니다.
1: 네.
0: 엄청난데 콘크리트도 인공 석재입니다. 자, 그럼 그렇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4: 당기는
0: 그렇습니다.
4: 힘.
0: 콘크리트도 잡아당기는 힘에 약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
1: 철근.
0: 이건 잡아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대한 강도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 재료고 그 강도도 굉장히 크죠.
4: 네.
0: 단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개를 조합하면 멋진 이제 궁합이 나올 수가 있는
1: 철근 콘크리트?
0: 그렇죠. 압축력은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인장은 철근이 담당하는 자, 이 조합이 이제 성립되면서
1: 하이브리드네요.
0: 현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 이게 뼈와 근육 같은
0: 그렇습니다.
2: 느낌.
0: 네네.
1: 아까 인공석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버무릴까요?
0: 일단 콘크리트에는 물이 들어가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골재가 들어갑니다.
1: 골재.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가
1: 시멘트.
0: 들어갑니다. 네. 이 모두 다 자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 다량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이제 화학 반응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뭐를 녹이거나 하면 열을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3: 근데 콘크리트는 이게 시멘트랑 물 넣으면 발열 반응이라 열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콘크리트를 만들고 쓰는 게 그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의 7%인가를 먹어요.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비중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게 없이는 현대 건축이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1: 빨리 대체해야겠네.
3: 계속 새로운 시도가 하고 근데 말씀대로 이걸 능가할 재료가 지금
1: 없어요?
3: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재료여서 되게 흥미롭게 보는 물질 중에 하나.
1: 아니 근데 그 뭐 사실 이 콘크리트를 누가 개발했는지도 이제 궁금해요.
5: 진짜. 네.
1: 콘크리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어디 어떤 가문에 무슨 콘크리트 백작인지. 예. 네, 뭐 콘크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 사람 이름인지 궁금해요.
5: 어?
0: 네. 네, 콘크리트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5: 아, 다행이야.
0: 영국의 벽돌공인데 조셉 에스퍼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1: 네.
0: 이분이 하덕에서
1: 하덕에서
0: 석회석과 점토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나온 것이 현대시멘트의 원조.

0: 사실 이게 시멘트는 그래도 더 옛날에 신전 같은 거 짓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1: 사실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는 우리가 판테온 AD 128년 판테온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0: 어, 그래요?
1: 그때 사용된 콘크리트는 지금과는 좀 다르고 화산재를 주요 성분으로 한 그러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요.
0: 그것도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판테온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재는 균열이 발생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이 판테온의 콘크리트는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0: 아, 근데 이걸 왜 지금 안 씁니까? 이거
2: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23년에 네. 이 재료학 논문에서 이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게 굉장히 크게 연구된 게 있는데
0: 자가치유 콘크리트 대박이다.
2: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석회랑 생석회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생석회라는 그 산화칼슘이라는 걸 많이는 안 썼어요. 얘는 물이랑 닿아도 반응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해가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거나 균열이 있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그걸 메워가는 과정이 다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0: 아니 판테온 콘크리트가 짱인데
3: 그러니까
0: 앞으로 그냥 이거 쓰자고 하시죠, 위원장님.
1: 예. 뭐 제가 여기에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제가 쓰자고 했을 때 그걸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0: 공급이요?
1: 대량 화산재. 공급이 돼야 되는데 화산재를 구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석회 관련 그 라임 성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자, 그것은 현대 건축의 그 대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또 구하기가 어렵겠네요. 롯데월드타워에도 콘크리트가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는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1: 자, 거기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기반한 콘크리트고요.
4: 대략 5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1: 이 양도 중요하지만은 강도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롯데 월드타워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0MPA급을 사용했습니다.
0: 뭡니까?
1: 80MPA. 어떤 물리학적 단위인데
0: 메가파스칼?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한번 쳐다봐요.
0: 강도요?
1: 엄지손톱. 강도, 예, 예. 자, 대략 면적이 1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1제곱cm. 여기에 800kg이 제하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성능을 갖춘.
0: 고성능이네요.
1: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라 볼 수 있겠고요.
0: 점점 저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1: 건축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거든요. 일반적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초고층 같은 경우는 지상에 정착해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5: 올려야 되는구나.
1: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밍, 타워 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수직 이동 시스템, 즉 엘리베이터.
0: 같이 가는구나.
1: 그렇죠. 현재 상용화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엘리베이터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초속 10m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 대략 600m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하고요.
0: 엄청 쫄리겠네. 와, 엘리베이터는 와.
1: 재현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화 시스템, 그다음 방제 시스템, 그 기술들까지 같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초고층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까.
6: 내각의 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던 지능.
3: 내각 중요하죠.
6: 네, 인간의 지능이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3: 내각 중요하죠. 네.
0: 근데 이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는 하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해, 특히나 이제 자연재해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 볼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은
7: 지진도 나고요.
0: 흔들리는 게 막 느껴지지 않을까요?
1: 대략 한 100m, 300m 요 정도 선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지진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큰 하중이고
0: 지진 중요하죠. 예.
1: 300m 이렇게 더 넘어서면 그보다 바람이 더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0: 그 저층 건물 있잖아요. 저층 건물이 지진에 왜 더 영향을 받을까요?
1: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예.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5: 지진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서?
1: 아, 그러면.
0: 오우와.
6: 우와.
5: 처음 본다, 이런 시스템.
1: 자,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받아볼게요.
5: 우와, 사비.
1: 자, 사람들도 목

0: 소리가 이 프리퀀시가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중저음, 멋진 중저음,
1: 네.
0: 어떤 분들은 좀 가벼운 목소리도 있고요.
1: 네.
0: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높이 또는 뭐 강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는 고유 주기가 다 다릅니다. 네, 가장 높은 건물을 모사하고 있는 이 녀석은 주기가 비교적 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은 좀 짧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저층 건물입니다.
1: 네.
0: 굉장히 짧아요.
1: 아, 진동이 많이 가네.
0: 자, 그러면 제가 지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천천히 오는 장주기 지진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1: 천천히 온다.
2: 그러면 제일 높은
1: 게. 제일 높은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0: 다른 녀석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빠른 지진을 가해보겠습니다. 누가 반응하나요?
3: 가운데 있는.
1: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0: 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지진파를 가해보겠습니다.
1: 아, 예. 희한하네.
0: 나머지 것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얘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2: 그러니까 지진의 주기에 딱 맞는 그런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진이 그런데 장주기, 중주기, 단주기 중에서 단주기가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진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저층 건축물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4: 신기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건물이 지진이 오면 흔들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5: 초고층 좋은데?
4: 초고층으로 옮겨가야겠는데요?
1: 건물이 진동에 맞춰가지고 같이 흔들린다는 게 참 신기한데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4: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1: 네.
0: 맞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4: 맷집 좋게.
0: 그렇습니다. 네. 손상은 감내하고 다만 아무리 손상을 받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그 정도 보험 수준의 내진 설계가 내진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자, 좀 아쉽다. 우리 집은 좀 아쉽다. 그럼 다음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면진입니다, 면진.
1: 면진? 면진은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4: 고급 옵션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2: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0: 지진을 없애주는 거죠.
4: 야.
0: 자, 건물 위에 컵을 붙여놓고 책상을 흔들면 크게 컵이 흔들릴 것입니다.
4: 네.
0: 근데 컵과 이 책상 사이에 얇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비닐을 올려놓고 흔들면 책상은 흔들리는데 컵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겠죠.
1: 그게 면진.
0: 그렇습니다.
1: 건물이 아예 흔들리지 않고.
0: 그렇죠. 그래서 건물과 지진을
1: 격리시켜버리는
4: 거.
0: 이 기술은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옵션은 더 있습니다.
4: 또 있어요?
0: 이번에는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있겠습니다.
1: 제거한다는 게 좀 많이
4: 지진을 제거해요?
1: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0: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4: 그렇죠.
0: 파동은 에너지로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살살 우리가 빼줄 수 있다면 지진은 결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최꼭대기에 질량체를 매달아서 아마 타이펠 101에서
4: 네.
0: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의 효과를 삭제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로서 바꿔서 결국 지진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게 됩니다.
4: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면 그 안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그 추가 반대쪽으로 당기면서 서로
2: 관성을 이용해서.
4: 네, 관성을 이용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게.
1: 초고층 건물은 근데 지진보다 이제 바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0: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람은 총 면적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집니다.
4: 네.
0: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 하중이 지배적일 수가 있겠고요.
4: 네.
0: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강풍이 불 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1: 오는데.
0: 그렇죠. 바람은 빠져나갈 때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뭔가 와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면서 빠져나가고
1: 와류가 뭐죠?
0: 그것이 좀 피곤합니다.
4: 그 와류. 터뷸런스.
1: 이거
4: 소용돌이 같은
1: 이거 와류. 이게 오니까
0: 그렇죠.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건물이 직사각형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겼을 때는 이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와류가 규칙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0: 툭툭 칩니다. 네. 그러면 바람이 부는 직교 방향으로 건물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형상 설계 기술을.
1: 형상 설계 기술.
0: 그렇습니다. 네. 모양을 이제 잡는다는 것이죠. 아. 쉬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양이 네모보다는 좀 삼각형으로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는 삼각형도 또 모양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2: 바람 길을 뚫어 놓는 거예요.
0: 그렇죠.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1: 그래서 약간 건물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뭐 월드컵 트로피 같은
0: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하죠. 위로 갈수록 바람이 세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좁힌다든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틀어 놓으면 바람이 그냥 슬 빠져나가고 상호 규칙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 이것도 과학이네 또. 그러니까요. 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이게 저 건물은 약간 멋있게 틀어져 있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오는 이 와류들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3: 그 되게 특이한 건물 있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그 상하이에 있는 세계금융센터인가 거기 보면 딱 병따개 같이 생겼어요. 네.
0: 저 닉네임이 이제 병따개 건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최상층에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람에 의한 압력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0: 1000층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1: 1000층이요? 지금의 국내에서요?
2: 1000층.
0: 어디에서요?
1: 어디든요? 네.
2: 이야.
1: 1000층? 4km짜리 건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다.
2: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그럼요. 네. 멀리 뚫고 지나가겠네요.
1: 1000층이 가능하다. 이야. 확신하세요?
0: 네. 지금도 일본에서 구상만 했지만 엑스시드 4000의 경우는 말 그대로 4000m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구상을 했고요. 300층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구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300층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일단 수직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네. 대략 엘리베이터가 한 50층마다 환승을 해야 되는 그것이 좀 일반적인데.
1: 엘리베이터가 환승이다.
0: 600층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800층 또는 1000층 정도 된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계속 그 높은 곳에 살려면 산소 부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한 3000m 정도 되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1: 많이 되지 않을까요?
0: 한 20도 정도 차이는 나고요. 그러면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요?
1: 원래요? 그러면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0: 그래서 아마 밀실한 시공, 또 특별한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초고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시스템의 문제나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자, 우리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은 뭡니까? 왜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물들을 보셨을
0: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 건물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 나왔던 그 판테온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나. 판테온은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자연재해의 결과물이죠.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축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2: 저는 판테온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안을 못 들어가 봤어요.
1: 거기까지 가서요?
2: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크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네. 그죠?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0: 이제 네, 지름이 43.3m 정도 되고요. 무거운 콘크리트입니다. 당시에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두꺼워야만이 인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두께가 아래쪽은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인상 깊었던 건축물을 물어보니까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보다는 무주공간에 대한 더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0: 일단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200

0: 200m 대경관 돔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를
1: 암으로요?
0: 여러 연구자들과 최근에 시작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2: 아니 200m로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면은 오히려 단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
1: 콘크리트 하시지 왜 나무를 하십니까?
2: 그러니까요.
0: 콘크리트는 적합지는 않고요. 다른 재료도 가능한데 이제 네. 목이라고 하는 재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마치 오래전에 내가 와봤던 것처럼
1: 한옥
0: 그렇습니다. 또 목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목은 자연 친화 재료입니다. 네. 즉 탄소 중립 재료라는 것이죠. 나무도 어렸을 때 탄소를 쭉쭉 빨아먹고 나이가 들면 얘도 게을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때 바꿔줘야 됩니다.
1: 그 나무, 그 바꿔주는 나무로 이제 뭐 무주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초고층이 1km를 넘으려고 하는데 무주공간은 그러면 어느 규모가 가장 큽니까?
0: 초고층은 높이로 재듯이 무주공간은 경간으로 잽니다.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2: 기둥과 기둥 사이.
0: 기둥 사이. 아. 현재 가장 큰 경간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테디움 312m입니다.
1: 와, 312m요?
2: 300m가 넘는 거리 동안 기둥이 없다라는 거네요.
3: 와, 그 쫙 펼쳐진
4: 동구장.
0: 동구장. 그 동구장입니다.
1: 그럼 현대 무주 공간은 지금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게 좀 있을까요?
0: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 일본을 예로 들자면 그 도쿄의 자존심, 도쿄돔이 있고요. 그리고 2002년. 또 FIFA 월드컵이 개최된 그 삿포로 동구장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220m의 경간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돔.
2: 아, 후쿠오카돔은 이렇게 닫혀요?
0: 네.
1: 아니 근데 참 도쿄돔도 그러고 참 신기한 게 넓은 이 규모를 어떻게 기둥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지. 야, 참 신기해요 이게.
0: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도쿄돔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 공기막 지붕이라고 합니다.
1: 공기막 지붕.
0: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0: 그 마치 이제 풍선 인형처럼 바람을 불어넣어서 형성되는 그런 지붕이다.
1: 그러니까 돔 안에다가 공기를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0: 바깥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조금만 높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략 한 0.3% 정도의 미세한 차이의 압력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0.3% 압력 차 곱하기 지붕의 면적 하면 대단한 힘이 돼서 이제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어넣었는데 압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2: 새는 거죠.
0: 사실 쪼그라들죠. 네. 그래서 압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락, 회전문. 을 이용해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죠.
1: 그런 돔구장들이 그냥 별로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공기를 집어넣어서 돔을 유지한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2: 저희 회전문이 왜 그 천천히 도는 걸 왜 만들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기 흐름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 많은 건물들이 나왔는데 야, 듣고 보니까 한 번 정도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는 건물들이 있으실까요?
2: 전 판테온이요.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음 편히 탁 착 트인 공간이 판테온. 없기 때문에 판테온에 가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1: 저는 롯데타워요. 거기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제 가면은 야 아누가 먼저 아니 서울 시민 모두의 무게가 여기에 다 있단다 이런 거라던가 30m짜리 임플란트를 아느냐 너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주 뿌듯합니다.
1: 네.
3: 저는 뭐 당장 가고 싶은 데보다는 그 200m짜리 목조 무주공간 만드시면 거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1: 좋다. 거기서 힐링하고 싶다 진짜.
0: 그때 제가 초청하겠고요. 아마 이제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공존하기 때문에 네. 수년에 연락을 드리면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아 성공했구나. 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실패했고
1: 완성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 우리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무주공간 화이팅!
3: 화이팅! 예!
1: 꼭 갈게요.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높아요.

0: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2: 방정식의 대칭이 있다.
1: 예,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2: 이야,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0: 그러니까요.
2: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아,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용띄용 허지택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뿜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안 좋은 감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표현들 하나하나씩 감정별로 정리가 좀 됐죠? 안타까움, 노여움, 지루함, 실망감. 오늘은 배신감입니다. 글쎄요, 뭐,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좀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그렇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가,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 배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여러분이 접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뭘까요? betray죠? betray. 맞아요. betray. 자, betray 누구누구 하면 누굴 배신하다고? 배신을 당하다면 be betrayed. be betrayed가 되겠죠. I was betrayed. I was betrayed. 강세가 뒤에요. betrayed. 한번 더. betrayed. 됐죠? 자, 들어볼게요.
1: Be betrayed. Be betrayed.
0: 배신감을 느끼다. 배신감을 느끼다. 이두 가지가 한국말 똑같은데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하나가 feel betrayed. 이건 그냥 배신 당한 거고요. I was betrayed.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죠. 그냥 배신 당한 거고. 이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 배신감 당. 배신감 느껴. feel. 그죠? 비동사하고 이게 비동사하고 feel 동사하고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건 그냥 배신 당한 상황이고. 이건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요. I feel betrayed. 야, 나 배신 당한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어. feel betrayed. Feel betrayed. 그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들어보세요.
1: Feel betrayed. Feel betrayed.
0: 요거를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명사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Betrayal. Betrayal. 자, 요 명사 형태 좀 특이하죠. A를 붙이거든요. Betrayal. 한번 더요. Betrayal. 요거의 감이 뭐였어요? Sense죠. Sense.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Sense가 감이라고요. 그러니까 sense of accomplishment 그런 뭐 약간 성취감? Sense of betrayal 하면 배신감. Feel. Sense는 앞에 어를 들고 다닙니다. Feel a sense of betrayal. I felt a sense of betrayal. 나 완전히 배신감 느꼈잖아.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0: Very good. 그 친구가 오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어. 분명히 온다 했거든. 안 왔어요. 배신감 느끼죠?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지 않았다라는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He did not come. He did not come.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배신감 느꼈다. I felt a sense of betrayal. 야, 어떻게 안 오냐? 내 결혼식에 어떻게 그 친구 안 와? 어? 어떻게 내 그, 어? 이 중요한 자리에 그 친구 안 오지? 내 생일에 어떻게 안 오지?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Show up. 모습을 드러내다. 무슨 뜻이요? 모습을 드러내다. Show up. Show up. 그 친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좀 배신감을 느껴서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Because he didn't show up. 그 친구가 나타나질 않아서, 그죠? 오지 않아서, show up 하지 않아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지.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 not show up. Because he didn't show up. 들어보세요.
1: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0: Show up 하면 모습을 드러내다. 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미 했고, 신의를 안 지키는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자, 이게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자, 첫째, 신의는 약간 로열한 거죠. 그죠? 로열인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disloyal. Be disloyal. He is very disloyal. 한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 신의가 없어. 어? 배신하는 친구예요. disloyal.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래. disloyal 한 거죠? disloyal. 들어보세요.
1: Be disloyal. Be disloyal.
0: 그 다음에 솔직하지 못한 거는 솔직한 건 뭐예요? honest죠? honest. He's very honest. dishonest. 그 친구 참 솔직하지 못해. 자기 감정 얘기 잘안 해. Dishonest. Be dishonest. 그러면 솔직하지 못함을 말하는 말이고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1: Be dishonest. Be dishonest.
0: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Faithful이라고 하면 믿음을 항상 지키는 사람입니다. Unfaithful이라고 하면 반대죠. Be unfaithful.

0: unfaithful. 내가 믿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unfaithful이라고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죠? 뭐 우리 둘이 이렇게 뭔가 좀 약속을 했는데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남녀관 뭐 이성인데 이게 서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상황들 unfaithful한 거죠. 그죠? unfaithful 그런 상황이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인생사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걸 다 unfaithfu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unfaithful 다시요 unfaithful unfaithful 요거 상당히 좋은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연관 단어들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Be unfaithful. Be unfaithful.
0: 자, 나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너무 안 좋아. 신의를 지켜야죠. 그죠? 의리, 신의. 너무 그것만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과 사랑하는 어느 정도 신의는 지켜야죠. 그죠? 그러면 disloyal한 사람을 나는 안 좋아해. 그럼 될 것 같은데요? disloyal 아까 그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I don't like people. 아, 넌 신의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싫더라. 그죠?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한 번 더.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강세만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0: Okay, wonderful. 마지막. 자, 이건 뭐냐면 배신을 당하고 나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정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 당하고 나면. 그거에 이제 연관해서 이 두 표현하고 정리를 할게요. Be in denial. 자, 요거가 deny 자체가 부인하다라는 뜻인데요. Be in denial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배신당한 상황이라든가 뭔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질 않는 상황을 be in denial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denial. Be in denial. He is in denial. I am in denial. 무슨 말이에요? 와,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I am in denial.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Be in denial. Be in denial.
0: 자,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남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Trust가 믿다죠. 믿음. 믿음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니까. Be hard to trust others. 다른 사람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Difficult의 어감으로 hard가 쓰기 때문에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남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1: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0: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뭐 서로 간에 이제 믿고 사는 게 좋겠지만 가끔 보면 믿음이 안 가거나 믿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sometimes로 일단 빈도 조절을 해볼게요. It is sometimes hard. 가끔 어렵다. To trust others. To trus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종종 힘들 때가 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장을 정확하게 해서 읽어볼게요.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To trust others. 강세 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0: 오케이. 정리합니다. 자, 안 좋은 감정 마지막 주제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럴 때 배신감 느끼다.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그죠? 뭔가 배신감을 느끼다. Sense가 감정이라고 했으니까요. 들어볼게요.
1: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0: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 Be disloyal. Be disloyal.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Be disloyal. Be disloyal.
0: 마지막으로. 남을 믿기 어렵다. Be hard to trust others. 들어볼게요.
1: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0: 자, 정면 돌파 스피킹. 여러분이 다시 보기 이용하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되고 EBS English 앱 설치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환도 전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출력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Specific versus particular. Specific versus particular. 's words are specific and particular. What are the differences?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specific. 여기서는 발음은 specific. 마지막 F 발음을 명확히 하실 거면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Fic. Specific. Specific. Specific. 네, 강세는 C에 들어갑니다. 네, specific.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혹은 구별되는 속성 또는 품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So specific refers to something that is clearly defin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Can you be more specific?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Specific. 구체적인. Specific.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What kind of information? Specific information. So,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죠? 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So, specific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is clearly def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be more specific? Can you be more specific? 이거는 회화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할 때는 specific 사용하시면 됩니다. Can you be more specific? 상대방이 조금 헷갈리게 대충 얘기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 Can you be more specific?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specific instructions는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내가 너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잖아. 뭔가 이 다음에 잔소리가 나온 느낌이죠? 네, 근데 너가 안 했잖아.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Particular. 이거는 특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발음은 particular. Particular.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항상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icular. 마무리까지 R. Particular. Very good. Particular는 전체에서 특정한 일부분만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세부사항이나 특별한 경우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I say the topics are interesting every week, but this one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1: I think so as well. 네. It was a quite a cool topic that we chose. 네.
0: 항상 재미있는 주제를 고르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제는 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요약 문장을 보고 전체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 건데요.
1: Sounds grea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0: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 The internet is a great invention.
0: 계속해서 cool inventions를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인터넷이 소재가 되었네요. Mm-hmm. 네, 인터넷은 a great invention, 대단한 발명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스테파니입니다.
0: 네,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스테파니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네, 앞에서 봤던 문장과 많이 다르지 않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Stephanie said,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제 생각에 인터넷은 a really cool invention. Mm-hmm. 정말 멋진 발명인 것 같습니다. Mm-hmm. 오늘의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1: 그럼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ate, rate, rate. Next we have revolutionize, revolutionize, revolutionize.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words.
1: 그 다음입니다. Brand new, brand하고 new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그냥 new 해도 새로운 거, 새 것을 말하지만 brand new 하면은 아주 새로운 것을 그냥 정말로 새롭다는 걸 강조해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력, potential 발음 연습해 볼까요?
0: Next we have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And lastly, potential, potential, potential. Great. Let's take a look at Stephanie'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True. And I also think that more people are starting to travel abroad because of the internet as well.
1: 아, you know? 인터넷으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것을 보고 똑같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0: Yeah, and if you want to live somewhere else, you can easily connect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1: Exactly.
0: So you don't feel like you're so far away.
1: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덧붙여서 어떤 가고 싶은 나라나 살고 싶은 동네가 있을 때
0: right.
1: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mm-hmm.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더 안심이 돼서 또
0: right.
1: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hmm. 인터넷 덕분에 뭐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덕분에 여기서는 스테파니 씨는 발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0: Yeah.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0: Let's start.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0: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1: 네,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Mm-hmm. 제 생각에 인터넷은 정말 멋진 발명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 아까 요약 문장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원래 앞에 나오는 이 I가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E가 대문자였습니다.
0: Right, they used to be capitalized, but yeah. now since they're just words, they're lowercase.
1: 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보통 고유 명사였기 때문에 그냥 I를 대문자로 썼었는데 이제 보통 명사화되었고 어떤 고유 명사로 여겨지진 않아서 그냥 I를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소문자로 쓰는 게 더 흔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0: Yeah, for sure. I don't think I've seen anyone use a capital I in ages.
1: Yeah, recently, right?
0: Mm-hmm.
1: Yeah. Okay, 다음 문장 볼까요?
0: She says,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1: There are many 대신에
0: loads of.
1: 네, loads of, 많은이란 뜻이고요. Loads of, 그냥 lots of. A lot of 하고 똑같은 mm-hmm.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Mm-hmm.
1: Loads of internet, loads of
0: different
1: inventions. We just talked about internet.
0: Right.
1: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out there라고 mm-hmm. 하죠. 그래서 꼭 바깥에, 뭐 실외에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나와 있는 거를 말합니다.
0: Yeah.
1: 그래서
0: They exist. Right? There are loads of people out there. Many people exist.
1: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할 때 anybody out there who 뭐 이렇게
0: yeah.
1: 뭐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도 out there가 많이 쓰여요.
0: Oh, yeah.
1: So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정말 도움이 되는 mm-hmm. 유용한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는데 useful to society. Society도 사회란 뜻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Yeah.
1: 그런데 to the 무슨 무슨

0: Korean society 구체적으로 쓸 때는 더를 붙여요.
1: Yeah, for
0: 그런데
1: sure.
0: 그냥 사회 전체를 말할 때는
1: Just society.
0: society.
1: Yeah, just society.
0: To the local society,
1: yeah.
0: to the 어떤 society.
1: Whatever society.
0: 한정해 줄 때는 더가 많이 붙고
1: for sure.
0: 아닐 때는 그냥 in society.
1: In society.
0: 네, 아니면 in our society. Mm-hmm. 이렇게 많이 씁니다.
1: Mm-hmm. Perfect. She gives us some examples.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0: 네,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의 예죠. Mm-hmm. 예를 들어 the camera I'm using,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 mm-hmm. light bulbs, 이 방 안에 있는 전구들, mm-hmm. electricity도 발명이죠. Mm-hmm. 전기 그리고 cars,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1: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1: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0: 이런 형태 많이 보여요. All of them are great, 그러니까 all 그거 전부 다 great, 아니면 that's really great,
1: that's really great.
0: But 네. That's good, but 또 쓰이지만 이렇게 뒤에 좋긴 한데 이런 게 더 좋다 아니면 이게 더 좋다 할 때는 mm-hmm. 그때 꽤 great가 많이 쓰여요.
1: Yeah, we use great. Like, yeah. these are great, but we need more blah, blah, blah.
0: Yeah.
1: But, 네. you know, there's something is lacking. Right?
0: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These are okay, but도 가능하고 these are good, no. but.
1: Great.
0: 네, great를.
1: It's more frequently used.
0: 이게 왜 그렇게 더 많이 쓰이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더 좋은 게 있다고 말할 거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말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1: That's
0: 수도 있어요.
1: True.
0: 그래서 all of them are great, 아주 좋아요.
1: Great.
0: 그런데
1: But.
0: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인터넷을 고른 이유. 근데 뭘 하려고 골랐냐면 to talk about, 이야기할 주제로 인터넷을 고른 이유는 오늘, today, mm-hmm. 그 이유 자체. The reason is...
1: The reason is what?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0: 네, 맨 마지막에 with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죠. Mm-hmm. 먼저 단어, 속도, 비율, 요금.
1: Rate. Rate.
0: Rate. 그래서 at this rate,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어떻다. Mm-hmm. 뭐 at the rate of 뭐뭐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Mm-hmm. 또는 비율도 돼요. 비율 with at the rate of 3 to 1 이라든지 3대 1의
1: yeah.
0: 비율로.
1: 근데, I was about to say the money exchange rate.
0: Money exchange. 그렇죠. Currency exchange rate 하면
1: yeah.
0: 환율이죠.
1: Yeah.
0: 네. 거기서는 또 속도도 아니고 얼마나 환전이 빨리 되는가 이것도 아니고 비율이에요.
1: Yeah.
0: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진짜로 요금을 말하기도 mm-hmm. 해요. What's the rate
1: yeah,
0: for
1: the entry rate?
0: Entry rate. Mm-hmm. 여기서 말하는 entry rate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1: A club.
0: A club. 입장료. Okay.
1: I don't know.
0: In that case.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속도를 mm-hmm. 증가시키고 있고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Mm-hmm. With the rate. Mm-hmm. 아니면 at the rate.
1: The rate.
0: 전치사가 이제 with도 가능하겠고 at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mm-hmm. 발명품을 만드는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골랐대요.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1: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0: 인터넷은 has completely
1: revolutionized. Revolutionized.
0: Revolutionized. Revolution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회전하는 걸 말해요. Mm-hmm. 그래서 어떤 것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1: Yeah, it doesn't change, right?
0: 네. 돌려서 변화를 mm-hmm. 주는 걸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혁신하고의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Yeah.
0: So revolution, 혁신, revolutionize, 혁신을 일으키다. Mm-hmm. 인터넷이 완전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1: True.
0: 우리가 서로와 소통하는 방식. How we get in touch with each other.
1: That's true.
0: Or one another.
1: Mm-hmm. Mm-hmm. And what other things has it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0: 네, 지금 방법, 방식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Communicate, learn, 그리고 share information 했는데 앞에 두 개는 the way that을 써줬고 두 번째도 이제 the way that 썼고 세 번째도 the way that 해도 되는데 살짝 바꾸고 싶었던 거죠.
1: She changed it.
0: 네, 그래서 how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the way that에서 that은 안 써도 괜찮아요.
1: Yeah.
0: The way that we learn,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그냥 the way we learn 해도 되고요.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인터넷이 completely revolutionized.
1: Yeah.
0: 완전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1: It completely changed it,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1: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0: 여기에서 사실 영국 발음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요. Start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 R 발음이 확실하잖아요.
1: Yeah, start.
0: Start.
1: Start.
0: 그런데 그냥 start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We can start creating.
0: 이게 stop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실수로.
1: We can start creating.
0: Stop creating.
1: Stop creating.
0: 네.
1: 아, true.
0: 그리고 또 영국 발음만 계속 듣다 보면 물론 stop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분을 될 텐데 여기서 문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And because of that, 인터넷이 그 혁신을 일으킨 것 때문에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1: brand new things. Brand new.
0: How is new and how is new different from brand new?
1: Well, new could just be something that's been created before, but it's been created new, right? It's fresh. It hasn't been used yet. But brand new, I feel like it's something that's a completely new idea.
0: 네,
1: could 좀, be.
0: 네
1: yeah.
0: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1: right.
0: 정말 더 새로운 것을 보통 brand new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Are these new? 누가 물었어요. 새로 산 신발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신었을 수 있잖아요.
1: Yeah.
0: But they're not old.
1: They're
0: so
1: not old.
0: They're still new.
1: They're still new.
0: But right. if you say these are brand new 하면은 약간 진짜 오늘 처음 신고 나온 것 같은 느낌.
1: Yeah. And something can be new to you, but it could be used,
0: 아,
1: right?
0: Okay.
1: So I got new shoes,
0: yes.
1: but somebody else used it. So they're 아, not 네. brand new shoes. 네. They're just new to me.
0: 아주 중요한 차이네요.
1: Okay.
0: 새로 신발을 아니면 다른 걸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중고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This is my new camera. 이거 제 새 카메라예요 했지만 완전 새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1: Yeah.
0: 그럴 때는 완전 새 것이라면 This is a brand new camera라고 right. 해야만 합니다. 네, 강조를 하고 싶다면.
1: Okay.
0: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리고 뭘 또 의미하냐면
1: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0: 그리고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우리가 업무를 하고 꼭 뭐 사업까지 아니더라도 do business together. 업무를 하고 how we talk with each other.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And lastly, she says,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네, and there's just so much
1: potential for it. Potential.
0: 네, 잠재력, 잠재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잠재력이 잠재적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 it는 물론 이 문맥상 for the internet to help people to develop
1: new things,
0: more things.
1: Yeah, or 네. just internet usage, right?
0: 네.
1: Potential things we can do with the internet.
0: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냈는데 right.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 loads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많은을 가리키는 건데 a lot of, lots of, many, much 말고 loads of도 한번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죠. 그리고 so much potential for 뭐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아까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for the internet 느낌이었지만 for 뒤에 그 잠재력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문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에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loads of를 이용해서 저는 휴대폰에 앱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려면 I have loads of apps on my phone. I have loads of apps on my phone 하면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have loads of apps on my phone. One more time. I have loads of apps on my phone.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다음으로는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Loads of people gathered in the room. Loads of people gathered in the room.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Loads of people gathered in the room. Loads of people gathered in the room.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자, 다음 패턴으로는 so much potential for 뒤에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장.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I saw, 내가 보았다. I saw so much potential for success. 그러니까 potential for the group, for the team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을 위한 잠재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for success. 발음 연습해 보죠.
1: I saw so much potential for success. I saw so much potential for succes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당신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많아요. You have so much potential for growth. 여기서 growth라는 것은 꼭 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력 면에서 성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You have so much potential for growth. You have so much potential for growth.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1: You can say,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0: 네.
1: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0: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제로 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관련해서 잡아보았는데요. Yeah.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야기 이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at's
1: right.
0: not what I'm talking about.
1: No,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this.
0: Yeah. One more time.
1: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0: All right.
1: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여러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인터넷의 발명과 관련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개를 찾아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craft selling has seen a huge upward trend, and it has allowed lo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ll online.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has allowed words and images to transcend time. Posts are permanent, and even in my old years, people will be able to find a post and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ime it was written or composed or draw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Helena says,
0: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 이후에 craft selling, craft라는 것은 공예품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고요. Mm-hmm. 손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craft selling, 공예품을 파는 것이 has seen a huge upward trend, mm-hmm. upward, downward,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Mm-hmm. 여기서는 upward니까 위쪽인데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1: Mm-hmm.
0: And it has allowed lo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ll online. Mm-hmm. 여기서 말하는 it는 인터넷이죠.
1: 인터넷.
0: 그래서 인터넷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다.
1: Hmm.
0: Which is very, very true.
1: It is super true.
0: 네.
1: The next one is posted by Nick.
0: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은 has allowed 뭐뭐뭐 to 다른 거 하면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1: Yeah.
0: 네, allowed words and images to transcend time. Transcend라는 것은 어떤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mm-hmm. 걸 말해요. 그래서 글과 이미지가, 즉 사진들이 시간을 초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Posts are permanent.
1: permanent.
0: 글 올리면 영구적으로 남고, and even in my old years, 여기서는 이제 내가 나이 들었을 때도란
1: yes.
0: 뜻으로 쓰였고요. People will be able to find a post. 사람들이 예전에 쓰였던 글을 하나 찾아가지고
1: mm-hmm.
0: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ime. 그 시기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1: Right.
0: 어떤 시기냐면 it was written mm-hmm. or composed or drawn. 글이 쓰이거나 composed도 뭐 글도 compose 할 수 mm-hmm. 있고 음악도 compose 할 수 있죠.
1: Mm-hmm.
0: 그래서 글이 작성된 시기 또는 drawn 그림이라면 그려진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o yeah, be careful what you post online because they're permanent.
1: It will haunt you until you're old. All righ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itting here with us to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Today, 드디어,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Is there anyone out there? 네, 우리 그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Okay, so remember last time 우리 상상을 했죠? 네, 상상을 했어요. 자, 이런 세계에 있으면은 외계인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오늘 드디어 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될 건데 재밌을 거예요. Alright, now before we begin, of course, we've go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here we go. The first word is pray. 자, pray. 자, pray, E하고 A 차이점이 크죠? pray는 기도하다, A, P-R-A-Y. 근데 P-R-E-Y는 먹이에요. 네, 동물의 세상에서 네, pray, hunter, prey, 네, 이렇게 많이 하죠? 네, 먹이. The second word is signal. signal, 신호입니다. And the third expression is to give up. to give up, 포기하다. Okay,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go ahead and do our reading. Okay, so what kind of aliens would exist in the water world, low gravity and high gravity? 자, 한번 볼까요? Water world. The aliens living here might have large mouths. These would be useful for catching prey and swallowing water to push themselves along. They will have streamlined shapes to move quickly like fish. Okay, 자, water world, 수중 세계. 네, 친구들, 뭐 이게 실제는 아니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the aliens living here might have large mouths. They would be useful for catching prey. And her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자, prey, 먹이에요. 그래서 왜 입이 커야 되냐면은 이게 가면서 먹이를 먹어야 돼요. okay? 그러고 they will have streamlined shapes to move quickly like fish. 친구들 여기에서 streamlined shape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treamlined shapes는 유선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친구들 배나 비행기나 속도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하려고 이 모양을 앞에 곡선으로 하고 뒤에는 뾰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샥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물고기 같은 외계인도 이런 streamlined shapes를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진짜는 아니니까. 네. 자, let's look at another world. Low gravity world. The aliens here would be able to run and jump very easily. They would have long, thin legs because they don't need much strength to move around. They might need long, feathery arms to breathe through because there isn't much air. 중력이 낮은 세계.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it says here, 이 외계인들은 뭐 뛰고 그러고 이제 달리고 이런 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y have long thin legs. 아주 가늘고 긴 다리가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 힘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우 되게 가벼우니까. 그리고 they might need long feathery arms to breathe through because there isn't much air. 자, low gravity world는 공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깃털 같은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네.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그래서 이런 외계인이

0: long legs because it's hard to move about. They have a thick, hard skin for support and protection against the stormy weather. Some animals can glide or fly because the thick, windy air holds them up. 네, high gravity world. 네, 중력이 높은 세계는 어떤 외계인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은 제게 또 여기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서는, 중력이 높으니까 쉽게 뛰고, 뭐, 점핑하고, 네, 뭐, 달리고, 이거를 못하겠죠? 그래서 다리가, it's very short and strong. 짧고 아주 탄탄한 다리가 있어요. They have a thick, hard skin for support and protection against the stormy weather. 네, 여기 이 험악한 날씨, stormy weather 때문에 they need thick, hard skin. 자, 이 피부가 되게 두껍고 아주 그냥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호가 되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 그림 보면은 어떤 외계인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Alright, so that is high gravity world. 네, 친구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재밌죠? Alright, let'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Is there anyone out there? Scientists use radio telescopes to listen for signals from distant planets. What should they do if they get a message from another planet? Should they send a reply? Scientists haven't found life on other planets yet, but they haven't given up looking. They are planning to send more spacecraft to look for life on Mars and Europa. They are also making better radio telescopes to search the universe for signals from other life forms. The search has only just begun. 자, 우리 책의 제목, Is there anyone out there? 아직 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scientists use radio telescopes to listen for signals. And signals는 우리 두 번째 단어인데요. 신호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어요. 혹시 신호가 들어올까? From distant planets. 자, 멀리 있는 행성에서 혹시 있나? 소리가 들리나? 네, 이거를 계속 듣고 있어요. Alright. 자,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못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But they haven't given up looking. 자, 여기 this is our last expression for today. To give up는 포기하다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절대 포기를 안 했습니다. Okay? They're still looking. 그래서 the search has only just begun. 자, 이 찾는 거는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h, interesting. Right?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ere's anything out there? 관심 있나요? 자, 관심 있었으면은 이 책 아마 굉장히 재밌게 읽었을 거예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 will be back with another book. Take care. See you soon.
1: A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right.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나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페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네.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네.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1: 네,
0: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에,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도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0: 아,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Alright,
1: 예.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Ferry?
0: Oh, the ferry?
1: Ferry. Yeah.
0: Yes, it's arriving soon.
1: Driving soon.
0: Oh, here it comes.
1: Driving car.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0: Is there a problem?
1: my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0: Okay.
1: my father, 그, toilet.
0: He's in the toilet.
1: Yeah. So,
0: Oh.
1: 그, please wait. 응?
0: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0: He'd better hurry.
1: 아빠,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0: 아,
1: 와요.
0: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보내세요.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거
1: 오.
0: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0: 맞습니다.
1: 되니까.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할
0: 물어볼 수
1: 때.
0: 있죠.
1: 그죠. Is this the line for the, 오.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니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인가요? 그러면
1: 줄인가요?
0: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erry, Perry 둘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A ferry라고.

0: 아, 제가
1: 말고.
0: 페리라고 했나요?
1: 예, 했어요. 그래서 페리. 리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예, 페리.
0: 페리.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F 맞습니다.
1: 아이,
0: 맞는데
1: R이 두
0: F 맞아요. 근데 R이 두
1: 개구나.
0: 개예요.
1: 어쩐지
0: 오케이?
1: 뭐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예.
0: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1: 오.
0: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1: 그쵸.
0: 하면은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0: 아,
1: 솔직히.
0: 그러니까요.
1: 예, 웨이팅 라인! 막
0: 맞아,
1: 이런 거.
0: 웨이팅 라인.
1: 예.
0: 근데 R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 Is this?
0: 이것이 줄인가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1: 오, 자.
0: for로 다 해결이 되는
1: 진짜
0: 겁니다.
1: 생각보다
0: 네.
1: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장들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많은 분들이
1: 예.
0: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게
0: 왜냐하면 예외
1: 있어.
0: 상황은
1: 예.
0: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1: 맞아요.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 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1: 네.
0: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1: Yes.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1: 오,
0: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Train. 오케이.
1: 네.
0: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기차를 위한?
1: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1: 오.
0: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Is this the
1: Hey.
0: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1: 맞아요.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1: 예.
0: 깔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OK,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a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a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럼
1: 네.
0: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아, 말은
0: 없는데,
1: 되죠.
0: 자,
1: 예.
0: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오고 있는
1: 오,
0: 거예요. 오.
1: 페리는 이렇게 앙소리가
0: 아, 느낌
1: 나거든요.
0: 와요? 오케이.
1: 에,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0: 오케이.
1: 나네요. 에,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곧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이 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Here it comes.
1: comes.
0: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1: Yes.
0: Very, very good. All right.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응.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0: 명사예요.
1: 있었던 거군요.
0: 예스. 그래서 아마 눈에 살짝 익기는
1: 예.
0: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이상해요.
0: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1: 네.
0: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로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시 있죠.
1: 네.
0: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나와.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soon.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1: 오.
0: 뭐 전체가 못 썼죠?
1: In.
0: So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1: The
0: 더
1: bus
0: 버스
1: is leaving
0: 리빙.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선딱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0: 그렇죠.
1: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minutes.
1: The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0: coming,
1: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Al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요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Okay?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네,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아우,
0: 근데 넘버 2로 간걸 알고 있는데.

0: 오래
1: Oh,
0: 걸릴 거죠.
1: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0: 아, 이거 우리 많이
1: in the
0: 해봤는데요.
1: 그쵸? Restroom으로
0: 오케이.
1: 할게요. Restroom.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1: 그쵸?
0: 어쩌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1: Restroom.
0: 맞습니다. Restroom,
1: 네.
0: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 얘기할
1: 그쵸?
0: 때 restroom을
1: Restroom.
0: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조금 더
1: 아,
0: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1: 기억나요?
0: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1: 네.
0: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다 써요. 네,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1: 네.
0: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1: Restroom. 아, bathroom.
0: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1: 둘다 가능하니까요.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1: 네.
0: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 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1: Yeah.
0: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in이 어느 쪽이죠?
1: 안쪽이요.
0: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1: 안에.
0: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너그 화장실 안에 있니?
1: Are you in the bathroom?
0: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쵸?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1: She is in her room.
0: Very nice.
1: Yes.
0: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in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1: Are you in the bathroom?
0: Oh, she is in her room.
1: She is in her room.
0: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1: 그죠?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1: 아,
0: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그쵸.
0: 네.
1: 아빠만 지금 이 패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하룻밤.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제가
1: 네.
0: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1: 예.
0: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1: 아.
0: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1: 페리를 타고.
0: 네. 그래서 같이
1: 오.
0: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1: 어머머머머머.
0: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1: 그날 그냥
0: 네.
1: 저기 병가를
0: 아, 그게
1: 내야겠네요.
0: 나아요. 네.
1: He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0: 낫겠다.
1: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0: 그죠?
1: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0: 언제요?
1: 오늘에.
0: 오늘에. 오케이. 자,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Yes.
0: 맞습니다. hurry. hurry. 이것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 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여기서 쓰면 안
0: hey,
1: 돼요?
0: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렇게 명령어로 할 때.

0: 때 많이 쓰는 거죠.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돼요. 괜찮...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허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네.
0: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이에요.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허리처럼 돼야 됩니다. 두 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훨씬 좋아요. 허리, 허리 이거 아니에요. 네. Okay?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렇죠?
1: 네.
0: 이거 뭘 것 같아요? 우리 이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그래도 둘 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예. 지금. 그렇죠?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had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1: 그렇죠.
0: 이렇게 강해요.
1: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0: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 수 있겠죠. 나 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1: 네.
0: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0: 그렇죠.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Mm-hmm. Okay?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쉽지는 않아요.
1: You better.
0: Okay?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곧.
1: Soon.
0: Soon.
1: 네.
0: They'd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Okay?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1: 음흠.
0: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Mm-hmm.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coaster?
0: Perfect.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다음은요.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her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Mm-hm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5: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4: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5: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빨리 와야 돼.
0: Oh,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라고 해서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네.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네, 아, 그건 장점. 살은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네.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1: 아하.
0: 좀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요, 이제.
1: 맞아요. 이게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그
1: 네.
0: 용납이 안
1: 예외
0: 됩니다.
1: 없습니다.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아이고, 아이고.
2: Dark
1: 다크서클?
2: circles under my eyes, Mom.
1: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1: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아,
2: 어?
1: 다리야. 예, 다크서클 유, 아이, 레그, 씩.
2: You're like sick.
1: Yeah,
2: Oh, hurting.
1: hurting.
2: 아.
1: Yeah,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1: Oh,
2: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1: take a
2: we please
1: taxi
2: take a taxi tomorrow?
1: tomorrow?
2: Please.
1: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Huh?
1: 지하철.
2: What?
1: Taxi,
2: Yeah.
1: taxi. We have no money.
2: Oh.
1: So let's take the subway
2: The
1: tomorrow.
2: subway.
1: Subway. So fast. It's
2: Oh,
1: okay.
2: alright.
1: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아, 다리야.
0: 아이고,
1: 아이고.
0: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1: 그죠.
0: 제가 돌아다니는
1: 발바닥이
0: 기분이었는데.
1: 불나요,
0: 아,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1: 네.
0: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4: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3: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4: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1: 그러게요.
0: 엄마, 저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매우
1: 네.
0: 피곤한 느낌.
1: Mom, I have under my eyes. 내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0: 다크서클이 진짜
1: 네.
0: 영어로
1: 다크서클은
0: 다크서클이지.
1: 너무 콩글리쉬 느낌 나지
0: 아,
1: 않아요?
0: 그래? 냄새가 나나요?
1: 너무 콩글리쉬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0: 오, 섀도우
1: 네.
0: 맞네요. 오케이.
1: shadow, 그림자. 예,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아, 이거 너무, 아우, 확 와닿죠?
0: 본인이
1: 오.
0: 콩글리시라고 정해놓고, 또 그리고
1: 에.
0: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보는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1: 왜
0: 없었어요.
1: 그러신 거예요, 진짜?
0: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건 본인이기 때문에.
1: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진짜
1: 아니에요?
0: 실제로 dark
1: 너무
0: circles 하고요. 근데
1: 신기하네요.
0: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 그죠?
0: Yeah.
1: 괜찮죠?
0: Okay. 자, dark circles. However,
1: 네.
0: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1: 아, 그럴
0: 오른쪽에만?
1: 수가 없더라고요.
0: 무조건 양쪽이죠.
1: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지던데요.
0: 밸런스가 맞죠. 네,
1: 예.
0: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이
1: 네.
0: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1: 예.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1: 아하.
0: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1: Yes.
0: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1: Go.
0: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1: 아.
0: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1: 그럼.
0: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1: 오.
0: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1: 예.
0: 한번 트라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1: Circle, circle.
0: 네. 저는 이제 들으면
1: 아.
0: 알잖아요. 혀의
1: 예.
0: 움직임도 저 진짜 느껴지는데,
1: 네.
0: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1: 오.
0: 왜냐면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진짜 R, 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정말
0: 쉽지 않아요. 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결국에는 practice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yes. 거예요. So circle 연습하시고요.
1: Yeah.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아,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1: Bored.
0: Bored?
1: I'm 그거는, so bored.
0: 그건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그거는 지친 게 아니에요.
1: 지루한데 I'm so bored.
0: 그거는
1: 지친 느낌 안 나요?
0: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1: 아주 지루한
0: 자,
1: 거예요?
0: 지친 거. 네. E로 시작하는
1: 아우, 그만. 알아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그만.
1: Exhausted.
0: 오.
1: T-D까지.
0: 오케이. 네. 자, EXHASTED.
1: Yes.
0: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0: Exhausted,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정답.
1: 틀렸나요?
0: 알게 되진 않았고요.
1: 아, 유가.
0: 98%.
1: 아, 네.
0: 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 네.
0: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1: 네.
0: 아우가 아니라.
1: 예.
0: So exhausted.
1: Exhausted.
0: Exhausted.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1: No. 어디
0: 생겨요?
1: 바로 눈 아래죠.
0: 눈 아래에 생겨요.
1: 네.
0: 아래라고 할 때 지금 뭘 썼나요?
1: Under my eyes.
0: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1: Under the bed.
0: Under the bed, right? Mm-hmm.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1: 다리 밑에?
0: 그 다리 밑에.
1: Under the bridge.
0: Under the bridg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1: Put.
0: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1: I put,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Yes.
0: How about this?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1: Something 분수가 like 나오는 데가
0: 있어요. Oh, maybe.
1: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자, 이랬을 때

0: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한
1: 아,
0: 7시간이면 말하면서
1: 그렇죠.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란
0: 아하.
1: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0: 오케이.
1: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0: Yeah.
1: We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거니까 walk인데요.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0: 오.
1: 예, 우리는 걸었어.
0: 아하.
1: 걸었어.
0: 이게 시제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1: 진짜 말았다.
0: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그죠?
0: 아닙니다. 그렇죠? So
1: 예.
0: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1: 네.
0: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1: 아, around?
0: around를
1: 예.
0: 추가했어요.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1: 네.
0: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around.
1: 줄이?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Make sense?
1: walk
0: Yeah,
1: around.
0: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1: 예.
0: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 네.
0: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1: 오,
0: 이러면서 어떻게
1: 뛰는 건 제가
0: 하겠어요?
1: 알죠. run이잖아요.
0: 그렇죠.
1: run
0: Run
1: around.
0: around.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장이 왔어요.
1: 네.
0: 슬기 씨도 콘서트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1: 오,
0: 있는데
1: 스탠딩 해야죠.
0: 그럴 때 서가지고 뭐래?
1: 점프,
0: 그렇죠. 그러면서
1: 점프, 점프.
0: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뛰었다가.
1: 예, 그러면은 jump around인가 보네요. 오.
0: 맞는지 볼게요. 맞습니다.
1: 우후.
0: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뭐 콘서트 베뉴에서 they're jumping around. 이런
1: 예.
0: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1: For too long.
0: 네, for too long.
1: 네.
0: 이게 너무
1: 오래.
0: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뭐
1: 뭐뭐
0: 뭔가가 이렇게
1: 동안.
0: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쓰게 돼요.
1: 네.
0: 그런데 이 사실은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1: 오.
0: 근데 어떤 경우에는 for를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뭐뭐 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1: 아하.
0: 오랫동안 잤다.
1: 그쵸.
0: 과거로.
1: She slept for too
0: Ooh,
1: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Yes.
0: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1: gym에서
0: 무슨 out?
1: workout.
0: Workout.
1: 예.
0: 그러면은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1: 와우. We worked out for too
0: 그렇죠.
1: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예.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1: 오.
0: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요,
1: 지금
0: 지금.
1: 뭐올 때까지
0: 아,
1: 왔네요.
0: 맞아요.
1: 에이.
0: 양말 다 헐고, 뭐,
1: 그쵸.
0: 다리 땅땅 붓고, 지금.
1: Can we please take a taxi? 여기서 끊어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우리 제발 택시 탈수 있어요? 내일?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0: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1: 뷰티풀이죠?
0: 예, 뷰티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1: 고민했어요.
0: 했거든요.
1: 예, 갈등
0: 오케이.
1: 많았습니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예.
0: 맞습니다. There you go.

0: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 네.
0: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개 썼다가 막 R
1: 알
0: 하나
1: 하나
0: 썼다가
1: 쓰고,
0: 아니면
1: 예.
0: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1: 지난
0: 되고요.
1: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0: Yes.
1: 예.
0: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1: 예.
0: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1: 그죠.
0: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1: 오.
0: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1: 예.
0: Okay? So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o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버릴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1: 네.
0: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1: Did you take a taxi?
0: Okay.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 너 택시 탔니?
0: 아하.
1: 예. 네.
0: 이거는 슬기 씨,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왜요?
1: 택시 지금 타 있니?
0: 너
1: 아니에요?
0: 이용했니?
1: 이용했니에요?
0: 테이크.
1: 와.
0: 저희
1: 아, 테이크니까.
0: 아까 방금 여태껏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택시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1: 그치.
0: 택시 탔니? 이럴 때는 테이크
1: 아.
0: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1: 와.
0: 안에 기계에 들어갔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1: 네.
0: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0: 그죠?
1: 예.
0: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1: 아,
0: 뜻으로
1: 그쵸.
0: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이두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1: 네?
0: Alright. 어떤 그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1: 아하우.
0: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okay?
1: 오.
0: 그냥
1: 지하철로?
0: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 에...
0: 택시 비싸거든요.
1: 주머니 사정 생각해야죠.
0: 아니요,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1: 예.
0: 왜 이렇게 싸? 이래요.
1: 오.
0: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이 엄청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0: 오케이.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1: 그쵸,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자, 근데 그게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1: 그죠?
0: Am I correct?
1: 걸어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0: 네.
1: 다르겠네요.
0: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 지하철은
0: 일단은
1: 어떻게 해야 돼요?
0: walk-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타고 다니잔가?
0: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1: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0: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무엇이냐.
1: 돌아다니자? 아,
0: Get around. 자,
1: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군요.
0: 네.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1: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0: 맞아.
1: 도착할 때도 쓰고.
0: 움직임이에요.
1: 아,
0: Hey,
1: 움직이.
0: get out of here.
1: 아,
0: 이거 들어봤어요?
1: 맞네! 아!
0: 여기서 나가.
1: 그쵸.
0: Hey, get in. 아까
1: 네.
0: 전에 또 get in a taxi, right?
1: 네네네.
0: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했어.

0: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1: 그렇군요.
0: again, 이게 더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이기
1: Subway.
0: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1: 안
0: 되겠죠?
1: 되네요. 예.
0: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1: 네.
0: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 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 넣어 주세요.
1: 그쵸. Get out이고
0: 나가다.
1: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1: 네.
0: Get back. 도로 가는 것.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1: Mm-hmm. 그쵸.
0: by
1: Subway.
0: subway.
1: 네.
0: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1: 그죠,
0: Okay? So
1: 그죠.
0: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1: 서브웨이.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수표로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by check 이런
1: 오.
0: 식으로 by credit card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1: 네네.
0: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뭐 관사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도
1: 네.
0: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1: 네.
0: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응?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1: 돌아다니는 거야.
0: 아, 그들은
1: 예.
0: 돌아다녔어요. subway.
1: 지하철로.
0: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1: 네.
0: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1: I commute by subway.
0: commute 뭔지 아세요?
1: Commit은 알아요. Commit.
0: 커밋,
1: 커미션 주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1: 예.
0: 이거는 통근하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예,
1: 그래요?
0: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커뮤트를 써요.
1: 아, 출퇴근하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뭐, commuter tra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그때 타는 그게
1: 근데,
0: 되겠고요. 아무튼
1: 그렇지.
0: 이것도 by subway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0: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1: 예,
0: by.
1: by bus. 그다음에 by airplane 이겠네요.
0: 오케이. Okay. 뭐,
1: 에어비앤비.
0: air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1: 아,
0: 상관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냥 더 편하게 by
1: A plane.
0: plane. 둘다 관사 없죠, 그렇죠? 네,
1: 네.
0: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라고 해서
1: 아.
0: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0: 4라운드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1: 네.
0: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1: 네, I commute by subway.
0: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Oh, very nice. Alright.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어우,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1: 아이고,
4: eyes.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4: All right.
0: Oh, good job, you guy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0: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영어
1: 그렇죠.
0: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새해 결심을 얘기하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뭐셨어요? 제 새해 결심은요, 살 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 새해 결심은 뭡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새해 결심은요, 뭘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게요, 제 올해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새해 결심이요, 살 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 새해 결심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새해 결심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New Year's Resolution입니다. 자, 일단 New Year 이거 빼고요. 그냥 Resolution 자체가 결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New Year's Resolution이니까 새해 결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혹은 무엇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Wha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요,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요, 제 올해 새해 결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G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행동하는 것이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요, 그 행동하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표현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제 새해 결심이요, 살 빼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일단 살을 빼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lose weight입니다. 그럼 살 빼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니까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살 빼는 게 제 새해 목표입니다. 새 결심이에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살 빼는 게 제 새 결심입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술을 적게 먹는 게 제 올해 새 결심입니다. 새 목표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술을 먹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rink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술을 적게 먹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rink less예요. 그래서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술 적게 먹는 게 올해 새해 목표입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술 적게 먹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새해 목표는요, 독서를 좀 하는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책을 읽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뭘 쓰죠? 그쵸. 바로 r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 때 ing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독서하는 게 제 올해 목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 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reading books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독서하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새해 결심은요,

0: 대면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PD님의 올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새해 결심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New Year's Resolution인데 금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그만 피다, 그만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quit이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배를 끊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이번엔 담배를 끊는 거. Quitting smoking으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서요. 그 행동하는 것이요. 제 올해 새해 목표입니다.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0: 새 결심이요. 살 빼는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그쵸?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었습니다. 어? 근데 뭐가 빠졌네요? 그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해 결심. 그때 그 결심을 바로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my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 결심이요 라는 의미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my New Year's resolution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새해 결심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what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새해 결심, 새해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거에 너 새 결심이 뭐였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wa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새 결심이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습니다.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새 결심 하기도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아, 제 새해 결심이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혹은 잘 됐어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뭐였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was를 붙여주시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어요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rinking less was my New Year's resolution. 자, 오늘은요. 새해 결심이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혹은 ING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순간 가득한 그런 행복한 하루 되고 계시죠?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자신감도, 즐거움도 함께 잡는 시간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딱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는 아, 나 100문장, 1000문장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욕심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에 그 안에 바로 행복이 차는 거죠. 자꾸만 마음의 욕심이 과해지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You will find no place for your happiness, right? So empty your mind first.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Let's go for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게 기입니다. 하지만 장면은 떠오르시죠? 일주일 내내 쌓였던 피로 때문에 일요일 날 이렇게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일요일에 자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야. 자, 그러면 전체가 길긴 나왔지만 핵심은 뭐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은 good idea. 안 좋은 생각이니까 is not. It is not. 줄이면 isn't a good idea.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Isn't a good idea. 됐죠? 자, 이것만 달랑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쉬운 예문이겠죠. Easy examples. Okay, let's go and catch them.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좋은 생각은 아니야. 네게 공통되고요. 그 오른쪽에 지나친 음주. 그 다음에 거기 걸어간다고 하는 건 또 누군가 논쟁을 하는 거. 누구하고 함께요. 맨 마지막에 아침을 거르는 거.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자, 핵심은 isn't a good idea가 나왔잖아요. 그 앞에 딱 동작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술을 마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ing 쓰시면 됩니다. drinking.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Too much. 그 다음에 isn't a good idea. 아, ing isn't.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만 구어체에서도 말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Drinking isn't a good idea. 아시겠죠? 근데 too much. 거기 걸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럼 걷다가 뭐예요? walk죠. 건, 우리말에 뭐뭐 하는 것은 할 때 것의 느낌이 ing인 거거든요. 그래서 walking 하고 ing를 쓰세요. 그 다음에 거기니까 there. Walking there isn't a good idea.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발상의 전환이지 무엇을 내가 정답이 없어서 그 뭐 인터넷에 무슨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EBS에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or even to your life. 인생도 그럼 재미가 없다고요. 남이 정해준 정답대로 정답, 정답, 정답.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은 Where's my life?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Where's my happiness? 똑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세요. 자, 논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는 정해져서 왔잖아요. Isn't a good idea. 논쟁을 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3초건, 5초건 바로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답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가 제일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고민 2초, 3초라도 꼭 해보세요. 자, 논쟁을 하다가 fighting 써도 돼요. 그런데 verbal fighting 해도 됩니다. 말로 싸우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길고 뭐 어렵진 않지만 verbal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더 쉬운 단어 argu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arguing 됐죠? Arguing isn't a good idea. 아침을 거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거르다 그러면 not eating breakfast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식사는 먹고 개만 건너뛰는 거니까 skipp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ipping breakfast isn't a good idea. 이거 다 늘리실 수 있어요. arguing도 가족들과 논쟁하는 것은 arguing with your family. arguing with your family members. 이렇게 쓰시면 더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잡아볼게요. 지나친 음주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Drinking too much is not a good idea. 뭐든 지나치면 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마시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drinking too much. 예, 뭐 살짝 잡수실 분들은 조금만 잡수세요. Not too much, alright? Drinking properly, that's a good idea, alright? 걸어 다니는 건 좋은 생각이 걷까지 걸어 가는 건 your turn. 네, 맞습니다. Walking there. 논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뭘까요? Your turn. Arguing. 제가 계속 하면서 힌트 드렸잖아요. 그래서 arguing isn't a good idea. 아침을 거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Skipping. Skipping breakfast isn't a good idea.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Skipping 하셔야지. Skip이 아니고요. Skipping. 짧게 이 발음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Step 2. 일요일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겠어요? Sleeping too much. 이게 쓰시면 되겠죠? 아까 drinking too much를 응용해서. 그래서 sleeping too much. 언제예요?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Sunday가 한 번이 아니고 Sundays라고 쓰고요. 달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 중에 요일 앞에는 대부분 이렇게 맨 앞자리는 바로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죠. On Sundays, 그 날이 여러 날이니까 Sundays S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 아니다. Isn't a good idea. 됐죠?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isn't a good idea. 얘도 연습해 보세요. 일요일 날 아침 말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러면 On Saturdays, On Mondays 이렇게 바꾸시면 벌써 7번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Working too much. 아니면 working too hard. 그렇죠? Just too hard.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isn't a good idea.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All work and no play. 일만 하고 no play. 놀지 않으면 makes Jack a dull boy. Jack을 멍청한 애로 만든다. 그래서 정해진 것만,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같은 시간에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주어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외국에 지금 나와서 유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창업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면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완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냥 놀아라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겠죠. 그렇죠. 달걀이 있는데 계란이 있는데 얘를 다 담고 얼어 타면 다 계란이 예, 그렇죠 깨지겠죠? 자, 그래서 putting all eggs 어디 넣는 거예요? In one basket isn't a good idea.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고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나왔던 표현 두 가지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일요일에 지나친 수면은 그렇죠.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알아. 월요일 날 다시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습니다. 리듬이 깨진다는 거겠죠? 자,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isn't a good idea.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요. I know, it breaks my rhythm. 그렇죠? I've got rhythm. I've got 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그래서 you need to have your own happiness and rhythm, alright, for your life. 그것도 아마 멋진 생각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여러분. 바로 ebs.co.kr에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keep it up all the time. Stay healthy.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화장실도 청소했고 빨래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냉장고도 뒤졌고 음식 속 독도 찾아냈습니다. 지난 시간은 급기야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까지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피부를 화학자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의 목표는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린아이 피부가 된다고 건강한 피부는 아닙니다.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계속 문지르고 산을 바르고 알칼리를 바르고 뭔가를 녹여내려고 하지 마세요. 피부는 화장실 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구연산, 오싱소다, 과탄산소다를 그렇게 칭찬했지만 이것은 얼굴에 쓸 물질들은 아닙니다.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씻고 보습하고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보다 복잡한 것을 찾습니다. 먼저 여드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드름이 생기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굴을 제대로 안 씻어서 생겼나? 그래서 더 열심히 씻습니다. 아침에 씻고 점심에 씻고 저녁에 씻고 쉬는 시간에 씻고 기름기가 보이면 또 씻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얼굴이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는 털이 나오는 모낭이 있고 그 옆에는 피지를 만드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낭 입구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각질세포가 잘 떨어지지 않고 피지와 뒤엉키면 모낭이 막힐 수가 있죠. 그 속에서는 여드름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이 균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은 피지, 각질, 막힌 모공, 미생물, 염증 이 모두의 합작품이죠. 블랙헤드도 마찬가지예요. 코에 까만 점이 있으면 때가 꼈네 하면서 손으로 자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까만색은 단순히 때가 까맣게 쌓인 것이 아니에요. 모공 입구가 열린 채 피지와 각질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공기와 만나 산화하면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수를 안 해서 생긴 때라고 생각하고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만 자극되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리실산 BHA 바하입니다. 살리실산은 기름과 친한 성질이 있어서 피지가 있는 모공 주변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드름 제품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벤조일 프로옥사이드라는 것입니다. BPO라고 하죠. 이 물질은 여드름과 관련된 세균을 줄이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경우에 너무 많이 쓰면 자극성이 강하니까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더 이상 자극이 없을 때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고 아픈 여드름이 계속 생기거나 흉터가 남기 시작한다면 집에서 화장품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피부과를 가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피부도 더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기미와 주근깨 이야기를 해볼까요? 피부색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 멜라닌이라는 것은 다들 아십니다. 이 멜라닌이라는 것은 피부에 정말 중요한 색소예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 바로 이 멜라닌 색소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피부는 야 이제 큰일 났다 DNA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멜라닌을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미와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자외선을 막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야외에서는 광범위의 자외선 차단이 되는 SPF 30 이상 제품을 충분히 바르고 만약 좀 닦여 나갔다고 한다면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자외선 차단제만큼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습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보습제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라마이드가 무엇일까요?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각질층이 있습니다. 각질이라고 하니까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이 각질층은 우리 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벽입니다. 흔히 각질층을 벽돌담에 비유합니다. 케라틴으로 가득 찬 각질 세포가 벽돌이라고 한다면은 그 벽돌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시멘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세라마이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질 세포 사이에 있는 이 기름 성분들이 만약에 빠져나가서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벽이 없어졌으니까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기고, 가렵고, 외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전보다 더 건조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저는 얼굴에 이것저것 피부에 좋다는 성분을 바르기 전에, 먼저 보습제부터, 특히 이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보습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장벽 복구 로션, 자외선 차단제, 이 둘만 챙겨도 피부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은 자외선 차단제는 광 노화 과정이라고 해서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피부가 노화가 되는데 이때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이 빠르게 생기고요. 이때 피부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콜라겐이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이게 분해가 되니까 피부가 주글주글해지는 거죠. 활성산소 자체는 밤새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자외선을 쬐이면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런 활성산소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피부 손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광 노화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때 광 노화의 주범은 자외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잘 챙기셔야 되겠죠. 한편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 그대로 피부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소화돼서 아미노산과 작은 펩타이드가 돼요. 일부 콜라겐 펩타이드 연구에서 피부 수분이나 탄력이 소폭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지만 자외선 차단과 균형 잡힌 영양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식사를 할때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채우고 비타민C와 철분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고요. 우리 몸은 잠을 잘때 회복이 됩니다.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하였다면 기능성 물질을 좀 생각해 봐도 되겠죠. 기능성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을 몇 가지만 꼽으라면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판테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이 피부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높은 농도로 사용한다든지 자기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쓴다든지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레티놀과 같은 성분은 처음에는 작은 양에서 시작하고, 사용하는 시점도 간격을 크게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피부가 뒤집어지면 그걸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피부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적당히 사용하는 절제의 묘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한 세안. 그래서 피지층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면 안 되고 일부 피지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습을 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보강 공사를 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가진 피부 고민에 맞춰서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얼굴이 칙칙해졌을 때 그것을 관리할 때 쓰면 되고, 레티놀은 여드름이나 피부결이 좀 거칠거칠해졌을 때, 또 광 노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관리를 할때 쓰면 되고요. 판테놀은 보습과 장벽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사용 빈도는 성분과 농도, 그리고 제품에 쓰여 있는 설명서, 그리고 피부의 적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판테놀은 매일 사용해도 되는데, 레티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사용하고 점점 양을 늘려고 빈도도 좀더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미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고대로부터 피부 미인은 잘 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제 8회에 걸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화학이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요? 화학은 무조건 무서운 물질을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 화학의 원리를 알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게으르게 살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